가진 회상의 끝에 세 곡이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정대석의 검고 연주였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이면서 한편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의 여섯 절기가 찾아오죠. 8월 7일이 입추였고요. 23일이 처서, 그리고 오늘이 백로. 이 가을 세 번째 절기를 맞았고요. 이제 9월 23일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가 이때부터 밤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추분이죠. 10월 8일이면 찬 이슬 내리는 한로, 23일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까지 가면 가을의 여섯 절기가 마무리되고 11월 7일이 입동, 겨울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가을 여섯 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로절기 무렵에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도 보기 좋은 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오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건 자제하고 맑은 하늘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의미도 있는 날이라서 오늘 백로절기와 함께 찾아온 푸른 하늘의 날, 그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역금지름시조 창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을 내고 싶다는 의미죠. 역금지름시조의 역금은 노랫말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사설이 많아서 촘촘하게 엮어 부른다는 뜻입니다. 장형시조를 노래하는 곡이라는 걸 제목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역금지름시조의 지름이란 말은 소리를 질러낸다는 의미인데요. 높은 음이라서 질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른 속도의 음악이라 휘몰이 시조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역금지름 시조 창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초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는 마음, 아마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초장이고요. 그리고 중장에 가면 창문의 여러 종류와 창을 만드는 다양한 도구를 쭉 늘어놓으면서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땅뚱 눌러봐가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하고 좀 길게 노래합니다. 중장에서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는데요. 그 부분은 마치 작가처럼 일정한 세박 계열의 장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장으로 가면 두었다 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이렇게 마칩니다. 창을 내는 목적이 종장에 나오는데요. 님 생각이 나서 가슴 답답할 때 창을 만들어 놓고 열고 닫고 해보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엿금 지름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 땅뚱 눌러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어고자 두었다 임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역금 지름 시조 창내고자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을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쇼 씨에서는 임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여다쳐 보겠다 하면서 왜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도 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1958년에 연주된 수제천을 이 시대에 재현해서 무대에 올린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9월 21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열린 음악감상회 첫 곡으로 연주됐던 1958년 당시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을 몇몇 연주자들이 듣고는 참 신선하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곡을 재현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실제 당시 수제천을 복원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연주자가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구의 점고의 위치도 현행의 것과는 달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그런 지점 감안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58년 수제천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졸한 멋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1958년에 연주됐던 수제천을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우의 장구장, 안성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이 곡의 시조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라는 이가 지은 시조시입니다. 송이와 해주 유생, 박준환 사이의 이를 노래한 건데요. 꽃을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를 보고 방긋 웃는 꽃을 보고 저 둘의 사랑이 절절히 오는데 왜 우리의 사랑은 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해주 유생 박준환과 이 시조시의 저자 송이와의 이야기가 담긴 곡입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재의 하나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라 헌광왕 때에 전해지던 설화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춤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처음에는 1인 처용

처형무를 추다가 조선시대에 오면 오방처형무 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이 처형무는 후일 연향을 마칠 때 연주하는 파연 악무로도 쓰이게 되죠. 처형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수제천부터 웃도두리까지 이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즉흥 시나위 골랐습니다. 이 곡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즉흥 시나위인데요. 김영재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가야금 즉흥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재 명의는 여러 악기의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죠. 그리고 해금의 명인 가야금, 또 철가야금 작곡에도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즉흥시나위까지 연주를 하셨는데요. 진정한 예인의 모습을 갖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어사가 본관사또 생신에 참여를 했죠. 그때에 동시에 어사또 비간이 전해집니다. 어사또 비간을 살펴본 이후 동원이 들썩들썩합니다. 이때 잔치판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 듣겠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어사또가 본관사또 생신 잔치날 참석을 하였구나.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그때 폐업하리 폰 사람 하나 질청에 달려 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늘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또 비간이라. 아전들이 질색하여 동원에 달려 들어와 어사또 비간 올리오.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내는 혼이 없고 본관은 비간을 피워보라 할지 없던 수전증이 절로 생기겄다. 남은 부사 진집 개탁이라 허였거늘 또 떼어보니 허였으되 본부 수리의 각 장색 진휠 감색 착가 뇌수호고 거행 형리 성명을 삭직 보래 의당사라. 이리 되어 어사 출도를 붙이는리 동원이에 들썩들썩 각청의 뒷로굴째 본부 수리 각 장색 진을 검색 착한 뇌수호고 거행 형리 성명을 보안현호 삼공연 부르고 삼행수 불러라 귀선 고량을 신칙하고 동원의 수레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호령을 불러서 각구하기 제쪽 도손 불러 철총이 고르냐 천대동색 불러 소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 가가 먹어 육체에 불러서 큰 소를 잡히고 공방을

0: 불러서 거의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수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고기를 단속 고구 행속이 불러서 기생을 단속하여라 가장 누구 나무 성종이 뒤로
1: 할제
0: 좌상이 보인 수렴내는 혼돌불신이 되어 앉았들 못하고 이리저리 다진 연속 서롱 진본대로 귀에 대고 속은 이제 남은 절단 났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삼배랑 맞기 쉬울 테니 어서 떠납시다 그때 그 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지지개를 부을끈 아,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섬뜩하오. 여보, 본관자.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원 좌석이 이리 섬뜩하니 이런 낙흥이 없어 그랴. 보두관이 물색 모르고 허사돋게 보아큰다. 아,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여. 어사뚜거이 없어 본관을 물끄러임에 보면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봅시다 뜰 아래 내려서서 좌우구를 살펴보니 정패 욕졸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새를 오고 패령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한테 섞여 드물이 듬성 들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그거 사또님은 사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쩍 부채째 까딱 발 한번 두껍고르네 정패 욕조리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 성산적을 입고 홍건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열립을 쓰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르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삼이 다 타는 거네. 가급수령이 덕을 잃고 당근 바람 벗은 발로 태수읍으로 나르라며 통일한 공산계 급창 당근 주사를 던지고 병부 입으로 몰고 허리그리 실근 달아날 적은 봉영장 통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고사 가설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손창문서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날지 임신 현감은 창의 읽고 몸돌이 입고 달아나고 손창문서는 컵 나고 술도 취하여 가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무자이다 우주머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배랑 맞으면서 아프 갑자기 하는 말이 요사이는 하느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다 본관이 덕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갓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 내라 쓰고 가자 말내어라 입고 가자 창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요강 마랍다 고집 들다 물 마르니 목 좀 넣어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일로 목을 부여잡고 벌벌벌 떨며 통이 난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역졸이 장난할 게 예방 낫다 아이고 아이고 공방 낫다 공방이 맞지요 거꾸로 치며

이거 닮이지 없어지는 상투지고 나를 하면 난리 났다. 주양보이 잔치 좌중할 방치로 봐수는 내 금병 수병 산수병과 수십자 괴자상과 양치에 대한 토기 쟁반 접시 대합 솔병 후다닥 쟁근 왱그렁 쟁근 검은고 가야금 양금액금 생황탄소 피리첫대 북장고 산산이 풋성을 예조 춤추던 기생들은 팔벌린 채 나른하고 관비는 밥상 열고 물통 이거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멍석하게 조절을 못 그러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래 무거우냐 사정은 다발게 읽고 주먹 쥐고 홍양 홍양 홍양 운봉은 덕을 잃고 말을 거꾸로 집어타고 뻗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가고 남은 의사도 계신대로만 뽀또똥 아니 아멘 사또가 축잔 축지법도 오나보다 왔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급창이 너걸 읽고 들쏨달쏨 꼼짝달싹을 못하고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타사오니 속히 내려 옳게 타십시오 뭐다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탄단 말이냐 말 무관지를 선뜻 빼어 먹구통에다 둘러박으라 둘러박으라 퐁 창파리켜도요 쓸째 짓던 개도 목에 쉬고 날던 새도 아니 날벼 산천 초목도 버리버리더니 부서

어사출도 장면 언제 들어도 후련하네요.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 들으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서용석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7살 때 이모 박초월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웁니다. 이분이 음악성이 있는 분이라서 습득력이 뛰어나셨다고 하고요. 또 그 음악성, 판소리로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대금을 배우셨는데요. 대금산조의 완성 과정에 이분의 판소리 실력도 일정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해금, 아쟁, 피리산조까지 다양한 산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해금산조는 1988년 무렵부터 구성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89년 무렵에 완성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빠른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김선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빠른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인데요. 오늘은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창부 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백로 겸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백로즈음에는 어김없이 푸른 하늘을 보여주어서 늘 가을 정취 듬뿍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늘도 파랗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할 텐데요. 나날이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오염이 되고 있다 해서 오늘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고 경각심을 가져보자 했던 건데요. 마침내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은 넓다. 너를 놀라게 할 일도 많겠거니와 또 배울 것도 많으리라. 옥히 네 장래를 축복한다. 시인 이상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장성남 씨 생각의 여름 노래로 오솔길을 염려함 듣고 왔습니다. 나조차 내 마음을 알 수 없고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죠. 누구에게나.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삶의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고 또 더없이 초라하게 여기던 때에 저를 믿어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 지휘, 연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일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도로 예술의 경계를 넓혀온 원동력, 또 앞으로 앞두고 계신 여러 축제와 프로젝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람권 선물도 준비해두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박병천, 성창순, 최승희의 구음 시나위.

박병천, 성창순, 최승희의 구음 시나위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프닝을 함께 들으시고 2928번 쓰시는 분께서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는 오늘이 백로인가요? 백로인 오늘 날씨가 예술입니다. 진짜 출근하는 길에 좀 막히긴 했습니다만 하늘 보는 재미로 왔거든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던데 방송 들으시면서 또 날씨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한 분야에 깊이 빠질수록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머물러 있던 곳에서 벗어나 낯설게 보는 것인데요.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전통을 경청하면서도 전통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온 분입니다. 원일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워낙에 타이틀이 길어요. 우리 원일 감독님. 근데 국악방송을 네. 오랫동안 청취해 오신 분들은 이 원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곡가이시기도 하고 지휘자이기도 하고 예술감독으로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시면서 또 개인 창작 활동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국가 행사에 예술감독을 맡고 계시고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로서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문화시대를 맡은 지 지금 한 5개월 차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 원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도대체 만나보자. 너무 네. 궁금하다 하고 오늘 또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죠?
1: 예, 이제 다가오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라고 네. 영암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네, 네. 이제 곧 닥치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열리는 X뮤직 페스티벌이 10월 1, 2, 3, 4인데 네. 그것도 곧이라서
0: 가을에 엄청 네. 뭐 그 공연이 많네요.
1: 네, 그걸 다 이미 그 라인업이나 프로그램들은 다 끝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네. 체크하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오늘 또 문화시대에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라. 예. 아 근데 워낙 우리 원일 감독님은 이 공간하고는 너무나 친숙하시죠? 진행도 하시기도 하셨고.
1: 네, 여기서 주말마다 예. 원일의 여시야문이라고 네. 하는 프로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났던 게 지금도 너무 그 좋은 기억이고 가끔 네. 이렇게 업로드된 걸 보더라도 그때 참 저렇게 나름 열심히 했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아 그 어디 여기 오늘 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1: 아닙니다.
0: 오늘은 이제 네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하시는 걸로.
1: 네.
0: 아니 뭐 앞으로 10월에 9월에 당장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만 이미 7월에도 큰 행사를 한번 치르셨잖아요.
1: 네네.
0: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행사 총감독을 맡으시면서 개회식, 폐회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전 세계인들이 어쨌든 한국에 모이는 거니까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네네. 또 세계적인 이게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보편성을 담아야 네. 공연이 되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0: 네.
1: 그런 거에 걸맞게 아마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지 36년 만인가 하다던데 네. 네.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유네스코 총회 세계 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린 건데 저는 지금 한국의 그 어떤 유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나 우리 전통을 바라보는 또 자연을 바라보는 그 작곡가 강준일 선생님 작품 중에 내 나라 금수강산이라는 작품이

0: 있습니다. 네. 그 말처럼 지금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유산이나 전통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훨씬 자부심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자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와중에 열린 그런 행사라서 세계인들도 더 이 공연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의미들이나 맥락을 더 쉽게 이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리고
0: 더
1: 마음을 열고 보게 예, 됐겠죠.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그 요즘 K컬처가 영향이 많이 있겠죠. 네.
0: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그 경복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작을 오프닝을 수문장으로 네. 했단 말이에요. 교체식으로.
1: 네네.
0: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경복궁이 그 정비를 하느라고 관객들 안 받는 날인데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경복궁에서 수문장하고 저희들만 연습을 할 때
1: 네.
0: 그때 인왕상과 부각상과 경복궁과 이 빈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죠.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러면서 우리 거에 대한 자각이나 공부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막식에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신선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우리 감독님은 뭐 이런 큰 행사 막 연출 감독 하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로만 또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워낙 창작자이고 연주자 활동을 또 먼저 네. 시작을 하셨으니까 풀이, 바람꽃 이런 팀에서 그렇게 활동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전에도 뭐 평창 동계올림픽, 전국체전, 또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팀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어딘가에서 본인을 소개하실 일이 여전히 그래도 있으실 텐데
0: 네.
1: 좀 쑥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너무 그 세월이 좀 길기도 해서. 근데 나는 스스로 어떤 예술인이다라고 자각하고 계신가요?
0: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예술가가 있나? 저는 그냥 제가 호기심이 좀 많고
1: 예.
0: 그다음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1: 네.
0: 오랜 시간을 영화 감독 그 꿈꿨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영화를 봤던 그리고 만들고자 이렇게 써놨던 많은 시놉시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전통을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종합시키고 연결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번 X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X처럼
1: 네.
0: X가 믹스라는 말도 있고 크로스라는 뜻도 있잖아요.
1: 네, 광주에서 열리게 될.
0: 네.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교체하는 지점에서 장르와 음악 안에서도 장르와
1: 네.
0: 사운드를 이렇게 융합시키는 그런 예술가라고 할까요?
1: 아... 완벽한데요? 그러면
0: 아, 그래요?
1: 그 모든 장르의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그럼 기본적으로 있으시겠네요. 융합을 하려면
0: 네. 예. 가장 큰 호기심은 소리에 대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저는 음악 자체를 음악으로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소리로서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1: 그래서 네.
0: 자연 속에서도
1: 네.
0: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귀를 열었고. 호기심이 있었고 물건만 보면 하여튼 두드리는 습성이 있어서
1: 아, 그 소리가 궁금해서요?
0: 네, 지금도 지나가다가 이 소리는 뭐지 하고 퉁퉁 막 두들겨 보고
1: 네.
0: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물건도 두드려 보자 그럼 주의도 받고
1: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1: 네.
0: 그 잘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를 똥 두들겨 보고 땡땡 하고
1: 네.
0: 그 소리들을 너무 궁금해 해요.
1: 네.
0: 그래서 소리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거 소리를 음악적으로도 구현하고 섞고
1: 네.
0: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1: 네.
0: 그로부터 이제 점점 나아가면은 장르, 뭐 영상,
1: 네.
0: 무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표현적인 요소들을 섞는 것 이런
1: 네.
0: 것들이 이제는 좀 익숙하고
1: 네.
0: 자연스럽고
1: 네.
0: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시대죠.
1: 네. 네. 모든 게 연결하고 융합하는
0: 네,
1: 시대이니까
0: 네,
1: 근데 그걸 이미 뭐 앞서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0: 네.
1: 근데 이제 그 종합한다, 융합한다, 연결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그냥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또 창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아마 원일감

0: 감독님의 지금까지 많은 공연이 올려지게 된 어떤 힘이 아닐까,
1: 네, 근데
0: 새로운
1: 단순하게
0: 창작에게.
1: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어떤 맥락이 생기겠구나 또는 예를 들면 전통만 해도 말은 전통이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유산, 말은 유산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역사와 시간과 그 문화적, 시대적 맥락을 다 갖는 것들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맥락 안에서 개념과 철학과 역사와 어떤 음악과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 이렇게 딱 건드려지는 지점이 있고 새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쉽지는
0: 네.
1: 않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
0: 네.
1: 너무 재밌고 그런 것이
0: 희열이.
1: 창조된다고
0: 네.
1: 확신될 때이
0: 아.
1: 세상에서 가장 기쁜 그런 맛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0: 네,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1: 아, 네.
0: 그걸 생각하니까.
1: 네.
0: 아니, 저는 원일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함께 그 무대에 올리는 분이시면 굉장히 그 고독하게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아, 조금 뭐랄까요, 소위 요즘 MBTI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I 성향에
1: 아이
0: 굉장히,
1: 있습니다.
0: 아,
1: 아이.
0: 아니, 당연히 있으시겠죠. 너무 밝아서 너무 좋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그 최근에 도울 김용옥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저희 프로에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하시니까 감독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그중에 제 귀에 딱 꽂혔던 한마디. 아, 좀 재기발랄한 원일군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 원일군 잠깐만 20대 청년은 아닐 텐데 누구에게 그 칭찬받고 좋아하실 나이는 아니실 터이고 이미 지금 궤도에 오르시게 분이시지만 그 이야기는 그 아마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길을 향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아까 뭐 유산과 전통 이런 개념을 이제 좀 재정의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그 한국 전통음악을 원형으로 하시니까 이 전통음악이라는 거는 그러면 원형 그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요구나 그 감각에 맞게 변형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받으실 거고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셨을 텐데 답을 구하셨나요?
1: 예, 그거는 생각보다 일찍 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스스로 내려서 활동을 해왔던 편이에요.
0: 네.
1: 저는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전통 음악을
0: 예.
1: 그대로 재현했던 공연은 거의 없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제가 이수자 발표를 할 때나
0: 네.
1: 가끔 그런 걸 빼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했던 어떤 공연에서는 다 창작을 하면서 나아갔던 방향에서의 전통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0: 네.
1: 들어오느냐가 문제였지 전통 음악 자체가 그대로 공연되는 것은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창작자의 노선에 있었고 그
0: 네.
1: 길을 계속 걸어왔었고 그러면서 반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통 음악 자체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전통 음악계라고 하는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0: 네.
1: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할수 있겠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창작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은 문제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문제 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0: 네.
1: 것들을 오히려 창작자의 길에서 서면서 전통 음악의 문제점이나 창작의 문제점들을 다시 바라보게 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던 것
0: 그
1: 같아요.
0: 처음 그 시도를 하실 때 진짜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계시는 전통 음악 하신 예술가도 있었을 것이고, 아, 우리가 이렇게 매몰된 우리의 음악인으로 살 수는 없지. 어쨌든 이걸 유지를 해 가려면 조금 변화가 필요해 하는 측도 있었을 텐데, 그런 뭐 공격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의견을 받으셨을 때좀 곤란하시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으셨어요?
1: 예, 상당히 곤란하기도 했고 고민도 많이
0: 예.
1: 했었는데 그렇지만 다 같이 똑같은 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군가는 제가 이제 활동하고 고민하던 시기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 가장 젊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0: 있는데 그때 제 스스로 선택했던 어떤 단어가 뭉치면 죽고 해치면 산다.
1: 네.
0: 전통 쪽에서는 오히려 네. 좀 해치는 방향에서 게릴라처럼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 이런 선택을 그때도 했었고
1: 네.
0: 그래서 활동했던 팀이 프리라는 팀이었거든요. 프리는 다 같이 사물놀이를 막 융성했었을 때 사물놀이가 이렇게 막 여러 젊은 팀들이 나와서 그 원조 사물놀이를 다 흉내내고 있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1: 네.
0: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그 장단과 리듬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아예 그렇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1: 네네.
0: 제가 한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 작년까지도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다나? 요즘엔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한테 막 써서 다행인데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듣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이다나라고 취급받을 정도로 처음에는 파격적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죠.
0: 네.
1: 하지만 이미 그게 이제 주류가 돼버린 네, 사실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하고 계신 일을 빨리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바로 코앞에 있어요. 9월 11일과 12일에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열립니다.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1: 네.
0: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은 그 전라남도 영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세고 그 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찾는 월출산.
1: 네네네.
0: 바로 예. 그 월출산을 가지고 있는 동네죠. 영암. 영암에서 태어나신 김창조 선생님. 산조의 창시자면서
1: 네.
0: 그 창시된 산조의 악기가 가야금이었거든요.
1: 네.
0: 그 위대한 산조를 처음으로 여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산조가 산조 페스티벌이 시작됐고요. 저희 페스티벌에서는 특별히 그 나의 산조, 젊은 산조, 명인 산조, 그리고 산조하고 형식이 비슷한 다른 인접 그 아시아 국가의 다른 나라의 그런 음악가
1: 네.
0: 음악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크게 형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산조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토론 주로 이제 이 산조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새로운 산조는 어때야 되며. 지금 이런 것들도 산조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될 만한 것들
1: 네.
0: 그런 것들을 뜨겁게 토론하는 그런 포럼 자리도 있거든요.
1: 네, 네.
0: 이거는 음악 평론가 이소영 씨가 이제 주 리드를 해서 전체 포럼을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전체적인 추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분이 바로 김영옥 선생님이십니다.
1: 네. 네. 그 올해 축제 슬로건이 흐르는 산조예요.
0: 네.
1: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구성이 그거에 따라서
0: 네,
1: 구성이 되었을 거고
0: 제목이 연결의 힘이었고요.
1: 예.
0: 올해가 흐르는 산조니까 사실은 다른 말은 아니고요.
1: 흐른다는
0: 것은 썩지 않는다. 늘 변화해야 된다.
1: 네.
0: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조 자체가 도울 선생님도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나온 컨템포러리 20세기에 나온 컨템포러리 음악이라고 이걸 전통 음악 장르에 묶으면 안 된다. 이제
1: 네.
0: 이런 인식이 있으시거든요.
1: 네, 네.
0: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산조는 고답적으로 하나의 형식이 반복되면서 재현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주자의 음악으로서 연주자가 멋진 디자인을 해서 계속해서 탄생시킬 수 있는 그 대신 연주자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1: 네.
0: 그러한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통 음악계에서.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산조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 나오는 새로운 산조는 과거와 전통과 이렇게 음악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산조는 흐르는 그런 음악일 수밖에 없다.
1: 네.
0: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만든 제목입니다.
1: 네. 그래서 어쩌면 그 과거도 있고 현대도 있고 미래의 어떤
0: 네.
1: 감각까지도 네. 함께 담은 그런 산조가 공연에 올려지겠네요. 이거
0: 네.
1: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걸 이제 구현을 하셨으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다양한 산조가 여기서 나타나고 공연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1: 네, 네.
0: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대도 나오셨는데 그 최정호 선생,
1: 예예, 예.
0: 예, 철학자면서
1: 네.
0: 기타리스트잖아요.
1: 그렇죠.
0: 그분이 또 이번에 기타 일렉트릭 기타로 또 산조를 발표하시는데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별음 산조라 그래서
1: 네, 네.
0: 전통 악기가 아니지만 다른 악기로 산조 양식을

0: 페스티벌은 올해가 17년째고요.
1: 네.
0: 제가 작년부터 리브랜딩을 해서 엑스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1: 네네.
0: 그 전까지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예술 감독을 맡으면서 월드 뮤직이라는 말에 대한 엑스 뮤직 페스티벌은 올해가 17년째고요.
1: 네.
0: 제가 작년부터 리브랜딩을 해서 엑스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1: 네네.
0: 그 전까지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예술 감독을 맡으면서 월드 뮤직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뭐랄까 조금 그 말이 이제는
1: 네.
0: 지금 이 시대에 월드 뮤직이라고 우리가 쓰는 게 맞는가? 마치 그때 의식은 이랬던 것 같아요. BTS가 그래미의 아시아 뮤직 어워드를 보이콧했잖아요.
1: 네네.
0: 아시아 뮤직 부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1: 맞아요.
0: 우리는 아시아의 그 로컬리즘으로
1: 그렇죠.
0: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저도 월드 뮤직? 그럼 중심 뮤직, 센터 뮤직, 주인공 뮤직이 있고 나머지는
1: 네.
0: 월드야?
1: 마치 비주류, 소수
0: 네.
1: 네, 이렇게 경계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0: 네. 네. 마치 식민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서
1: 네.
0: 주변에 계속 물어봤어요.
1: 네.
0: 야, 월드뮤직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더니 전부 다
1: 비슷한 감각을.
0: 네, 요즘 말로 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면서
1: 네.
0: 그 내부에 있는 그 직원분들하고 재단의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1: 그래서
0: 네.
1: X 뮤직
0: 네.
1: 페스티벌이 되었고요.
0: 네.
1: 너무 기대되는 축제인데 저희가 또 선물로 네, 이 관람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0: 오.
1: ACC X 뮤직 페스티벌 1일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일정 중에서 10월 2일 금요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 주시면 네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원일 감독님과 아티스트들이 펼칠 낯선 세계 기대를 해보면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네.
1: 키라라 선우정화가 함께한 음악.

0: 키라라와 선우정아의 음악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긴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1부만 네, 보내드렸습니다.
1: 네, 올해 다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과 ACC 엑스뮤직 페스티벌의 원일 예술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ACC X뮤직 페스티벌 1일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일정 중에 10월 2일 금요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샵 030이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네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와, 이 음악까지 들으니까 이 ACC X뮤직 페스티벌 너무 기대되고 프로그램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개막 공연은 또 얼마나 화려할까요? 어떤 아티스트가 준비하고 있나요?
1: 개막 공연은 화려하지 않고요.
0: 화려하지 않습니까?
1: 진지합니다.
0: 아, 진지합니까? 네.
1: 키라라가 올해의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키라라가 지금 막 전자음악으로 네, 요즘에 키라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네, 뮤지션이죠.
1: 그쵸. 전 세계적으로. 올해 특히 후지락 페스티벌에서 키라라가 정말 뜨겁게 네. 그 현장을 달궜다고 하던데 키라라와 그 에르메스상 수상자인 정은영 작가 저 영상을 찍어서 네. 전시하시고 하시는 작가님인데 이 두 분이 작업을 이전부터 해오셨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정은영 작가의 영상과 키라라의 음악이 네. 금요일 밤에 와. 오픈을 합니다.
0: 진지하지 않고 엄청 화려할 것 같은데요. 진지함 속에 있는 화려함.
1: 사운드는 화려하고요.
0: 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1: 예, 그 네. 굉장히 진보적이고 저희 X라는 그 말의 의미가
0: 예.
1: 저는 제 예술감독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영원한 젊음의 정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 네.
1: X는 네. 영원한 젊음의 정신이고 장르 간의 융합이고 그다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어떤 음악적 에너지
0: 네. 네,
1: 이런 거라고 전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이 라인업들을 보면은 전부 이 X에 어울리는 젊음의 정신이 이 뮤지션한테 있는가?
0: 아.
1: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0: 그걸 기준으로
1: 네.
0: 아티스트를 섭외를 하셨군요.
1: 네. 그리고 거침없이 섞지만 그것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0: 네.
1: 뭐 이런 것들.
0: 아, 그럼 라인업을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1: 네. 네. 뭐 너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엑스뮤직 페스티벌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무진,
0: 네.
1: 10cm,
0: 네.
1: 선우정아,
0: 네.
1: 강산해,
0: 와.
1: 키라라,
0: 어떻게 합니까?
1: 휴다의 차지스,
0: 와.
1: 상자루,
0: 와.
1: 그다음에 미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그래미 어워드 수상한 타악팀인데요.
0: 네.
1: 수호 포커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패기 굿이라는
0: 네.
1: 패기 구 말고
0: 네.
1: 패기 굿. 네. 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또 여성 디자이가 있는데 엄청 재밌거든요.
0: 아.
1: 이분하고 일본의 여성 디자이가 또 잼을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이런 것도 있고 또 바로크 음악을 하시는 김진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우리나라 정가를 하는 정마리 씨.
0: 네.
1: 한국 무용의 박은하 선생.
0: 와.
1: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큐레이션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음악이 정말 아름답고 그 나라의 음악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음악인데
0: 네, 네.
1: 무감 앙상블이라고
0: 네.
1: 해요.
0: 네.
1: 그 아제르바이잔의 국대급 연주자들이 오시거든요.
0: 예.
1: 그 무감 앙상블도 정말로 들을만 할 거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0: 엄청나네요.
1: 네, 엄청납니다.
0: 진짜 엄청난 느낌이 들고 뭐랄까 그냥 그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0: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1: 네.
0: 자 새로운 세계에 얼른 들어와봐 하는 그런 느낌?
1: 네. 제가 또 하림 씨도 안 말했네요.
0: 아, 하림 씨도 나오죠.
1: 삼산도 네. 나오고요. 서희철 가단도 나오고.
0: 아니
1: 아, 정말로
0: 끝이 없는데.
1: 빼먹으면 욕먹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0: 와, 라인업이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10월 1일 목요일 7시 저녁 7시에 개막 공연 전자음악하는 뮤지션 키라라와 또 현대미술작가 정은영님이 함께하는 그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4일까지 이렇게 정말 짱짱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ACC X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이 모든 분들을 직접 다 섭외도 하시고 이 공연을 어떻게 나흘 동안 꾸릴지
1: 네.
0: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없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혹시 뭐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있으실까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기본 아티스트가 자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은 예.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0: 네.
1: 워낙 팬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X뮤직 페스티벌에서 특별히 프로듀싱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0: 네.
1: 큐레이션을 유도를 해서 슈다이와 차지스가 몬플레이라고 하는 댄스 팀하고 같이 오거든요.
0: 아,
1: 하거든요.
0: 네.
1: 이거는 저희 페스티벌에서만
0: 아,
1: 볼 수 있는
0: 네.
1: 네.
0: 네.
1: 그러니까 추다의 처지스 워낙 유명한데
0: 그럼요.
1: 댄서들이 함께 한다는 거
0: 아~
1: 이거 되게 재밌고요.
0: 오~
1: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크 음악과 정말이 씨 음악
0: 예.
1: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0: 네.
1: 사운드라고 할까요?
0: 네.
1: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라인업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레벨에 도달해 있는 그룹 소퍼커션
0: 네.
1: 그냥 타악팀이 아니라
0: 네, 네.
1: 엄청나게 현대음악에 능하고
0: 네.
1: 어떻게 보면 가장 타악기의 현대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타악기의 앙상블과 연주의 끝판왕들이거든요.
0: 네, 네.
1: 그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0: 제가 궁금해지는 지점은 사실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장르 아티스트들이 함께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지만 아티스트들의 입장에서 만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창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와 네. 만났을 때 이거를 자기 것을 어느 정도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를 버무리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1: 네.
0: 숙제가 던져질 텐데 그런 아티스트들과의 소통에서의 뭐 질문이나 궁금증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1: 제가 이제 음악을 직접 만드는 데까지는 관여를 안 하지만
0: 예.
1: 아, 이러한 앙상블이 된다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0: 아.
1: 미팅 자리에 가서
0: 예.
1: 서로 이런 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0: 제안을 해보시고.
1: 네.
0: 예.
1: 그럴 때 너무 즐겁고 특히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너무 순수하시고
0: 예.
1: 또 새로운 영역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새로운 아티스트하고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들 아이처럼 설레하세요.
0: 네, 네.
1: 그 모습 저도 그렇지만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이 되고 그분들도 기대를 하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굉장히 올해 X뮤직 페스티벌에서 워낙 라인업이 대단하지만 곱하기 누구와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하는 무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네.
1: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고 오로지 이 무대에서만 볼 수 있다는
0: 네.
1: 의미에서
0: 네.
1: 저는 강추드립니다.
0: 와,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10월 네. 1일부터 시작하고요. 10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 네. ACC XMF를 검색하시면
0: 네.
1: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0: 네, 프로그램이 나와 있네요.
1: 네, 모든 네. 프로그램을 다 어떤 음악을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ACC XMF.com 네,
1: 네.
0: 여기를 검색하셔서 프로그램을 꼭 확인하신 이후에 네, 관람을 꼭 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사실 큰 페스티벌은 뭐 너무나 워낙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역시 관심이 가지만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작업,
1: 네.
0: 이 창작자로서의 이 원일 이라는 네. 사람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궁금증이 또 하나 남는데 지난 2022년에 국악 관현악에 대한 사유를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선보였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이 작품을 또 새로운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그래서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떤 변화가 시도되는지.
1: 네, 디오니소스 로봇은 통영 국제 음악 재단에서 위촉을 받아서 거기서 세계 초연을 했고요.
0: 네.
1: 그때가 코로나가 막 이제 물러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리부트라고 해서 영우락 페스티벌에서 한번 공연됐고요.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다시 수정이 되는 버전인데 이게 작년에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한 18명에서 19명 정도의 투어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경비가 들잖아요. 초청 측도 그렇고
0: 그러네요.
1: 준비하는 측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것을 좀 밴드 버전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명이 할수 있는 버전으로 요번에 줄여서 디오니소스 리부트 더 밴드 버전을 요번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0: 그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원일 감독께서 니체의 저서인 비극의 탄생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곡을 했고 연출을 한뭐 굳이 장르를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트 모던 구판 혹은 멀티미디어 음악극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아 잠깐만 전통 굿 형식에다가 그러면은 어떤 뭐 미디어 아트나 뭐 로봇이 등장을 하나 아니면 이미지로 가나 어떻게 융합이 되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1: 이 작품은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그리스 고대 연극에서의 개념이 있거든요. 해결 안 되는 지점, 인간끼리 막 다툼을 하다가 해결 안 되는 지점에 갑자기 기계 장치의 신이 이렇게 도르를 돌리면 뚜르르 하면서 신이 쑥 나와요. 예를 들면 제우스가 뚝 나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알겠지? 쑥 하고 올라가서 그 해결을 해주는 그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 제목을 착안을 했어요. 저는 디오니소스를 오랫동안 동경해 왔고 한국의 디오니소스 그때 당시에 이제 시나위라는 것을 제가 화두로 삼고 있었을 때인데 한국의 시나위적 실천을 하고 디오니소스 같은 인물이 누굴까 했을 때 백남준 선생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백남준 선생한테 이걸 오마주하는 작품으로 하자 했고요. 이 작품은 한마디로 디오니소스 신을 부르는 이 굉장히 해체돼가지고 갈갈이 해체돼가지고 죽은 이후에 부활한 아이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디오니소스 신이. 올림포스 신 12명 중에서 마지막 막내인데 그 신을 우리 소리로 불러내서 무대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로봇으로
0: 로봇이?
1: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0: 와.
1: 아직도 그 생각은 있고요.
0: 예.
1: 언젠가는 근데 굉장히 뭐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그런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엄청 그로테스크하고 예술적인 뭐 그런 로봇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고,
0: 영상이 아니라 실제 실물 로봇으로 만드시나요? 예.
1: 그 권병준 씨한테 미술 작가이면서 음악으로 그 춤추는 로봇들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그걸 같이 해볼 수 있겠냐 했더니 그분도 너무 이 작업이 많아가지고 오래 같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무대에 음악으로 디오니소스 신이 나오는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로봇으로 나오는 것을 꼭 해볼 겁니다.
0: 그날도 기다려집니다. 이 디오니소스 로봇 리부트 이거는 12월 5일 강동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네요.
1: 그렇습니다.
0: 기억해 두셨다가 이것도 꼭 가서 좀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원일 감독님이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창작의 활동이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되었든 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샘물 안에서 끌어내어서 펼쳐 보이실 건데 그러려면 이 샘물을 계속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자극도 받고 영감도 받고 그런 건 어디서 주로 받으십니까?
1: 글쎄요, 직접 몸으로 감각하는 체험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차 저작물, 그러니까 문학이나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가장 기쁜 날은 데이 오프 된 날, 아무것도 없는 날.
0: 뭐 하세요?
1: 그날 가보지 못했던 곳을 혼자서 다닌다거나 보지 못했던 영화, 꼭 봤어야 되는 영화들이 가끔 있잖아요. 필독서가 있듯이
0: 그렇죠.
1: 필히 봐야 되는 영화들인데 그런 거 보고요. 그러면서 몰두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현재.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예, 현재 저를 괴롭히고 뭐라고 치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 아,
0: 예.
1: 새롭게 이제 나올 작품에 대한
0: 네, 내년에
1: 건가요? 내년에
0: 올려야 되는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이 저한테 가장 많이 이 작품을 하도록 그 영감을 준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에요. 네. 그 사람의 재난 3부작.
1: 네.
0: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되게 큰 영향을 받았고요. 저도 우리의 어떤 그 PTSD, 집단적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1: 네.
0: 끄집어내는 작품을 하나 지금 하고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1: 네.
0: 워낙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방식을 선택해서 라이브 시네마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촬영을 다 하는 사람들이 출연자고 거기에 미니어처를 만드는 그 제작도 출연자고 무녀도 나오시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무대인데
1: 아, 그러니까 라이브 시네마라고 하면 진짜 무대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생중계로 마치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처럼
0: 맞습니다.
1: 공연을 펼치는 거네요.
0: 네, 네.
1: 근데 그것의 이제 큰 테마가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0: 네, 사실은 예, 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 말씀하셔야죠. 이제 내년에 곧 올라온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 세월호 생존자 중에 단원고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하신 네, 분이 맞습니다. 계세요.
1: 예.
0: 그 사건이 굉장히 저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1: 예.
0: 충격을 저도 받았고.
1: 네, 네.
0: 그 당시에도 작품을 저는 두 작품이나 만들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를 이미 봤었고
1: 네.
0: 다시 보게 됐는데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공부했고요.
1: 네, 네.
0: 이번 작품에서 이게 제목이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그 자외선인데 그 옛날 말이 넘보랏살이에요. 지금 안 쓰는 자외선을
1: 네.
0: 우리는 옛날에는 넘보랏살이라고 불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를 이제 다루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살고 있고 되게 재밌게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만 같은 믿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고
1: 네.
0: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선택했던 공연 양식이 그런 라이브 시네마와 미니어처를 통해서 비가시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잖아요. 무대에서 우리가 벽은 벽인데 벽 뒤로 카메라가 가는 순간 벽 뒤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것이 영향을 줘서 그런 네. 작품을 구상하고 있고
1: 네.
0: 저를 온통 요즘에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그 작품에 대한 생각입니다.
1: 네.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0: 그것이 이번에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네, 이것을 3월쯤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중순쯤에.
1: 네. 네,
0: 그 이제 이후에
1: 네.
0: 완성도 첫 번째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것이 그 올해의 신작 창작 산실은 그것이 계속 공연될 수 있게 어떤 유통 시스템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타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실 수 있도록 되면 좋겠죠.
1: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1: 네, 네. 늘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그 바탕에는 언제나 이제 그 전통 음악에 대한 애정 이거는 감출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넓은 세계를 다 경험하고 다시 이제 뿌리로 뭔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 혹은 질문 이런 걸 동시에 느끼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날 전통음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영상과 음악과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전통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맞닿고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글쎄요. 제가 감히 주제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들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다만 이제 제도권에 있는 그 공공 단체들의 어떤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책임감과 그런 걸 느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
1: 네.
0: 요즘에는 개개인의 프리랜서 예술가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수준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공공단체들의 역할이나 그 예술적 그 수준 이것들이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의 기대를 그렇게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테니
1: 네.
0: 훨씬.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통음악계 전체를 상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좀 더 책임감과

0: 어떤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수준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네.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동시에 네. 너나 잘해 이런 얘기가 돌아오네요.
1: 아니,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아니 그러면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0: 어머머머. 30분 더 하셔야죠.
1: 진짜 네. 그럴세 말이에요. 근데 뒤에 또 우리 다른 프로그램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소망.
0: 네. 저는 요즘에 소망이 크게 없고요.
1: 예.
0: 많은 것들을 좀 놓고 한 작품을 깊이 오랫동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최근에 이제 강남 국악관현악단이라고 강남구에서 예. 젊은이들을 뽑아서 저에게 함께 뭔가를 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1: 그래서 네.
0: 저는 콜렉티브 오케스트라라고 젊은이들하고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것을 잘하는 거 저한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보라살 새로운 작품 올리는 것 그거 두 개 요거
1: 네.
0: 두 개 정도를 다른 거 다 이제 안 하고 좀 올인해서
1: 네.
0: 좀 들여다보면서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많은 시간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음악만 듣고 책만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 그런 시간도 또 올 것 같습니다만 또 관객의 한 명으로서는 또 계속 무대 위에서 원일 감독님의 공연을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재밌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포획되지 않고 달아나서 거기서 벗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원일 감독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원일 감독님과 여러 명인들이 함께한 장단 DNA의 홀림 장구 합주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어 가을 기운이 완전히 깊어지는 때.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15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무렵이 되면 밤사이 기온이 부쩍 내려가면서 풀림마다 동글동글 투명한 이슬이 맺히곤 하는데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진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사람들은 백로가 지나면 기러기가 찾아오고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며 산새들도 겨울 채비를 시작한다고 여겼고요. 여름에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맑고 쾌청한 가을날이 찾아오는 반가운 신호이기도 하죠. 풀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맑은 이슬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맑고 깨끗한 가을 기운이 깃들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숨의 연주로 안개 속 나무를 바라보며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숨의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개 속 나무를 바라보며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예로부터 백로 무렵이 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여름 농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다가올 추수를 기다리면서 잠시 일손을 쉬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귀한 짬을 이용해서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고요. 안부를 전하러 다녀오는 풍습도 있었다고 하죠. 또 남쪽 섬 지방에서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 천석을 늘린다라고 해서 이 무렵에 내리는 비를 풍년의 징조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치열했던 이 여름을 무사히 건너온 서로를 다독이고 또 풍요로운 결실을 마음 모아서 기다리던 그런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절기 매직,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영영 가시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더위도 절기 따라 거짓말처럼 가라앉고요.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이슬 맺히고 가을이 깊어가는 이런 때가 왔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여름 내내 정말 애쓰셨죠? 그런 스스로에게 숨 돌릴 여유를 건네면서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고르고 가다듬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가을을 알리는 이 절기에 주변 분들에게 안부를 건네면서 한 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고레아의 노래와 연주로 비야 비야 전해드릴게요.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비야 비야 전해드렸어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 천석을 늘린다라고 해서 이 무렵에 내리는 비를 풍년의 징조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야 비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르는 마루 월요일 여러분의 문자 한번 볼까요? 김인설님께서 아침 저녁 춥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제법 추워졌어요. 근데 저녁에는 이제 좀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창문 닫고 자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런데 많이 춥지는 않아서 딱 좋다. 창문 한 3분의 1 정도 열어놓으면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시간 지날수록 더 추워지겠죠. 지금의 아침 저녁 기온이 딱 좋더라고요. 네, 물론 낮에는 아직 여름인데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또 건강 챙겨야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뭐 여름 이불도 정리해야 하고 옷도 선풍기도 하나씩 이제 들여놓을 때가 오겠죠. 이렇게 챙길 물건만큼이나 여러분의 마음도 자칫 쓸쓸해지지 않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642님께서 하늘은 파랗게 더 높아 보이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주고

곡식과 과일 잘 익고 여물으라고 햇볕은 따갑고 기분 좋게 이렇게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은 더 곱고 행복한 음악 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낮 시간에는 아직은 해가 뜨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6642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또 그 수확해야 할 과일과 곡식이 나머지 잘 익어가는 시기가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 또한 꼭 필요한 거죠. 0750님께서 보리밥하고 순살 고등어 구이하고 카레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라고. 와 메뉴 딱 좋은데요. 저는 사실 카레 있으면 딱 다른 반찬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카레만 먹어도 충분한데 여기에 순살 고등어까지 더없이 좋은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7208님께서도 참석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좋은 글 또 편안한 음악 나눌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신경 쓰며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조금 덜 애쓰고 정말 중요한 곳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법.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문자 전달하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니면 뭐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주시면 되겠어요. 풍년 이야기 했는데요. 새가 많이 날아들수록 그 밭과 노는 풍년이겠죠? 두 달빛의 노래와 연주로 Let Me Fly 전해드립니다.

두델빛의 노래와 연주로 Let Me Fly 전해드렸어요. 두꺼비님께서 매미는 가고요. 귀뚜라미가 왔어요. 매미야, 건강히 잘 지내고 내년에 우리 만나자 하시면서 계절 따라 찾아오는 곤충들 어찌 알고 찾아오는지 참 궁금하시다고.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저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창문을 이렇게 쫙 내리잖아요.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낮 시간에 매미 소리가 살짝 나긴 하는데 와 이제는 기운이 많이 빠졌구나. 그 대신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소리들에 계절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또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아리수의 노래 준비했어요. 지게 목발소리 감상해 보시죠.

알고 한옥 찻집.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을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 그는 주정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나니, 구두쇠, 게으름뱅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인생살이에 관한 조언을 얻으려 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자기 개발서에서 보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코스키는 이 책을 시작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다. 부코스키는 한평생 생겨먹은 대로 살았다. 그의 천재성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출세해서 당대의 문호가 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코스키는 자신을, 특히 가장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오롯이 드러냈으며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그의 천재성은 이런 단순한 능력 안에 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경험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삶의 일부다. 당신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왜냐하면 살면서 맞닥뜨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평가할 기준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당신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틀린 것에서 약간 덜 틀린 것으로 나아간다. 난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틀린 점을 조금씩 덜어내 매일매일 덜 틀린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마이클 조던은 난 살아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난 살아오면서 오판에 오판을 거듭했다. 그게 내 삶이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모닝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마크 메인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중에 하나예요. 각종 매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면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작가죠. 출근길에 신호가 계속 걸려서 지각을 했다거나 큰맘 먹고 차려입은 날 하필 옷에 음료를 쏟으면 괜히 온종일 기분을 망치고 신경이 쓰이곤 하죠. 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혼자 억울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소소한 해프닝이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법인데요. 그럴 때마다 끙끙 앓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가볍게 털어내는 마음. 그리고 내 선택과 기분을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이 우리의 일상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되는 대로 조금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마음의 짐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과 함께 해봤습니다. 1178님께서 오늘 한옥 찻집 들으면서 스스로 언제나 선택하지만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해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성장함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려놓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연습해 나가면 익숙해지겠죠?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참 우리는 뭐 실수나 실패에 좌절하고 괴로워하곤 하는데 그 실패와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또한 다 나의 성공을 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게 마음이 힘을 주는 곡 다음 곡으로 만나보실까요? 한 번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날아올라 보는 거야. 자신 있게 소리 질러봐. 이 노랫말 가슴에 담으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죠. J.O.K.의 노래와 연주로 더 챔피언 듣고 옵니다.

JOK의 노래와 연주로 더 챔피언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좌절이 아닌 희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풍류 21의 연주로 환희 다음 곡으로 듣고 올게요.

풍류 21의 연주로 환희 전해드렸어요. 음악 이루는 마루 1부 끝곡은 풍물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86년 아시안게임 전야제 피날레

할례곡으로 사용된 곡이에요. 록과 국악의 선율이 절묘하게 담긴 신명난 곡입니다. 김수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풍물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농부가 들으셨어요. 고영렬의 피처링,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봄에는 개구리 소리, 여름은 매미 소리, 가을은 귀뚜라미 소리인 듯해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는 듯해요. 저희 일부에서 우리 두꺼비님께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문자도 들으시고 이 내용의 글 보내주셨는데 겨울은 식물도 동물도 다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 좋으세요? 뭐 봄, 가을이 좀 짧아져서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사계절이 있다는 것, 그중에서 또 좋아하는 계절을 고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꺼비님께서 어제 저녁에 서울 한강공원에서 불꽃 축제 하는 거

TV 통해서 봤습니다. 벙, 벙, 벙 이렇게 막 저도 그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만 봤는데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기도 하잖아요. TV 통해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현장에서 보는 그 생생함, 그 생생함을 뛰어넘어서 약간 그 황홀한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내가 그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닌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꽃축제. 저도 언제 한번 현장에서 꼭 보고 싶네요. 1178님께서 지난주 일요일 여는 말 들으면서 작가님의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봉이 김선달 시작해서 구매해서 마시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에 평소 지나칠 수 있는 물건들까지 여는 말 듣고 나면 한 번씩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아요. 내 작가라는 이제 어떤 계속 글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또 어떤 것이든 의미를 연결해서 글로 만들어내는 이게 저는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작가는 그런 거 보면 참 생각의 힘이 크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관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네, 1178님께서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보실 때 유난히 더 깊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막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또 글쓰기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쓰기가 차곡차곡 또 쌓여 나간다고 하잖아요. 1178님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강가에서라는 곡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용혜원 시인의 시를 노래한 곡인데요. 슬픔과 허무함, 그리고 작지만 강한 설레임 등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사랑과 인생의 허탈함을 그린 곡. 소울지기의 노래로 강가에서 감상하고 올게요.

소울지기의 노래였어요. 강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께서 오감이 같이 행복한 음악들, 가을의 시상 같은 고고하고 아름다운 시간, 마음은 멋에 놀고 행복은 음악마루에서 즐겁게 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 시 같기도 한 좋은 글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시도 그렇고 또 다양한 종류의 글들 읽다 보면 마음에 남는 그런 글들이 있죠. 얼마 전에 발견한 글인데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보라. 새벽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들기까지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인사해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 답해야 할 부탁들, 견뎌야 할 자리들. 전부 합치면 분명 16시간은 좋게 흘렀을 텐데 그중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바쁘게 시간에 쫓기듯 밥을 먹고 쉴 때는 일 생각을 막상 일할 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글도 이어져요. 곳간에 곡식이 줄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린다. 금고에 돈이 새면 잠을 못 이룬다. 그런데 시간은 매일 새어나가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참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통장 잔고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매일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너그러워지다 못해서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남은 하루만큼은 단 몇 분만이라도 좋아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7208님께서 봄과 가을 좋아하신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봄과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죠.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꽃의 왈츠 전해드립니다.

비아트리오의 연주였어요. 꽃의 왈츠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겨울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가을에 피는 꽃들도 많잖아요. 뭐 국화부터 시작해서 그 꽃들 정말 꽃이 춤추듯 왈츠 춤 추는 듯한 그 모습으로 예쁘게 좀 바라봐줘야겠네요. 퓨전 국악 이어랑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Play with me 다음 곡으로 감상하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맹인들을 선발해 교육하고 관직까지 내렸던 특별한 제도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0: 이보게, 전하께서 이번에 서운관에 사람을 뽑았는데, 아 글쎄 맹인들이라지 뭔가? 허허, 나도 들었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뭘 할 줄 안다고?
1: 그게 말일세, 사흘에 한 번씩 운명학인 명과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구만.
0: 아, 글자도 보이지 않을 텐데 어찌 배우고 익힌단 말인가?
1: 하루는 입에서 입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틀은 산대를 만지며 머릿속으로 외워 익힌다고 하네. 해서 일부러 젊고 영

종이 한 이들로만 뽑았다지? 장애가 있다 해서 방치하지 않고 부품 관지까지 내리신다니. 야, 우리 전하의 해안은 진실로 멀리까지 미치는구만.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인 1445년 3월의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의정부의 상소와 국왕의 재가가 등장합니다. 명과학을 하는 장님 중 젊고 영리한 자 10인을 골라 서운관에 소속시키고 훈도 4대 사람을 두어 사흘마다

고인 산목을 만지면서 스스로 암기하도록 한 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모여 점검을 받는 방식이었죠. 이들은 자평, 삼진통제 같은 명과학 서적의 깊은 이치를 배웠는데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년에 4번 치러지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받는 방식이었죠. 이들은 자평, 삼진통제 같은 명과학 서적의 깊은 이치를 배웠는데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년에 4번 치러지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정구품의 서반관직인 채아직을 수여받아 국가로부터 당당히 녹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맹인을 대상으로 한 자선책은 아니었지만 재능이 있는 이들을 발굴해 전문적인 직업인이자 관료로 길러냈던 세종대의 실용적인 인재 등용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공직자로 당당히 자리 잡았던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Hope for Tomorrow 전해드렸는데요. 내일의 희망을 그린 밝은 에너지가 담긴 곡 만나봤고요. 세종대왕 시절 관상감의 전신인 서운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선발해 명과학을 가르치고 관직을 내렸던 기록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조선시대라고 하면 흔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외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소질이 있는 이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열어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점자도 없던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학문을 전하고 손끝으로 셈을 익히면서 사흘마다 모여 공부했던 그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울림을 주는데요.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를 넘어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필요한 쓰임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그 지혜가 돋보이죠. 이 타인의 한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먼저 바라봐주는 시선.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세종대왕 시절의 맹인 명과학 교육과 관직 하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이준호 작곡의 생황독주 풍향 감상할 텐데요. 조선시대 음악기관인 장학원의 시각장애인 악사를 관현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인, 양인 할 것 없이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악사로 선발해서 국가의 악사, 음악가로 활동하게 하고 관직을 수여했는데요. 이런 조선시대 전통을 재현하고자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이 2011년에 창단했습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문종석의 생황, 이진용의 피아노 연주로 생황독주 풍향 감상해 보시죠.

이준호 작곡의 생황독주 풍향 전해드렸어요.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문종석의 생황, 이진용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6244님께서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에 시원하더라고요. 가을이 가까워진 듯해요. 이제 가을꽃도 곧 피겠죠? 라고 하셨는데 아우, 가을꽃, 구절초, 국화, 코스모스 이제 볼 일만 남았네요. 그러시면서 모두 다 꽃이야 청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어나는 시기도 이름도 생김새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꽃이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노래한 곡이에요. 성다경 어린이의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오늘이 절기상 백로이기도 하지만 유엔이 제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에 직접 제안해서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나누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귀한 선물이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고 낭비되는 대기 전력 줄이고 쓰레기 배출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일. 이런 소소한 관심과 노력이 모일 때 우리의 하늘도 비로소 맑은 빛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남은 하루는요, 잠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다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색다른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2026 서울무형문화축제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서울의 무형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전통문화축제인데요. 한옥마을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과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함께하는 신명마당에서는요. 다양한 전통 예능을 만나볼 수 있고요. 예술가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인의 솜씨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솜씨마당, 전통의 맛을 경험하는 미감마당,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마당, 서울의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탐방마당까지 마련되는데요. 걷고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29회 서울 세계무용축제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9월 19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두 차례 공연됩니다. 현대무용 안무가 김모든이 이끄는 작품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고향을 찾은 주인공이 오래된 집에서 젊은 시절의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공연 일정,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 남산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랜 전통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전주에선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 공연 이수자전 9월 무대가 펼쳐집니다.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인데요. 9월 12일엔 가곡 이수자 이희재와 판소리 이수자 신진원이 함께하는 창작 소리극 리진 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9월 19일엔 처용무와 진주건무 이수자 이하경의 장구전 처용의 울림 5개의 궤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연희를 새롭게 풀어낸 신명나는 무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상주연희단 매개 기획공연 K판 연희한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김천시립문화회관, 9월 17일 목요일 영천시민회관, 10월 17일 토요일엔 상주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가을을 맞아 남원과 진도에서 우리 소리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원에선 국립민속국악원의 2026 K국악 스테이지가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의 개성과 기량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종합 악가무 공연을 시작으로 판소리 연창과 전통 무용, 기악 독주 등 다양한 민속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도 같은 날 토요일 오후 3시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이 좋다인데요. 9월 12일엔 이북 5도 무형유산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 박정욱 명창이 배뱅이굿을 완창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재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겠고요. 9월 19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열리는데요.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전문가의 해설과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9월 16일로 박정경 학예연구관이 풍류를 주제로 우리 문화 속에 담긴 멋과 여유의 의미를 들려주고요. 9월 30일엔 이태화 연구교수가 일제강점기 소리꾼 이화중선과 임방울의 삼과 음악을 조명하고요.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심청가중 추월만정 등을 들려줍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약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어제 제주도와 동해안 해수욕장이 폐장을 했다는데요. 해수욕장 폐장이면 이제 가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1: 네, 뭐 날씨도 확실히 좀 풀렸고
2: 네.
1: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절기상으로는 이제 백로고 하늘도 가을 느낌이지만은 낮 기온은 좀 높아가지고 일교차가 크죠.
2: 하지만 오늘 태풍 영향으로 전국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 때문에 지난 수요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가 수색 작업이 지금 난항 중이라고 합니다.
1: 아,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종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2: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끈끈한 기운은 많이 가셨죠?
1: 자, 뽀송뽀송한 하늘입니다.
2: 네.
1: 하늘 멋지고요. 나른한 월요일 오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김보리 생황 연주로 블루밍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지금 뭐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또 그런 월요일인데
0: 네.
1: 더위가 꺾이니까요. 기다렸다는 네. 듯이 가을 모기가 지금 한 주 새 두 배로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0: 가을 모기 무섭죠.
1: 어제도 한 다섯 번
0: 네.
1: 뜯긴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자고 있을 때. 간지럽더라고요.
0: 발라야죠, 파스. 물 파스 발라야죠. 아, 그 모기 진짜.
1: 막 돌고.
0: 여름 내내 어디 숨어있다가 갑자기 이제 가을쯤 돼가지고 지금 나타났고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에어컨 끄고 창문 좀 열었더니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름보다는 가을 모기가 더 기승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습니다. 모기는 뭐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모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진짜 가을이 좀 온 것 같아가지고

0: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가을이라고 생각한다.
1: 아, 나의 기준에서?
0: 나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가을의 기준.
1: 저의 기준에서는 외투 하나는 챙겨줘야 가을이다.
0: 아, 외투 정도. 네네네. 어,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정도로 그렇죠. 이제 꺾였을 때. 네. 어, 그때가.
1: 그리고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 같은 게 듣고 싶다? 요 정도는 돼야 오, 가을이죠.
0: 발라드. 네네네네. 어떤 거 옛날 생각하실 때 어떤 거를 탁 들으셨었어요?
1: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잔나비 음악들을 아, 그런 들었던 것 같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혹은 뭐 그냥 땡튜브에 네네네. 가을에 어울리는 뭐
0: 음악
1: 이렇게 하면
0: 한두 시간짜리
1: 떠요. 네, 한 두 시간짜리 틀어놓고 있는 거죠.
0: 어, 그런 것도 가을의 기준이다. 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전어도 있잖아요, 전어.
0: 아, 전어, 가을 전어.
1: 그렇죠.
0: 그렇죠. 그거 네. 이제 횟집에 전어 출시.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가을이죠.
1: 가을이죠. 그죠? 진짜 가을인 거죠.
0: 구이로도 먹고 네. 이제 뭐 회로도 먹고 하니까.
1: 아, 감이 보여야 돼요, 감.
0: 감.
1: 감.
0: 밤.
1: 밤. 얘네들.
0: 그쵸. 어.
1: 예, 뭐
0: 귤.
1: 귤도
0: 슬슬 좀 보이지 않나? 아니
1: 더, 아, 하긴 더, 그렇기는 해요.
0: 추워지긴 한데.
1: 하우스 가 귤들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0: 배.
1: 배가 나와야죠. 배.
0: 이런 거.
1: 홍로. 얘네들. 어. 예, 얘네들이 나와야 되고요.
0: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이쯤 돼야 진짜 가을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을 기준 문자로 받아 보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가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네. 가을 기준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0: 네.
1: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에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안양년의 소리로 들국화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을의 기준 이쯤 돼야 요 정도는 돼야 가을이다. 네. 다양하게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1: 5419님 아직은 땀이 좀 나지 않나요? 스카프 네. 스카프 해도 땀이 안 나야 저는 가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낮에는 땀이 나죠.
0: 더워요.
1: 스카프 안 해도 아직 땀이 납니다.
0: 막 이렇게 아직은 커피 커피를 봤을 때 이제는 아이스 말고 좀 따뜻한 걸로 먹어야 되나. 네. 약간 이럴 때 이제 가을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은 아직은 아이스가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낮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7843님 긴팔을 입을 정도라 가을이라 생각. 돼요.
0: 긴팔.
1: 네, 긴팔을 입어야 논두렁에 누런 벼가 익어갈 때 가을이 온 기분이 듭니다.
0: 아, 그쵸.
1: 이건 진짜 맞죠.
0: 그렇죠, 그렇죠.
1: 가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누런 벼죠.
0: 그렇죠.
1: 누런 들녘이 쫙 펼쳐질 때. 맞아요.
0: 때. 그때 아 그래.
1: 완전한 가을이구나.
0: 가득 찼네 가을이. 네, 네. 그럴 때 느끼죠.
1: 그렇죠.
0: 7527님께서 재채기에 콧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은 가을이 왔나 보다 합니다. 지긋지긋한 요놈의 비염 하시면서.
1: 요것도 완전 공감할 수 있어요.
0: 완전 공감하죠.
1: 저희 집에도 이제 둘이나 있어요. 비염을 닳고.
0: 누구?
1: 저 아니면 와이프랑 이제
0: 애기.
1: 아들이죠. 둘이 이제 콧물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아하. 아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때는 진짜 어쩔 수 다 돌아요. 가족이 한 명 걸리면 그냥.
1: 아니 비염.
0: 아 비염도.
1: 네 비염.
0: 에 감기도 그렇고 감기 좀 한번 돌고 그런 것 같습니다. 2323님께서 어제요 모기가 제 손을 빨아먹고 있길래 요놈 하고 죽으라고 손을 뻗었더니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2부는 잠시 뒤에 또 들어올 테니까.
1: 아 그 다음 스토리가 아직 없어요?
0: 네.
1: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0: 요놈 하고 손을 뻗었대요.
1: 네.
0: 거기까지만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1: 궁금하네.
0: 네, 거의 드라마 작가이십니다.
1: 아, 왔습니다.
0: 뻗었더니요. 여기까지 왔죠. 모기가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내 몸에 당신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해서 못 죽였습니다.
1: 스토리텔링 하셨네요.
0: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1: 아, 모기가 그랬어요. 아저씨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모기가.
0: 제발.
1: 예.
0: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죽는다.
1: 내 몸에 지금 당신 피가 흐르고 있다.
0: 그래서
1: 우리는 동체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1: 네. 아이고 재밌었어요. 꽈배기님.
0: 네.
1: 저도 발라드가 귀에 착착 감길 때 아 가을이다 싶습니다. 그렇죠.
0: 신기해요.
1: 촉촉한 곡들이 귀에 엉키고 마음에 굴러다닐 때.
0: 맞아요.
1: 아 가을이구나.
0: 그렇게 막 여름에는 막 비트가 빠르고
1: 네.
0: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이 그렇게 땡겼고
1: 네.
0: 발라드는 어우 막 이랬었는데
1: 네.
0: 이제 정반대가 된 것 같아요.
1: 여름에 발라드 들으면 덥죠.
0: 이상해요. 진짜
1: 뭔가 기분이. 좀 더운데
0: 맞아요.
1: 가을에는 스산할 때
0: 맞습니다.
1: 정말 잘 어울립니다.
0: 네.
1: 649 하나님. 건강 염려증 우리 아버지께서 생강차를 찾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가 가을입니다.
0: 아하.
1: 그렇죠. 생강차도 땡깁니다.
0: 생강청 뭐 이렇게 하나씩 꺼내시고
1: 네.
0: 그럴 때가 이제 아하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1: 이거는 생강 안 담그세요?
0: 이제 저희는 이제 구매해서 먹는 걸로
1: 그렇게
0: 집에 이제 아직 남은 것도 있고 네. 지금 와이프가 또 뭐 이래저래 좀 바쁘다 보니까
1: 네. 작년에는 제가 생강청이었나 차였나
0: 네.
1: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요. 아 그래요.
0: 올해도 한번 이렇게 돌릴 생각은?
1: 아 작년에 제가 했으니까 올해는 또 승화 씨가 한번 돌려야죠. 우리 제작진들한테.
0: 그런가요?
1: 네.
0: 아하, 알겠습니다.
1: 자, 또 보겠습니다.
0: 네네네.
1: 8288님 저는 어느 순간

0: 따뜻한 커피나 국물이 생각나면은 아, 슬슬 가을이구나 이렇게
1: 아.
0: 느껴집니다. 특히 고소한 맛의 원두가 좋아집니다. 어묵 국물도 좋아요.
1: 어묵 국물
0: 어묵 국물
1: 좋죠.
0: 좋죠.
1: 진짜. 접근성도 좋고.
0: 맞아요.
1: 예. 포만감도 누릴 수 있고
0: 맞아요.
1: 하다 보니까.
0: 그리고 커피 원두에서도 차이가 나죠.
1: 아, 그죠, 그죠, 그죠.
0: 산미가 있는 건 여름에 좀더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가을쯤에는 좀더 이제 고소한 쪽으로.
1: 그렇죠.
0: 좀 맛이 두툼한 쪽으로 찾게 되는 것
1: 그렇습니다.
0: 같아요.
1: 이제 뭐 냉콩국수 약간 이쪽을 많이 찾았다면 이제는 멸치 베이스의 어묵 국물 이쪽이 예,
0: 너무
1: 많이 좀
0: 좋죠.
1: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예, 가을부터 땡깁니다.
1: 네.
0: 5632님,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놓을 때 가을이구나라는 기분이 들어요. 빨리 그 기분 느끼고 싶어요. 어? 저는 이제 에어컨 껐는데.
1: 저도요.
0: 네.
1: 예.
0: 밤에 에어컨 틀 필요가 없던데요.
1: 이제 좀 추워가지고
0: 네.
1: 오히려. 예.
0: 창문도 다안 열고요. 살짝만 열고 잡니다.
1: 예. 이제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곧 눈이 올것 같은
0: 아, 그래요?
1: 오반가요?
0: 아. 아직도 생강차에 빠져 계신 거
1: 아, 예,
0: 아니시죠?
1: 그렇습니다. 아무튼
0: 아직
1: 요즘
0: 에어컨을 안 끄셨구나.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
1: 뭐
0: 다를 수
1: 그쵸
0: 있죠.
1: 지역에 따라서는
0: 그렇죠.
1: 6419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양말 빨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을이다 하십니다. 저도 이제 양말을 신어요. 예쁜 양말 사고 싶어요.
0: 아,
1: 하시면서.
0: 여름엔 양말을 안
1: 아, 이를테면
0: 신으셨구나.
1: 이제 샌들이랄지 근데
0: 네.
1: 그거 신을 때는 거의 또 양말 안 신는 분들도
0: 네.
1: 계시니까. 근데 이제 추울 때는 이제 다 신죠. 양말을.
0: 네.
1: 그러다 보니까.
0: 성화 씨도 올여름 어떻게 양말 항상 이거 신발 신고 다니셨잖아요.
1: 항상 양말을 신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불쾌한 그런 디퓨저.
0: 뽀득뽀득.
1: 예, 불쾌한 디퓨저 향이 나가지고.
0: 아,
1: 예.
0: 차단용 필터링.
1: 예. 어우, 막, 이거 뭐지?
0: 예.
1: 아우, 누가 젓갈을 담근 거지?
0: 아, 굳이 뭐 젓갈까지 가시고.
1: 네,
0: 예.
1: 그래서 양말을 착용합니다.
0: 아, 굳이 그렇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세요.
1: 라디오니까요. 자, 641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산균 잘 드세요.
0: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쯤 돼야 요 기준을 충족해야 가을이지 하는 다양한 다채로운 메시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김덕명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듣고 오겠습니다.
2: 쾌지나 칭칭하네, 쾌지나 칭칭하네, 하늘에는 별도 많고, 쾌지나 칭칭하네, 신의 경변에 자갈도

서처자 먹고 혜진아 징징나네. 서처자 밥은 남대로 먹고 혜진아 징징나네. 도선 도선 정담 끝에 혜진아 징징나네. 일락섭산에 했던

0: 김덕명의 소리로 경상도 쾌지나 칭칭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가을에 어울리는 네. 여러분들의 기준들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1: 395 하나님, 여름 내내 올림머리나 묶은 머리 이러고 다니던 집사람이 머리를 풀거나 단발로 하고 다닐 때 가을이다 싶어요. 아,
0: 이제는 덥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1: 맞네요. 네,
0: 이렇게 덮어도 괜찮아 뭐 이런 거니까.
1: 자, 여성분들은 긴 머리일 때 여름에 곤욕이긴 하더라고요.
0: 그게 그렇게 덥대요?
1: 네.
0: 엄청 덥다 그러던데.
1: 그래서 막 더우면 이 목덜미 쪽 이렇게 머리를 드시잖아요.
0: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7444님께서 죄송합니다. 아, 지금 왜요? 봉영 씨가
1: 네.
0: 머리를 어깨까지 길은 상상을 지금 제가
1: 아, 상상을 좀 하셨어요.
0: 네.
1: 이러면서 오늘 보라 없지?
0: 웃겼습니다. 7444님,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고추가 많이 열릴 때 가을이 왔구나 싶습니다.
1: 아, 그렇죠.
0: 고추는요 엄청 더울 때 빨리 익거든요. 그리고 요즘 고추밭에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추웠을 때 그때 이제 가을이 왔구나 느낍니다.
1: 네.
0: 이제 7444님의 이제 터전이죠. 고추밭은.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을이다 아니다. 추워지고 있다 아니다를 이제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자연 자체의 변화. 그렇죠. 예, 가을이다라고 느끼신다는 건데 정말 네. 공감이 됩니다.
0: 네.
1: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신우주님께서도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름밤에 창문 밖으로 선선한 신선한 공기를 맡고 했는데 어젯밤부터는 창공기로 커튼을 치고 보일러를 켰답니다.
0: 아, 보일러 켰었어요 벌써?
1: 오, 한두 달 후면 첫눈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하셨는데.
0: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1: 예.
0: 그러면 보일러 틀 수 있죠.
1: 산간 지역이면은 네. 그럴 수 있어요.
0: 완전 공감됩니다.
1: 맞아요.
0: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춥기 때문에.
1: 네. 네. 기온 차가 꽤 많이 나죠. 아니 상화 씨만 해도 지금 부천에 사시지만
0: 네.
1: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훨씬 시원하다고 하셨잖아요.
0: 도심보다 2도에서 3도 더
1: 그러니까요.
0: 춥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원도 태백산맥이면은 뭐
0: 한여름에도 뭐 괜찮아요. 네.
1: 너무 시원하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5539님께서 귀뚜라미 소리와 새벽에 이불을 챙길 때 그때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네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맞아요. 이불을 덮고 자게 돼요.
0: 맞아요.
1: 여름 내내 안 덮었었는데
0: 춥다 보니까
1: 맞아요. 저는 창문만 슬쩍 열어놨는데도 새벽쯤 되니까 춥더라고요.
0: 추워가지고 맞아. 9275님께서 가로수 은행 알들이 막 떨어질 때
1: 맞네.
0: 아 그때 가을이다 싶습니다. 저 어제 한 알 밟았어요. 하시면서.
1: 축하드립니다.
0: 야 이거 그
1: 가을을 밟으신 겁니다.
0: 가을의 향이죠.
1: 그렇죠.
0: 가을 디퓨죠.
1: 예.
0: 그 은행 그.
1: 아, 그 네. 냄새는 절대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죠.
0: 이제 밟고 버스를 타거나 이제 그랬을 때,
1: 예.
0: 아 함께 그 버스 안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가을을 함께 느끼는 거죠.
1: 공유하는 거죠.
0: 네.
1: 이게 가을 맛이다.
0: 그렇죠.
1: 이게 가을 향이다.
0: 아, 예. 여기가 시골인지 도심인지 알 수 없을 그 약간 그 퇴비 썩는 냄새 그거 있잖아요.
1: 그렇죠. 약간 마국간 같죠, 마국간.
0: 네. 좋습니다.
1: 7416님. 아, 그나저나 그 은행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함부로 주워 가면 안 된다면서요?
0: 맞아요. 그거 중금속도 많다 그러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뭐 건강에는 그닥 좋지는 않다고 아,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1: 있어서. 네. 7416님. 찬물 샤워가 이젠 물이

0: 차갑네라고 느껴질 때요. 저희 집 식구들은 여름철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욕실을 사우나로 만들어 놓거든요. 아하. 그렇다고요.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0: 여름철에도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 아니면 어쨌든 살짝 미지근하게라도 해서
0: 미온수 정도
1: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0: 저는 여름 내내 이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서.
1: 남자네요.
0: 그 처음이 어렵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맛이 있습니다.
1: 와.
0: 대신 이제 샤워기를 틀고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1: 네네네네.
0: 몸을 걷다 집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앞면으로 가면 안 돼요.
1: 아우, 후면.
0: 뒷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1: 후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면 주차하듯이.
0: 그렇죠.
1: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듯이.
0: 첫 순간 물이 어디 닿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앞쪽에 맞으면 왠지 이 내장 쪽 기관들이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 있어요.
1: 살짝 긴장하는.
0: 그렇죠.
1: 예, 근육의 어떤 수축.
0: 맞아요. 그래서 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촥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딱 돌아.
1: 등 어디쯤이에요?
0: 등 어디요?
1: 네. 등도 이제
0: 등은 여기
1: 상 등이 있어. 등이 있는데 상중하로 나눴을 때
0: 중상 정도.
1: 중상.
0: 이게 중요한 일인가?
1: 아, 명치 뒤쪽이네요. 명치 뒤쪽.
0: 아, 예, 예.
1: 아, 중상.
0: 그 지점이 가장 좀 덜 기분 나쁘고
1: 아하.
0: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온도 정도구나. 오케이. 아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1: 오, 좋네요, 좋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찬물 샤워하면 기분 좋아요. 운동하고 나서 특히. 운동 갔다 오자마자 딱 샤워, 찬물 샤워 진짜 좋습니다.
1: 그때는 공놀이죠.
0: 근데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1: 아, 너무 추워가지고.
0: 네, 약간 찬기가 도니까
1: 네네네.
0: 이제는 안 됐는데. 맞아요. 가을인 것 같고요. 5452님. 우리 집 마당에 대봉감이 주황 옷으로 갈아입을 때 가을가을해요.
1: 아, 그렇죠. 이 대자연의 어떤 그 색상 변화.
0: 예. 네.
1: 톤 컬러 변화에서 이제 가을이다 이렇게 쉽죠.
0: 저희 집에서 이제 시골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옆집에 아주 높은 그 대봉감 나무가 있었어요.
1: 옆집에.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넘어온 그 분량은 우리 거잖아요.
0: 근데 애석하게도 넘어오진 않았고.
1: 아, 그래요? 아, 또 이렇게 다 전정 이렇게 하셨나 보네.
0: 근데 감이 묘한 게 단감이나 이런 건 좀 빨리 익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빨리 따먹게 되는데 대봉감은 아주 늦게 익거든요.
1: 네.
0: 저 꼭대기에 항상 그 나무에 저 꼭대기에 대봉감이 항상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1: 그건 까치랑 까마귀 먹어야죠.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0: 그거 익어가는 걸 항상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0: 아, 저 맛은 어떨까.
1: 아, 낭만이 있으시네.
0: 시골에 낭만이 있죠.
1: 1654님께서 우리 집 영감이 냉모밀, 냉면 대신에 우동이나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할 때,
0: 아하.
1: 그리고 새김치를 먹고 싶다고 할 때.
0: 아하.
1: 아이고야,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0: 그러네요. 그래서. 김치도 그러네. 좀 달라지죠. 먹고 약간. 싶은 것도 달라지고.
1: 예. 약간 이제 열무 이제 요 라인들은 이제 다 들어가고.
0: 네.
1: 이제 겉절이식으로 싹 해가지고.
0: 그쵸.
1: 걔랑 이제 뜨끈한 이런 국수 요쪽으로 맞아요. 이제 같이 먹으면 맛있죠.
0: 가을에는 신김치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1: 아, 맞아요.
0: 예, 뭔가 신 건 잘 안 들어가요.
1: 맞아요.
0: 김치 선물을 1654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아우, 이 문자는 이거 어떡하죠?
1: 왜요?
0: 3790님, 저는 26년간 하던 사업을 접은 가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무려 26년이나 해오셨었는데.
0: 26년이면 사실 정말 긴 시간 동안 잘 또 영업하셨고 버티신 건데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0: 그리고 또 이제 이 업황이 앞으로도 좀 안 좋겠다 싶으면 가능하다면 빨리 접는 그렇죠. 것도
1: 더 큰 손해를 보기
0: 맞아요.
1: 전에
0: 우리가 원래 뭐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손절이 가장 어려워하시잖아요.
1: 네네.
0: 근데 필요

0: 8888님이 새벽에 가게 나갈 때 대추나무 아래에 붉은 대추들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을 때를 보면 완전한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많이 주워 먹습니다 하시면서
1: 맞아요.
0: 잘하셨습니다. 가을을 드시고 계시네요.
1: 단풍잎이 보이면 가을이죠 하신 8800님. 이건 진짜 정답 아니

0: 아 이게 가을이죠.
1: 가을은 발라드. 이런 곡이 네. 딱 들어옵니다.
0: 쿵칙쿵칙쿵칙.
1: 아 더더더.
0: 이러면은 느낌이 안 나요.
1: 네. 네. 최성무의 노래로 그 계절의 끝에서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 챙기러 넘어가겠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안녕하시오. 나는 도사 전우치울씨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월요병인가 어째 몸이 아직 무거워.

0: 먹고 피곤하구나.
1: 아이고 숨차. 아이고 그래? 아이 그러면 가만 있어보자. 저는지.
0: 네.
1: 나 좀 봐봐. 아 여기다. 국내 대학 수의대 연구팀이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강아지 영상을 보면은 진짜로 힐링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대잖아. 날 좀 봐봐. 날 좀 벗어.
0: 초랭이 너만 보면 나는 혈압이 오르는데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군. 아니 강아지 영상 보면 힐링 진짜였구나.
1: 예, 내 친구야 내 친구.
0: 혈압뚝. 오호 국내 연구팀 효과 확인.
1: 아이고 진짜. 아 진짜라도 진짜라고 내가 그랬잖아. 15분 정도만 강아지 영상을 봐도 혈압과 맥박이 막 안정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막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잖아. 자 날 좀 봐봐.
0: 아이 계속 혈압이 오르는구나. 어쩐지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였구나.
1: 아유 전우지. 자 내 눈 좀 봐. 이 강아지의 큰 눈 그리고 둥근 얼굴. 그렇지 그렇지. 이 본능적인 애정과 그래 돌봄 욕구를 불러일으킨대잖아. 자 날 좀 봐봐.
0: 아 하긴 나도 우리나라 토종견들 그러니까 진돗개나 삽살개 경주 동경이처럼 잘생기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
1: 그치 자 날 봐봐. 기분 좋아지지.
0: 뭐 계속 보라 그래.
1: 다 좀 봐봐.
0: 아이고 혈압 올라라.
1: 전우치 좋다.

0: 들어가는 거야? 딱!
1: 네, 예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돌 타령, 통영 개 타령 듣고 왔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강아지, 아, 저도 그래서 계속 강아지 영상을 봤나 봐요. 강아지 영상 좋아하신 분들 많죠. 15분 정도만 봐도 혈압이 뚝 떨어지고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네.
1: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집에는 또 알레르기가 털 알레르기가
2: 있어요.
1: 네, 두 사람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되고 네. 강아지 먹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요.
1: 네. 강아지들 먹는 거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요?
2: 아, 귀엽죠.
1: 오리 목뼈 먹는 거 보셨어요? 와, 진짜 맛있게 먹어요.
2: 저는 집에서 매일 보고 있죠.
1: 하긴 그렇죠.
2: 저는
1: 반려. 견이 있죠.
2: 네, 아예 키우고 있죠.
1: 그러네요.
2: 네,
1: 그렇게 일이 많다면서요. 아이 챙겨줘야 될 게 그렇게 많다고.
2: 아, 그래서 참.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1: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것 같고.
2: 네.
1: 8288님께서도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풀리고 기운이 납니다. 행복아 퇴근하고 깎아삭할 게 하셨는데 이름이 행복이에요. 행복해. 예, 행복해지네요.
2: 네.
1: 네.
2: 자, 이제 퀴즈 풀러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은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인데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슬이 맺힌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죠. 백로 무렵이면 고된 여름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까지 잠시 쉬면서 이것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1번 벌초, 2번 막걸리 빗기, 3번 장 담그기.
1: 그렇죠. 이제 가을이 가까워지면
2: 네.
1: 추석도 가까워지고.
2: 아, 추석이 결정적이에요.
1: 네. 추석.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상님이 또 떠오르고.
2: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면 아,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2: 네.
1: 그래서 왕, 왕.
2: 아, 그렇죠.
1: 그래서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 거죠.
2: 믹서기의 친구인가요? 요거를 소리로도 표현이 될까요? 뭐
1: 이게 소리죠.
2: 아,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사운드 효과음 같다면은
1: 뭐
2: 판소리로
1: 위태어 같은 거.
2: 네.
1: 위태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그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안 떠오르면
1: 다르르르
2: 뭐, 다르르르
1: 투르르르
2: 투르르르
1: 투박박박박.
2: 아, 그래요?
1: 투박 파딱 투컥.
2: 저는 네, 힌트 너무 좋았고요.
1: 네.
2: 저는 미용실에 만약에 갔다.
1: 네.
2: 그랬을 때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을 때 스포츠 머리요. 요거를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머리.
1: 비슷하네요.
2: 주무신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2: 네.
1: 저는 이제 고깃집.
2: 네.
1: 고깃집을 가면
2: 고깃집 봐요.
1: 예.
2: 네. 고깃집 뭐요?
1: 고깃집을 가면 이제 구이로.
2: 네.
1: 구울 때.
2: 네.
1: 먼저 이제 꼭 이렇게 집주인이
2: 뒤집는
1: 가게
2: 거예요?
1: 주인께서 네, 네. 먼저 작업을 해서 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2: 그거를 글자를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고기 뒤집듯이.
1: 예, 고기 뒤집듯 뒤집으시면
2: 빨간
1: 되겠습니다.
2: 빨간 핏물이 예, 예. 고기 위로 올라왔을 네. 때 한번 뒤집듯이.
1: 그렇죠. 특히 이제 연탄불 가지고 구이하는 집들에서
2: 네.
1: 흔히들 많이 합니다.
2: 네.
1: 미리

0: 예, 빠르게 훅 한 다음에
1: 순환을 위해서
0: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응?
1: 그렇습니다. 아, 기가 막혔어요.
0: 나 아, 감사합니다.
1: 힌트가 네, 네 좋았습니다.
0: 네.
1: 자,
0: 방금 예초기 소리 맞나요 하셨는데 3790님
1: 그렇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아, 예초기가 힌트겠네요.
1: 어, 그렇죠. 그러네요.
0: 예. 지금 뭐 근데 다들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1: 예. 네. 자, 추수까지 끝나면은 이제 잠시 쉬면서 요거를 합니다.
0: 네. 발표할까요?
1: 네.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은?
1: 정답은 1번. 벌초. 벌초가 정답이었습니다.
0: 벌초죠. 예. 네. 어, 우리도 다음 주말에 벌초하러 부여에 갑니다. 6748님도 계셨고요. 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벌초하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또 해마다 발생을 맞아요. 하고
0: 뱀
1: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0: 독사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1: 네네네. 네. 그 저기 안전 보호 장구들 꼭 갖추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바닥에 흙에 튀기거나 그러면 네. 그 돌멩이들이
1: 그쵸.
0: 또 무기가 되기 때문에 네. 장비 다 착용하셔야 돼요.
1: 뭐 보안경이랄지 네. 뭐 긴 장화 같은 거
0: 맞아요.
1: 네.
0: 이틀간 벌초에 몸살이 났어요. 파스 붙이고 일하는 중입니다. 9005님. 아유, 벌초가 참 고된 작업입니다. 아이고, 진짜로. 그리고 보통은 형제들 간에 꼭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벌초도.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떡 선물은 9005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가 하루 쉬어가는 월요일입니다. 가을 야구로 접어든 국내 프로야구의 열기는 여전하지만 대신 야구장 간식 국룰이었던 치맥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최근 한 배달 플랫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요. 프로야구 경기장의 배달 포장 음식 순위에서 치킨이 아니라 이것 세트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오, 그래요. 1번 피자, 2번 튀김, 3번 물회 육회 세트.
0: 네. 자, 의외의 결과입니다.
1: 치킨이 아니군요.
0: 아니, 이걸 좋아하실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1: 네네.
0: 근데 1위까지 올랐다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지금 치킨은 네. 3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자, 1위가 뭔지.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0: 자, 피자, 튀김, 물회, 육회 세트 중에 정답이 있고요.
1: 네.
0: 저는 이것을 어디서 가장 맛있게 먹었냐면 포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어요.
1: 포항.
0: 네.
1: 아~
0: 포항에서 아, 이걸 거의 마시다시피 하고 올 정도였었거든요. 자, 포항을 힌트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 포항.
0: 네.
1: 저는 광장시장을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오늘 궁합이 좋습니다. 포항과 광장시장.
1: 광장시장.
0: 예. 같이 먹은 적 있어요, 광장시장에서.
1: 아, 있고.
0: 낙지.
1: 오.
0: 와, 예.
1: 예. 네.
0: 그죠?
1: 맞습니다.
0: 네.
1: 탕탕이라고 하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1등이래요.
0: 아, 이거 의외네요.
1: 어쨌든, 이제 이런 거죠. 막 맛있게 먹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막 손도 막 씻을 필요도 없고.
0: 아.
1: 깔끔해. 먹고 나면 깔끔해.
0: 속도 깔끔하고.
1: 그냥 치우면 돼.
0: 네.
1: 그래서 지금 얘가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0: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네. 요인이 컸다고 하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1: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들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0: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워서 그럴까요? 1087님. 아, 더우면 땡기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도 힌트네요. 더우면 땡기는 거. 피자, 튀김, 물회, 육회 세트.
1: 아, 그러네요.
0: 딱 떨어지네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 3번. 물회, 육회 세트가 정답이었다고
0: 그렇습니다.
1: 합니다.
0: 치킨은 기존 1위였다가 3위로 밀려났다고 하고요.
1: 2위는요?
0: 튀김이래요. 고추튀김.
1: 고추튀김.
0: 네, 고추튀김 맛있죠?
1: 맛있죠, 맛있죠.
0: 아, 물회, 육회 세트. 어유, 의외네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가야겠다.
1: 우리 애들도 지금 육회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좀 구매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0: 정육점 같은 데서 네. 그렇게 육회를 딱 때울 때가 있어요. 네.

0: 저도 자주 가는 집에서 아주 신선할 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양도 많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딱 그때 딱 사가지고 맞아, 맞아. 집에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에이. 자, 김치 선물의 주인공은
1: 김치 선물은 7509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김치 맛있게 드십시오.
1: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1부 마무리 하고요.
0: 오늘 2부에서는 오픈런 초대석이 있습니다. 서도소리꾼과 해금, 재즈 피아니스트가 팀으로 만난 앙상블 이프와 오늘 함께 하겠는데요. 네. 이분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온 엄마 예술가들의 육아 일상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 소리에 또 담아냈다고 합니다. 아오. 자, 이 멋진 음악 활동의 결과물들을 라이브와 그리고 멋진 이야기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2부에서 펼쳐지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있죠?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내일 있어요, 내일.
1: 네. 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예약 문자 받습니다. 뭐 민요랄지 판소리 연주까지 국악 장기자랑에 참여하실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신주현의 검은고 연주, 검은고 독주로 숨바꼭질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1: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뭐지?
1: 2004년부터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 연대 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건데 8개 창의 분야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로 도시 간 협력도 하고 그러는 거네.
0: 네, 얼마 전에 경북 포항시가 2027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하고 안동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국내 심사를 통과해서 공예 민속 예술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선정됐다고 해서 궁금하더라고.
1: 오, 진짜? 서울은 디자인으로, 이천과 청주, 진주와 김해는 공예와 민속예술, 전주와 강릉은 미식으로, 그리고 광주는 미디어 아트로, 부산은 영화, 대구와 통영은 음악, 부천과 원주는 문학으로 이미 가입돼 있는데 포항하고 안동은 어떤 창의 분야로 가입이 된대?
0: 아, 포항은 미식으로, 안동은 공예와 민속 예술로 국내 추천됐다네.
1: 좋다 좋다. 국내 추천 도시는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심사에 앞서서 거치는 관문이라던데. 그러면 최종 가입은 언제 결정되는 거야?
0: 이제 영문 신청서도 만들고 국제 교류 사업도 발굴해서 내년 10월쯤 최종 심사를 받는다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7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그린게이트 듣고 왔습니다.
1: 포항은 미식으로 그리고 안동은 공예와 민속예술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추천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0: 네, 아까 제가 물회를 포항에서 처음 맛있게 맛봤다 네. 했었는데 역시 미식으로 꼽혔고요.
1: 좋네요.
0: 안동은 뭐 하회마을부터 해가지고 사실 문화예술이 민속예술이 거기가 본토 아니겠습니까? 네, 공예도 멋지고요. 국내 추천은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심사에 앞서서 거치는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년 10월쯤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두 도시 모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바다와 어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문화를 이 도시 가치로 발전시킨 포항도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고
0: 네.
1: 또 안동은 전통 공예를 미래 문화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추천 포인트라고 합니다.
0: 네, 안동과 포항이 창의 도시로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가 무려 15개나 돼요. 이야, K컬처의 물결이 창의 도시 네트워크를 타고 넘실넘실 퍼지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멋진 뮤지션 분들 만나러 지금 갈게요.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0: 음악을 하는 젊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육아와 일상을 담은 노래를 2014년부터 만들고 부르면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1: 자, 그래서인지 꿈나라 왈츠, 엄마들의 밤 산책 등 이 곡 제목에서도 육아와 일상의 풍경이 느껴지는데요. 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앙상블 이프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 만납니다.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앙상블 이프입니다.
0: 분명 엄마들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소녀소녀하네요. 진짜
2: 소녀소녀보다는 예. 초등학교 애들이 저는 몇 학년 몇 반입니다 할 때의 그 어떤 인토네이션인 것 같고요.
0: 소녀로 갑시다, 소녀로. 네. 자, 한 분씩 예, 네.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피아노 치고 네. 작편곡 그리고 연습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네, 피아니스트 정성미입니다.
0: 아, 네. 연습실 제공. 네. 아, 중요한 정보였고요. 아,
4: 네, 저는 서더 스토리를 담당하고 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효정입니다.
0: 아. 효정 씨 어서 오세요.
2: 영상 감독님이네요. 네. 영상 감독님.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을 연주하고 오늘의 메뉴 선정과 또 저희 공연 홍보물 디자인을 맡고 있는 해금 연주자 조은혜입니다. 아,
0: 어서 오십시오.
2: 총 이프 팀은 총 세 분인가요?
3: 아니요,
4: 아, 오늘 저희인데요. 네.
3: 네. 네, 오늘 같이 오던 가야금 네, 저희의 정신적 지주이자. 비주얼 담당인 김고은 선생님께서 오늘 아쉽게도 못 오셨어요.
0: 아, 고은 씨?
3: 네, 아세요. 예.
2: 지금 김고은 씨요?
3: 예,
4: 네,
3: 예.
4: 가야금.
0: 가야금
2: 결혼 안 하신 분이죠?
4: 아니에요, 결혼.
0: 아, 그럼 우리가 안
3: 했어요. 딸 둘이 있으십니다.
0: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효정 씨, 은혜 씨, 성미 씨 이렇게 세 분의 오늘은 엄마 아니죠? 아티스트로 오신 겁니다. 그죠?
4: 네, 맞습니다.
0: 예.
2: 아니, 근데 2014년부터요, 그때부터 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프 팀을? 오, 벌써 12년이나 됐네요. 네.
0: 오래됐어요.
3: 네, 처음에 제가 해금 연주자이신 이건명 씨가 있는데 그분이랑 네.
2: 네, 건명 씨
3: 네.
2: 알죠.
3: 네, 많이 아시죠. 네. 둘이서 팀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이프이신 가야금 김고은 씨가 합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 소리가 필요한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이제 효정 씨를 영입했고
0: 예.
3: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건명 씨 나가시면서 이제 조은혜 선생님을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세 분의 그 젊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육아와 일상을 담은 노래를 네, 한다.
4: 네.
0: 그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그러면 몇 살이십니까?
5: 저는 일단 네. 초등학교 3학년 10살
0: 그리고 10살.
5: 8살 딸 둘
0: 네네.
5: 엄마입니다.
0: 10살 8살
4: 네. 8살 아들 하나입니다.
0: 오, 또래네요 거의.
4: 네, 다 그래요.
3: 네. 네, 저희도 1학년 아들이 두고 있고 네. 고은쌤도 3학년 1학년 네. 이제
0: 우와.
3: 또래를 또래. 같이
2: 그러면 결혼하고 만드신 거네요 팀을. 아기는 없을 때?
4: 없을
3: 그렇죠. 애기 없을 때.
2: 애기 없을 때.
0: 네.
2: 네, 결혼을 한 상태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팀을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도 생기고
4: 네.
2: 그럼 연습하실 땐 너무 좋겠네요.
4: 네.
2: 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4: 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 진풍경이 벌어지는데요.
0: 어떤 풍경이
4: 완전
0: 벌어져요?
4: 애기 때는 가야금 선생님, 김공원 선생님은 네. 아기띠를 뒤로 메고 이제 가야금을 하시고 예. 여기 또 선생님은 앞으로 아기띠를 매서 피아노를 치시고
0: 앞으로 맨데 네. 피아노 괜찮아요?
4: 네. 이렇게 자요. 아기가 지민인데 이렇게 잠을 잘 자요.
2: 네.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0: 맞아요.
2: 뒤로 아기 네. 메고 서서 네. 연습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0: 네. 근데 진짜 솔직히 아티스트로서 또 삶이 육아와 병행이 쉽지가 않잖아요.
4: 네.
0: 특히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3: 그래서
0: 네, 말씀하십시오.
3: 저희가 에데렐라라고 아시죠?
0: 에데렐라?
3: 신데렐라인데 애를 데리러 가야 돼서 저희는 이제 11시부터 3시 연습을 하는데 3시에는 출발을 해야지 애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0: 하원을 시간 맞춰서 가야 돼요. 육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4: 네,
0: 이거.
4: 맞습니다.
3: 그런 삶을 살고
0: 있습니다. 에데렐라.
2: 에데렐라. 호박마차가 바뀔 시간 전에.
0: 그렇지.
5: 3시에 그냥 총알같이 나가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나거든요.
5: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2: 그러면 연습실은 이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3: 네.
2: 사시는 곳도 그러면 그 비슷한가요? 그 주변에?
4: 저희가
2: 거기에 맞아요. 따라서 또 시간대가 네. 나 더 빨리 나가야 돼.
0: 맞아요.
4: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5: 여기는 또 남양주.
0: 아이고.
5: 여기는 안산.
0: 아이고.
5: 저는 김포.
4: 네.
0: 완전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2: 연습실은요?
4: 연습실은
3: 저는 네. 덕속에 있고 여기도
4: 네, 저희도 안산에서
3: 가지고 있어서
4: 왔다 갔다 하는데 네.
5: 만약에 빨리 제가 나가야 된다. 그럼 네. 좀 가까운 안산에서 네, 네.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0: 유동적으로.
5: 네.
0: 어허.
2: 이제 그러면 아기가 감사하게 이제 와줬고
4: 네.
2: 그 나의 이제 음악 활동 계속 함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음악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랄지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도
4: 네.
2: 처녀 때와는 조금 다르죠.
3: 네. 저희 시선이 보.

0: 또 이제 육아에 관련된 시선이다 보니까 제가 곡을 쓴 것도 꿈나라 왈츠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애를 이제 재우면서 안아서 재우면서 둥개둥개 하면서 재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왈츠를 추는 것
1: 아,
0: 같은 느낌인 거예요.
1: 궁짜짜,
0: 아, 예. 그래가지고 꿈나라 왈츠를 라는 곡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속마음은 사실은 빨리 자라.
2: 그렇지.
0: 빨리
2: 네가 자야 엄마의 자유가 온다.
0: 왈츠가 끝나야 된다. 그런 곡을 쓰고 있습니다.
2: 아, 우리 다 아이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 아니,
3: 그러면 오늘 첫 곡은 뭡니까? 첫 곡. 추광이?
0: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3: 추광이 정막하여?
4: 달라지긴 한데 추광이 정막하여라고 해서요. 그 서도 시창의 관산육마를 모티브로 해서 한 곡인데요. 그 추광이 정막하여라는 자체가 가을 강이 정막해서 물고기조차도 차게 보인다라는 지극히 이제 쓸쓸함을 표현한 곡인데 그걸 님을 이제 그리면서 그 쓸쓸함을.
2: 요건 육아랑 상관이 없네요.
4: 네, 맞습니다. 네.
2: 임을 그리워요.
5: 얼마 전에 쓴 곡이라 아이가 다 큰 다음에 쓴 곡이라 육아 감성이 조금 덜해졌달까.
3: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마음을 좀 비우고 이 곡에 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2323님께서 소녀시대 멤버들 같아요. 목소리들 완전 이뻐요. 짱 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아이돌 그룹인가요? 6186님.
5: 큰일 납니다.
2: 에데렐라 그럼 유리구두는 누가 신겨주나요?
3: 스스로 신어야죠. 이제는
2: 누가 신겨줘? 내가 신어야지.
3: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곡 라이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추광이 정막하여라는 곡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추강의 정막하여.
1: 포항 앞바다 같아요.
0: 아,
1: 포항 앞에 앞바다에서 예. 물에 육회 이렇게 딱 먹 과메기랑 먹으면서.
2: 풍류가 있으시네.
0: 아, 근데 진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이었어요. 이 곡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셨잖아요.
2: 네.
0: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떤 악상이 떠올랐을까요?
2: 최근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수림문화재단에서 하는 대관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0: 네.
2: 그래서 그 기획안 중에 서도 소리를 뭐 잘 살려서 곡을 공연 올리는 네. 네, 그런 거였어가지고.
0: 아, 진짜요? 네. 그럼 곡 작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가 곡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공동 작업을 하셨습니까?
2: 일단은 이제 담당자를 정해요. 그러면
0: 아.
2: 이 곡의 담당자는 저였어요.
0: 아,
1: 당시에.
2: 네, 네. 이 곡은 너가 담당해라. 네. 이 곡은 너가 담당해라.
0: 그럼 해서. 누가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거예요?
1: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게죠.
0: 예, 예. 얘기 나다가
2: 조금 좀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번엔 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제가 맡게 돼서. 효정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0: 네.
2: 그래가지고 서도 소리를 되게 잘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게 뻗는 소리랑 또 쓸쓸한 감정을 좀 잘 담아보자 해서 추강이를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0: 이 가을에 진짜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 네.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1: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싱글도 계속 네. 내시는 것 같고 네.
0: 아무래도 작업 시간은 그러면 아이들이 등원하고 난
2: 11시부터
0: 그 3시까지
1: 네,
2: 11시부터.
0: 그렇죠.
1: 4시간 4시간 딱
3: 일단 먹고 네. 아이들 보내느라고 저희는 배가 고프니
0: 그렇죠.
3: 일단은 네. 밥부터 먹고
0: 네. 네.
3: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네. 3시에 불이 나게 집으로 가는
0: 칼퇴
3: 네 칼퇴
0: 사실상 출근이죠. 아, 새로운 곳에 출근
3: 맞아요.
1: 같이 놀러 가기도 하십니까?
0: 아이들과
3: 저희가 안 그래도 네. 어제 저희 이제 남편들도 서로 되게 친하거든요.
1: 아, 알아요.
3: 네, 남편들도 네. 각자가 이 분야의 종사를 각 분야의 종사를 하고 있어서
0: 아, 원래 종이에요? 네.
3: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음향 네. 감독님이에요.
0: 어, 그러세요? 네,
3: 그리고 저희 효정 선생님 음향 회사에 네. 다니고 계시고
0: 네. 라이벌이네요.
3: 네.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달라요.
2: 저희는 테너

0: 지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1: 그리고 가야금 선생님도 남편분이 해금하시고.
2: 그렇죠. 네. 아, 해금이요. 네.
3: 그래서 저희가 F를 결성했어요. 나, 아, 남편들은 F.
1: F.
3: 저희는 if,
4: F.
3: 아,
4: if, F.
3: 네. 아.
1: 그리고 어제 아이들과 함께 어프가 단
3: 아이들과 F.
2: 야, 센스 있다. 캠프 가면. 재밌겠네요.
4: 그러게요.
2: 네.
4: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러세요?
3: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여행 계좌를 하나 파서 거기에 이제 우리 돈을 회비. 모아서 한번 가보자. 네. 음악 캠프식으로.
2: 너무
1: 좋겠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또 알아서 스피커 들고 오실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네.
2: 어차피 차에 다 실려 있거든요.
4: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몇 개 꺼내면 돼.
2: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4: 거기다 반주 맞춰서 테너.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로. 정봉기님께서도 가을에 어울립니다 하셨고 5947님도 어머 가을이 와버린 느낌이에요 하셨고요 이프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고우면서 슬픔이 느껴진다 배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2: 이프 팀 말고도 또 다른 팀을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재즈홀릭이라고 재즈 팀을
2: 하고 계시고
0: 네, 하고 있고
1: 네 저는 그냥 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저는 아이를 키우다가 네. 발탁이 돼서 이프로 이프로 활동을 그러니까 하고 개인 활동도 하고 있고
2: 다른 팀을 갈 때와 이프 네. 팀 멤버를 만날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3: 완전 달 네. 그렇죠 너무 어떻게 너무 달라요?
2: 약간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이프 팀에 만났을 때는 서로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네. 좀 힐링하고 안식처와 같은 마인드로 맞아요. 오실 것 같아가지고
3: 친정 같은
4: 친정 같죠 네.
3: 네. 정말
2: 부담도 없고 네.
3: 나의 맞아요. 모든 걸 받아주는 팀이랄까 그렇게
4: 다른... 내가 말 안 해도 공감을 하니까
3: 네 맞아요 서로가 네. 너무 처지를 잘 알고 상황을 그쵸. 잘 알고 아니까. 있으니까
0: 너무 감사하죠
2: 그러다 보면 음악도 자연스럽고 맞아요. 예쁘게 네. 나올 것 같아서
4: 그러니까.
3: 맞아요.
1: 거기서 소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1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기보단 네. 먼저 밥을 먹으면서 이제 네. 네, 이야기를
3: 근황 토크를
1: 네, 하거든요. 네. 거기서의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3: 다른 팀들과 다르게 저희는 네. 무조건 주 1회를 만나자. 네. 이런 게 네. 저희만의 약속이에요.
2: 약속.
3: 네. 네. 그래서 주일에 만나서 공연이 없어도 연습을 하고 근황 토크하고 네. 릴스 찍고
4: 네. 아, 릴스도 찍고 네. 채널명이 뭡니까?
3: 앙상블 이프 네. 검색하시면
4: 네. 어떤 내용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갑니까?
1: 그래도 최근에 어제는 이제 저희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금달의 타령 새소리 네. 그 이제 찍으면서 새소리를 직접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재밌겠다 하면서 오. 이제
3: 악기를 연주할 네. 줄을 모르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4: 그런 걸 리스트로
1: 찍어가지고
4: 너무 귀엽겠네요. 그래서 결국 소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3: 났는데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4: 아 저희가
1: 네네 네, 이따가 네.
4: 아 이따가 이제 곡 부탁드린다고 이 새를 주셨어요. 네. 네, 한 마리 씨 상화 씨랑 저는. 네. 네. 상화 씨가 네. 이거 잘 불거든요.
3: 깜짝 놀랐어요.
2: 전 옛날에 네. 뮤지컬 뭐 아무튼 뭐 할 때 네. 그때 20년 전에 네. 그때부터 이걸 얘를 썼었거든요.
4: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그 두 번째 곡이잖아요.
1: 아, 네네. 네.
4: 금달의 타령.
1: 네. 네.
4: 자, 이 곡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금달의 타령은 그 황해도 민요인데요. 네. 그 황해도 황주골에 가면은 금달의 봉과 이용료 봉이 서로 마주보고 봉우리가 마주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네. 또 앙상블 이프만의 그 설렘과 사랑의 처음의 설렘과 또 슬픔을 이제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오오. 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4: 역시나 아이랑 상관이 없네요.
1: 아 그러네요.
3: 이건 상관이 없어요.
2: 컸잖아. 다 컸어. 네. 다 컸어.
4: 네. 아 맞다 맞다. 네.
2: 요거 담당자는 누굽니까? 곡.
1: 곡 담당자가 아까 저희가 요.
0: 아, 이것도 네. 제가 담당했어요.
4: 아 성규 씨가 네.
2: 저라고 성규 하면 지금 재즈 피아노를 아, 담당하신 분이 네. 담당입니다.
0: 제가 담당한 곡을 많이 가져왔네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4: 자 우리도 곡. 리허설 한번 해봐야죠. 아 나는 지금 뭐 그래도 체크를 하고
2: 짠요. 이게 보여드는 게 낫지 않아요?
4: 어떻게 아
3: 편하신 대로
4: 그래 그렇게 짠합시다
2: 숨겨놨다
3: 제가 아, 이렇게 숨겨놨다. 하면
2: 네네
3: 네. 네. 네.
4: 지휘자세요 은혜 씨가
2: 아. 네. 네. 지휘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4: 하고 계세요. 네. 잘 맞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달의 타령입니다
4: 라이브입니다

0: 금달의 타령. 네.
1: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가을에 맞는 컨셉의 음악들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0: 네. 의상도 오늘 가을, 가을 네. 느낌이 납니다.
2: 아이디어처럼 맞춰서 네. 힘들었어요.
1: 가을 톤으로.
0: 일부러 베이지 톤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건가요?
2: 네.
1: 오늘 어떡하죠? 4시에 방송이 끝나는데.
0: 예. 네. 어떻게 베데렐라 못 하겠네.
3: 끝나자마자 이제 네. 빨리 아. 달려가야 합니다.
1: 아.
2: 학원에 맡겨놓은 상태여가지고.
1: 아, 학원.
0: 그래. 아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1: 아, 일하러 가야지.
2: 네. 네. 아.
0: 지금 모르겠어요. 누구 남편이신지 아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자가 왔어요. 누굴까? 설탕의 아빠 임석범.
2: 아, 저희 아빠는 아닙니다.
4: 네, 저희 아빠.
0: 네, 아니에요?
2: 네, 저희 공연 때마다 항상 예.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임석범 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0: 아, 그래요?
4: 네. 감사합니다.
0: 앙상블 이프 네. 화이팅 하면서 하트를 엄청 많이 보내 주셨고. 1549 님.
1: 1549.
0: 전 김도영 군 아빠인 김기홍입니다. 이프 화이팅.
1: 김도영 군 아빠래요.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뭘,
0: 아니에요. 남편분들 아니에요?
1: 네, 내 남편은 아니에요.
2: 저희 남편은 아닙니다.
1: 아무튼 지금 팬분들인 것 같아요. 수경님도 앙상블 아시는 분이에요?
2: 네.
1: 아, 초대 이프를 초대해 주신 바투의 상사디아 최고라고.
2: 진짜 너무
1: 앙상블 이프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고 그러셨고요.
0: 보라님께서 어머 멋지다. 육아와 음악이 공존한다는 것도 엄마인데 열정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것도 너무 멋지다고 얘기 남겨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혹시 그런 얘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언제까지 팀 활동할까?
4: 네. 많이 하죠. 말로는
1: 그쵸?
4: 네, 할머니 돼서 관절이 떨릴 때까지 하자고.
1: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런 지금 음악 들으면서 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뭐 옛날 이제 재즈 팀은 그런 팀이 몇 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할머니가 돼도 하는 연주 팀 그 팀 그런 팀은 없는 것 같아서.
3: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즘 건강 관리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수영을 하고 있고
2: 러닝 사셔가지고
0: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은혜 씨는 뭐 하세요?
4: 팔찌를 앨범... 만들고 있습니다.
1: 팔찌?
2: 소소한 저만의 네. 취미 생활이 있는 거지 뭐 예. 운동을 아직은. 근데 저희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공연을 마쳤는데요. 제 개인 공연을 마쳤는데. 작년에도 이프의 도움으로 공연을 했었고 아하, 올해도 했는데 네. 작년과 또 달라요. 제가 저희가 이제 내년이 불혹의 나이거든요.
0: 아 그러세요?
2: 이게 네
1: 아, 동갑 TMI 다 동갑이세요? 동갑이세요?
4: 아니 한 살 제가 많습니다.
2: 아. 네 저희는 친구고
3: 88이고
4: 네
0: 87이고 네 거의 네. 동년배 네, 친해요. 네.
2: 근데 작년이랑 몸이
0: 아 몸이 또,
2: 연세 그 말을
0: 아 그 말이었어요. 아. 네. 다르죠.
2: 아 정말
0: 앞이 3자랑 뒤 그 4자랑 약간 네. 느낌이 다르죠.
2: 그래서 엊그제 네. 한복을 입었는데 네. 시스루 한복이었는데
0: 아 시스루였어요.
2: 그 뒷모습을 보고 관객분들이 네. 부황자국 어떡하냐고.
0: 아 부황 뜨셨어요?
2: 뒤에 목 부분에는 안 네. 보이게 안 떠달라고 하고 등쪽을 네. 했는데 거기도 보이셨나봐요.
0: 아, 의상 때문에.
2: 어 너무.
1: 타투라 그러죠 그냥.
2: 아,
1: 부황 타투라고. 요즘 트렌드예요.
2: 관객분들 제 손을 잡고 아, 부황자고
0: 아,
2: 이러네.
0: 아 근데 세 분 다 굉장히 동안이시고.
4: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학부형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부모님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그렇게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 다들 궁금해하고.
4: 네.
0: 막 이게 물어보고 그럴 때 뭐 음악해요, 국악해요. 그러면. 네. 다 신기해하지 않나요?
2: 맞아요.
0: 어떠세요?
2: 신기해하시고 네. 저 엊그제 자꾸 공연한 얘기를 하지만 네. 동네 엄마들이 다 아이들과 왔어요. 함께 오셨어요. 네. 사실은 이런 국악 공연을 보기가
1: 그쵸.
2: 쉽지 않으신데
0: 맞아요.
2: 초대를 해드려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1: 네. 아이들 다니는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에서 공연 해준 적은 없어요?
2: 있죠. 각자
0: 있을 것
2: 같아요. 각자 유치원에 저희가 네. 지원을 가요.
1: 부모
2: 네네네. 네.
1: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0: 효정 씨 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4: 아우 너무 좋아했고요. 네. 또 아들이 또 너무 뿌듯해하면서
0: 그치, 그치.
4: 막 네 막 네, 이렇게 하죠.
1: 우리 엄마야, 네. 우리 엄마야. 막 이렇게 하죠.
0: 네. 네.
4: 너무 좋아했던. 네. 저도

0: 너무 좋았고, 네.
1: 성민 씨도 하셨어요? 아,
2: 저는 못했습니다.
1: 아, 못 해보셨어요?
2: 못 해봤습니다.
3: 어, 피아노가 무겁거든. 네.
4: 그치.
2: 무겁지가 조금.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곡을 한번 또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제목이 들렸다 가소래. 이것도 서도 소리.
0: 네, 서도 몽곤포 타령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만든 곡이고요. 네. 어, 되게 저희 이프만의 스타일로 좀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네.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3: 수다 떠실 때는 굉장히 경쾌하신데
0: 아,
3: 이프만의 스타일이라고 네. 이렇게 수다 이렇게 경쾌하고 아, 거의 네. 장단으로 따지면 거의 휘몰인데요. 왜 음악만 하면
1: 휘몰인데.
3: 음악만 하면 왜 진양조로 자꾸 갈까요? 왜 그러시죠?
1: 서정적이야.
3: 네, 전혀 그쪽 과가 아니거든요.
5: 네. AI처럼 찌르면 나오는 네. 설명이어가지고.
3: 아 그래요? 이거 뭐 네. 아, 네, 다음 곡은 이프만의 스타일로. 근데 수다 떨 땐 전혀 아니거든요.
1: 아~
3: 네. 이렇게 돼 있는데.
0: 네.
3: 네.
0: 어... 네, 미리 감정을 잡는 거예요.
3: 아,
0: 네,
3: 아,
0: 저도 이렇게. 네, 네.
1: 아,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막 수다를 막 떨어도 가을의 느낌이 세 분 다 있으시네요. 그 톤이.
3: 근데 만약에 여름에 섭외를 했다. 그러면 또 그런 여름에 적절한 곡들이 네, 다 곡들도. 있죠. 아니면 템포를 확 당겨버린다든지.
2: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커버곡을 잘 안 하고 저희가 항상 모든 곡이 다 저희의 손길을 거쳐서 아. 편곡하고 만들고. 그런 곡들이 전부예요. 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2: 네.
1: 아, 언제라도 불러달라.
2: 네. 네. 네.
1: 가능합니다. 이프는. 네. 알겠습니다.
3: 몽근포 타령을 이프만의 색깔로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휘몰이는 아니겠네요.
3: 아니에요.
1: 네. 자진몰이 아니고.
3: 자, 눈물샘 자극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들렸다 가소래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
1: 오늘 준비해 주신 라이브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소개 막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곡들이 있나라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있긴 있으시죠?
2: 되게 많죠.
1: 그래서 오늘
2: 한 번 더 나와야겠네.
3: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 너무 그걸
4: 잘하는데.
3: 가정의 달 때 한 번.
1: 네. 아 가정의 달 때. 5월 달에.
3: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는 안 돼요?
3: 우당탕탕.
4: 그러면
0: 그냥 우당탕탕.
4: 네,
0: 진짜.
4: 우당탕탕 우리 아침인데요.
0: 아, 곡 제목이 우당탕탕이요?
4: 네, 네, 우당탕탕 우리 아침인데 사설 남봉가를 그냥 재밌게 개사를 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에피소드와 이제 아이가 있었던 일인데
0: 네. 맛배기로만.
1: 그러니까.
4: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1: 아,
4: 중간에 하다가 네, 제가
1: 싱어를 하라는 거죠.
4: 네.

0: 이런. 네,
1: 아, 애기들 식으로. 애기들이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면 좋아요. 애기들이 이런 네. 게 많이 있다는 거죠.
0: 네, 그래서 너무 많죠. 네.
2: 다음에 같이, 가야금 김고은 선생님이랑 네. 또 같이 맞아요. 오면 아. 또.
3: 품목이 좋으세요. 네. 한 마음 한 뜻이야 지금.
1: 그래 이런 거 좋잖아요.
3: 훈둥어영이도 또 보고 싶다고 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아까 첫 곡 듣고 가객 같으시다고 효정 씨.
1: 네. 그 곡 스타일도 약간 정가, 네. 정가풍으로 해서 저도 아, 네. 가객이신 맞아요. 줄 알았어요.
0: 약간 시창이다 보니까. 네. 네.
3: 정가를 네. 따로 배우셨나요? 아, 질문 있어요.
0: 배운 아 제가. 따로 배운 건 아니고 저희 스승님이 국가무용유산 그 서도 소리 보유자 김광숙 선생님이시거든요.
3: 아, 네,
0: 선생님께 어릴 때부터 소리를 배웠는데 어릴 네. 때 잠깐 그 태산이 시조를 살짝 배웠었어요.
1: 아,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앞으로 이프 팀이 또 만들거나 하고 싶은 음악 스타일? 리 더 있으십니까?
2: 지금 아, 오늘은 못 들려드렸는데
3: 네. 네.
2: 아이 육아 관련을 곡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앨범.
1: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벌써 십몇 년이 네. 지났으니까.
2: 네. 네. 네 앨범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1: 네. 네.
2: 이제 저희
3: 잘한다. 네. 밀고 나가요.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밀고 나가요. 예, 네, 좋아요.
2: 네. 이제 저희 아기가 좀 그래도 컸으니까 예. 이제 저희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1: 아, 네네네.
2: 또 네 명이 또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0: 있거든요. 그래서 4인 4색의 네. 네, 앨범을 만들면 좋겠다 어허. 하는
1: 조은혜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을의 끝에서
2: 네.
1: 어, 싱글 앨범을 또 발표하시기도 하셨어요.
2: 네, 그 전에도 저희 첫째 이름이 봄인데요. 김봄.
1: 오,
2: 네, 김봄인데 4월 달에는 세븐 스프링스라고 해서 그 봄이와 함께한 7번의 봄이라는 아. 이야기의 곡을 봄에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분위기의 곡을 발표를 했고
1: 네.
2: 또 둘째 이름이 가을이에요.
3: 가을이에요?
4: 아, 네. 여름은 점핑이 됐네요.
2: 여름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봄, 가을에서 끝나는
1: 너무 열정이 타오르네.
3: 열정. 아.
2: 이제 가을이, 가을이에 맞춰서 이제 노을의 끝에서를 제가 발매를 했어요.
1: 아.
2: 가을과 같은 서정적이고
1: 이름은 직접 지으셨어요?
2: 남편이 네. 지었는데 그 네. 수많은 이름 중에 봄이를 선택하는 바람에
1: 오.
2: 남편의 목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갖고 싶은 큰일 날 소리를
1: 매체까지
2: 예.
1: 아.
2: 가을이에서 끝나는 걸로
1: 아 그래요? 네. 그래 겨울 아. 추워
2: 추워
4: 그러지 말고 뭐 절기로 가면 어떨까? 백로
1: 왜 이래요?
4: 입추 입하
1: 24개인데 절기가 지금
4: 죄송합니다.
1: 그렇군요.
4: 박쌤님께서 우와 새소리와 또 이프의 연주가 합쳐지니 환상적이에요. 국악과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요 하셨고요. 하나님도 너무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4: 일단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예. 네. 네. 뭔가 막 그러니까 네. 그 결혼하지 네. 않은 친구들,
2: 네.
4: 그러니까 또 처녀 때 많이 또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다면,
2: 네.
4: 그래 또 거칠 것도 거쳐보고, 그래 인생 뭐 있나 같이 도닥도닥 거리면서 우리 같이 살아봐요 하는 그 에너지로 정답게 한 스텝 가는 분위기라서 되게 보기 좋았었습니다.
1: 아, 처녀란 네. 말도 참 오랜만에 듣는다.
4: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하지 않은?
2: 아가씨?
4: 아가씨?
1: 아 전혀
4: 미혼
2: 미혼
4: 미혼
2: 미혼
1: 아까도 한번 하시더니
4: 왜 근데 뭐 잘못된 거야?
1: 아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4: 아니 되게 옆에서 비웃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1: 전혀로써 아 이거 재밌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라이브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어떻게 바람 좀 쐬셨나요? 어떠셨습니까?
0: 저는 여기 복잡한 이게 상암에
1: 네.
0: 바람은 콧바람도 쐬고 네. 밥도 먹고 이렇게 연주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1: 네. 네,
0: 또 내년에 볼 수 있으면
1: 네. 잘하고 있으면 밀어붙여요.
0: 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효정 씨는?
5: 저도 이렇게 잠깐의 여유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 네. 저만의 이제 또 그치. 예술 세계를 할 수 있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전효정으로서 네. 누구 엄마 말고 네, 전효정으로서 맞아요.
4: 아기 둘인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우습죠. 아기 하나 가지고도 지금 그러면.
0: 네, 뭐 같이
1: 봄 가을이는 이 영상 볼까요?
0: 안녕.
4: 자연스럽게 이제 끝 인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희 개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또.
1: 아, 또 네. 그렇죠.
2: 오히려 맞아요. 저희는 또 혼자 있고 싶다가도 네. 어쨌거나 저희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4: 맞아요.
2: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1: 맞아요.
2: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까 계속 생각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이거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네. 보기 가능하거든요.
2: 네.
1: 꼭 자녀들에게
2: 네,
1: 또 보여주시고
2: 네.
1: 오늘 끝으로 네. 바람이 분다라는 곡을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곡 소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4: 네.
1: 바람이 분다.
5: 바람이 분다는 곰밤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또 흥겹게 만든 곡인데요.
1: 아, 네.
5: 이렇게 또 편곡을 선생님이 네 해주셨습니다.
1: 하는 게 맞네요.
5: 네.
0: 이게 저희가 공연 연주를 하면은 마지막 예. 곡으로 많이 하는데
1: 아.
0: 바람이 분다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4: 바람이
0: 그 그거를 기대하시고
5: 맞아요.
0: 이래
1: 이랬다가
0: 아, 이랬다가
5: 이랬다
1: 그 바람이 아니네.
5: 네.
4: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 바람이 분다 끝곡으로 뛰어들게요. 이소라 씨 바람이 분다 이거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에데렐라로 변신하셔야죠
2: 네.
1: 이제.
2: 네.

0: 예. 커버곡은 절대 안 하죠. 커버곡.
1: 저희 발을.
2: 아 네. 저희 릴스를 찾아보시면
1: 아 릴스에서 네. 거기서 했다니. 네. 네. 릴스에서만 합니다.
3: 30일 아, 네.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프 많이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 네.
3: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프의 조은혜 씨, 전효정 씨, 정성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음악 라이브 그리고 이야기 네. 함께 봤습니다.
0: 자 앙상블 이프의 바람이 분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3: 바투의 상사자입니다. 내배우 네,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0: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포도순절 기체후 입향만강하옵신지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 첫 인사. 이맘때 사용했다는 편지의 인사말로 해봤습니다. 기체후 입향만강은 건강과 평안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뜻이고요. 포도순절은 백로부터 추석까지를 가리키는 계절 표현입니다. 이 무렵 포도가 가장 달고 풍성해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하죠. 오늘이 그 포도순절이 시작되는 백로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백로답게 아침에는 꽤 선선한 느낌도 들던데요. 알알이 연그러가는 포도처럼 여러분의 시간들도 달고 풍성하게 익어가길 바라며 노래가 좋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영만의 소리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손혁만의 소리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포도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달아서 예, 그 하나씩 먹는 거 말고 이렇게 그 먹방하는 것처럼 한 송이를 입에 넣고 예, 포도 그 가지만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 그걸 한번 해봤었는데 아 이게 말 그대로 포도 순절 덕분이었군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절기상 말씀드렸듯이 백로고 포도가 가장 맛있게 익어가는 때 포도 순절이라고도 한다는 거 오늘 또 오프닝 덕에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포도 얘기하니까 아, 어릴 때 그 봤던 칭찬 스티커 예, 포도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착한 일 하면 하나씩 붙여주는데 몰래 스티커를 이렇게 빼내서 아, 티 안 나게 한두 개씩 더 붙였던 예, 그런 기억도 나고 아, 중국집 그 쿠폰도 예,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 한번 먹으면 한 알 예, 그리고 다 모으면 나중에 탕수육으로 예, 바꿔주던 예. 생각해보면 진짜 포도송이도 좀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아예 탐스러운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되는 건데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예, 내 포도송이에 붙여놓고 싶은 일 하나쯤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예, 뭐 또 하나라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또 하나 붙이면 되겠죠. 예. 여러분의 포도송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2775님께서 첫 곡 들으시고 얼씨구 좋다 좋아요 좋아 추임새가 좋고 신나네요. 야호야.

야호라고 등산 중이신가 봐요. 예, 네, 야호야 야호라고 보내주셨는데 장구장단의 박범태 씨가 함께 했죠. 그 추임새가 약간 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아니 노지 못할이라는 노랫말에 꼭 맞는 그런 추임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메나리 보내드립니다.

0: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메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김영창님께서 포도송이처럼 알찬 방송 노래가 좋다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551님께서 늘 감사드립니다. 축원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오늘 생방송 2부 때 선곡해서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강상에 동동 떠난데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갑자기 코너 음악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손님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나기 프로젝트의 대표이자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신 장재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목소리로 보나 이제 여러분들도 곧 알게 될 삶의 태도로 보나 이분이 훨씬 더 진행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재호 선생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원래 예술가의 백스테이지에서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거기 출신이라 네. 뭐 엄밀히 또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보면 선배님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017년에 네. 예술가의 백스테이지에서 효디로 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요즘은 연주자로서의 삶을 좀 더 살아보고자 해서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나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네요. 네.
0: 근래 선생님 3채 공연이시지 네, 않았어요? 네.
1: 제가 하고 네. 있는 소나기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설립된 지 올해로 이제 2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념 공연을 좀 크게 해봤습니다.
0: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선생님과는 공연장에서 이제 오며 가며 네. 뭐 그 주변 말이상 인사는 직접 드리지 못하고 네, 네. 선생님 가신다 오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을 직장을 그만두신 거 말고는 하나도 놓지 않고 그대로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게 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비결이 있을까요?
1: 뭐 좋아서 한 것도 있죠. 있지만 사실은 꾸준히 했다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아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할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뭔가 그러지 말고 예, 한번 예. 좀 더 해봐라는 식으로 뭐 일이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0: 예.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이 틀림없다.
1: 네네네 그런 네, 무언의 어떤 예. 네, 도움이랄까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타악 연주자 그리고 음악 감독의 역할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판소리와 아쟁을 또 전공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1: 네. 예. 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 전라도 전북인데 저희 큰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화초장 타령 대목을 듣고 판소리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좋아하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판소리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예. 남자는 소리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 악기를 좀 배워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아쟁 전공이 있지만 그때는 예. 아쟁 전공이 없었어요. 예. 무려 4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와쟁이라는 악기를 좀 이제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됐고 근데 대학은 또 이제 타악으로 가고 예.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장 때는 아쟁으로 들어가고 좀 그런 네, 웃지 못하겠지만 또 웃긴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0: 파란만장인데요. 그야말로 네네. 사실 이 국악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계신데 네네. 타악을 연주하느냐 선율악기를 연주하느냐 그리고 네. 노래를 하느냐는 네. 사실 너무 다른 경험이자 다른 시간들이지 않나요?
1: 그렇긴 하죠. 그런데 네. 사실 뭐 노래라는 게 멜로디도 있지만 장단이 없으면 네. 특히 어려운 게 있고 그런데 판소리 안에는 그 선율도 있고 장단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라든가 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소리는 연희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쟁을 하면서는 판소리의 그 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아쟁으로 좀 틀어낸 그런 게 있고 타악은 이제 사물을 또 워낙 좋아해서 예. 이제 했던 게 있어서 그런 그 소리만으로 아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그 주체 못할 어린 소년의 흥을 또 사물로를 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근력 운동, 유산소, 식단, 삼박자를 다 이렇게 그렇죠. 챙겨서 하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학습 이력만 따라가도 노래의 멋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첫 곡이 궁금해집니다.
1: 네, 첫 곡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판소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단가 강상풍월입니다.
0: 화초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선생님.
1: 그러니까 화초장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요, 예. 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 뭐 간단한 민요 그때는 소교라고도 했지만 예. 민요도 배우고 하지만 그 단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 판소리 그 본바탕으로
1: 예.
0: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1: 실망하시진 않으셨어요?
0: 실망까지는 아니고
1: 예.
0: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레슨이라는 게 사실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제첫 선생님이 그 전정민 선생님이셨는데
1: 예.
0: 그 전정민 선생님의 그 단가 강상풍어를 이렇게 레슨할 때 불러주시는 거에 그때그때마다 너무 막 전율이 오를 정도로 좋았지만 또 속으로는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한창 변성기였던 때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뭘 해도 목이 뒤집어지고 소리도 안 나고 또 청도 낮고 하니까 여자 선생님이고 해서
1: 예.
0: 근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1: 예.
0: 유일하게 가사 뜻은 다 몰라도 전체 곡과 그 가사와 곡조를 외우고 있는 유일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1: 그야말로
0: 네.
1: 이제 문신처럼 새겨진 거네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렇죠. 네. 각인이 된 그런 곡입니다.
1: 이 단가를 보통 이제 요즘은 인생 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0: 네.
1: 또 그런 노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하기도 좀 쉽고
0: 네.
1: 그다음 노래에 빠져들기도 좀 쉬운데
0: 맞습니다.
1: 그런 거에 비하면 강상풍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펼쳐놓고 봐야 되는 노래입니다, 선생님.
0: 네. 그러니까 단가들이 그런데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 뭐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살고 그런데 물론 그 뒤에는 또 깊은 또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지만
1: 예.
0: 그리고 노래도 보통 그러잖아요. 소리를 하기 전에 목 풀는 겸 부르는 노래, 짧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세상 어려운 게또 단가입니다. 그뭐 오늘 준비한 강상풍월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평조를 해서 그냥 잔잔하게
1: 예.
0: 시작을 해요. 하다가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1: 예.
0: 어떤 그 예를 들면 판소리 전 바탕에 그런 공력이 다 들어가야지만 또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드러내지 않고
1: 예.
0: 툭 던져놓고 하듯이 이제 부르는 노래가 또 단가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네 모르고 들어도 좋지만 알고
1: 예.
0: 보면 더 좋은 네
1: 저
0: 그런 곡이었습니다.
1: 예전에 강상풍월이 그전에는 어려운 단가로만 기억이 되어 있었는데
0: 네.
1: 그 지정고수로 이제 가서 대회
0: 네네.
1: 반주를 초등학교 저학년 국
0: 네네.
1: 이제 저도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북실력이었기 때문에
0: 네네.
1: 근데 이제 단가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강상 둥둥 떠난 배 풍월실로 이렇게 노래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긴장을 하니까 강상 둥둥 떠난 배 강상 둥둥 떠난 그래서 저한테 강상풍월은 떠나가지 못한 배로 기억이 많이 되어 있는데
0: 그 영원한
1: 예.
0: 도둑이 네.
1: 그래서 나중에 땡땡하고 막
0: 네.
1: 아기는 울면서 내려가고 막
0: 그렇죠. 얼마나
1: 그러잖아요.
0: 슬퍼요.
1: 선생님께는 강상풍월 가장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하는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뭐 전체가 다 좋아요. 전체가 다
1: 네.
0: 좋은데 일단 처음에 그 내는 소리 강상어 둥둥 이게 노래도 아니고 뭐막 그냥 이렇게 말도 아니고 툭 던지는 물론 사람마다 좀
1: 예.
0: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바로 그러니까 12박이잖아요
1: 예.
0: 중머리 근데 첫 박이 안 들어가고 덩쿵 딱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또 그다음을 말을 이어가고 그런 그 장단과 말과 그 곡조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쎄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 그거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타악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니까
0: 네.
1: 이렇게 선생님의 판단이 궁금한데 저는 늘그북 반주를 하면서 그냥 첫박에 같이 노래 시작하고 끝박에 같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가 덩쿵 따치면 노래는 그 다음에 나오고
0: 그렇죠. 그런 게
1: 끝날 것
0: 있죠.
1: 같은데 안 끝나고 그래서 왜 나를 귀를 팔리게 만들까? 세상 왜 노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판소리를 들을 때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막 오케스트라랑 같이 창극을 하거나
1: 예.
0: 판소리 노래를 만들거나 했을 때 오히려 저그 판타지성을 좀 제거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공간을 여는 거죠. 우리 장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해서 했는데 딱 쳤을 때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옛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게 강상우 둥둥 떴남배 어이 덩쿵 풍월실로 이러면서 그 공간 안에 그 모든 그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이 앞으로 펼쳐질 그런 풍경들을 딱 열어두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와, 생각을 하게 되죠.
1: 제가 들었던 해석 중에 가장 멋있는 해석이지 아이고,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오늘 처음이라 이렇게 저를 띄워주시니까
1: 그 이제 벼신구 타러 정월에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면 네. 그 선왕당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굿을 시작을 하는데 네. 사실 평소에는 동네 어른들이 다 거기 앉아서 뭐 예를 들면 나물 정리하시고 네, 네. 생선 말리고 네. 그러는 곳인데 거기서 징을 한번 딱 치는 순간
0: 그렇죠.
1: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신성한 네, 공간으로 네, 네, 바뀌는 네, 네. 말 그대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판타지처럼 네. 마법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생각을 그 장면을 늘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판소리의 마법을 예,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목들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초월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립니다.
2: 강상에 둥둥 떴는데 풍월실로 가는 뱅가 집리장강 벽

내가 입에 옆에 다 부리고 한 송정 들어가 길고 긴 노를 비어 조금만 오게

정성이라 잘해둔 게 저 서로를 싫어

장경은 썩썩 백효

사냥자치 나는구나. 강봉계열 나는 천재언디 거냐.

차아!

0: 전략.
1: 박초월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단가 강상풍월 보내드렸습니다. 전정민 명창의 스승이기도 하시죠.
2: 네, 선생님께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저의 첫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1: 전정민 명창의 소리도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네. 약간 그 무협 소설에 나오는 천근추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특히 여성 명창들 중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음의 영역이 넓으시니까 네, 오히려 네. 그것만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네. 실제로 배우실 때는 그게 엄청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이신 거죠?
2: 제 기억에 전정민 선생님은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리를 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음도 막 정말 잘 내셨고 근데 그 뭐 기교가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배울 때는 그 간단하게 예. 줄여서 좀 소리를 그 배웠지만 선생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소리를 녹음해 주실 때는 이때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왜 저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1: 왜 저게?
2: 그럴 정도로 이렇게 굴러 굴리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기교들이 너무 너무 편안하게 다 가셔서 너무 대단했다는 기억이 있고 그 소리에 너무 반했죠.
1: 그렇대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다시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나는 되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너무 수월해 보이면 네. 따라하는 제자 입장에서 오히려 안 될 때 좀 답답함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네. 저를 너무 그 비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저게 안 되나. 아. 게다가 이제 네. 여자 선생님의 남자애고 이 남자애는 또 이렇게 그 변성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또 목이 또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네. 그 음역대 차이도 있고 그런데다가 제가 또 그 안에서 낮은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나름 네. 어린 소년이 네. 마음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1: 실제로 이제 준비해 오신 곡이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같은 곡입니다. 네, 단가 네. 강상풍월을 들어볼 텐데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 같은 제목의 단가를 비교해서 듣는 네, 경우도 네. 드물지만 네. 또 그 곡을 이렇게 남성 여성의 소리로 나눠서 듣는다는 것 네. 이렇게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그 일단 여자 소리와 남자 소리의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 다 같은 노래라고 해도 판소리 창자마다 그 스타일이 다 다르기도 하고 예. 우리가 뭐 무슨 류 무슨 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그때그때 기분마다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레코딩으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 관객 그 규명창 대 예. 소리 명창으로 직접 그 교감을 하면서 듣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게 있고 또 조금씩 들어보시면 그 가사도 조금씩 다른 네네네.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어떤 게 다르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어렵긴 예.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강릉 경포대로 가세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뉘앙스 느낌으로 또 부르시는지 그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예예.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40년째 기억하고 있는 소리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전통음악이 그런데 내 나이, 내가 늙어가는 만큼 네.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그 좋아지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세월을 두고 천천히 좋아지는 음악도 있다라는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1: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사연으로 올려주시곤 하는데 이 소리 들으면서 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가 강상풍월입니다. 김일구의 소리 김청만의 북.

0: 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강산구 둥둥 떠난데 풍월실로 가는 데인가.

나 입에 접에 다 버리고 한송정 소를 비워 조금만 하게

영아제 대인한 대인한은 적도 지나니 대인하니오 출물망 출물망은 월싸오 우동어 상상이라 차례 등어 첫달을 실으라 우리 고향을 어서가세 그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달놓은 날 처한 종지 가절이오 일진이 장해의요

자제하고야 내 땜바다 성윤들 사장자 지나는구나 황풍재월 떠준 천지연 니그네 아기 대단 말과 백구야 다들 말아

들을 낳고 부모의 소를 의유

0: 단가 강상풍화를 김일구의 소리 김성만의 북창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들은 박초월 명창의 소리와 비교하면 또 세대의 어떤 구분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남녀의 구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 장단의 속도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초월 명창의 강상풍월에 나오는 배는 약간 노젓는 배 같고 김일구 명창의 배는 돛단배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네. 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공부하시고 또 현장에서 하시면서 이 단가를 청취자분들이나 우리가 네, 평소에 좀 네. 곁에 두고 들었으면 좋겠는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1: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가사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네. 나와 있으니까 가사를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머리 장단 거의 대부분 중머리 장단이고 네. 하니 중머리 장단을 배워보셔서 손으로 이렇게 무릎 장단이라든가 예, 예. 치면서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무릎 장단 치는 관객들이 앞에 있을 때 네.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1: 세상 힘들죠.
0: 선생님도 그러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저분 귀명창인가 봐.
1: 네. 네.
0: 저 정도의 능력이면 이미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겠군.
1: 그렇죠.
0: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격적으로 느낄 때가 네. 추임새가 기가 막힌 타임에 들었는데
0: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내가 생색을 내야

0: 되는 자리인데 네. 나보다 먼저 생색을 내고 계실 때 네. 그런 관객분들이 사실 많아지면 그래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1: 네,
0: 거죠.
1: 네.
0: 어, 단가, 뭐 판소리 저희 세대의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이제 창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선생님 배우실 때는 어떤 그 명칭 노래에 대한 명칭으로 배우셨어요?
1: 제가 80뭐 4, 5, 6년 이때 예. 이제 판소리를 접하고 한 건데 소리라는 말 그리고 창이라는 말이 좀 많았어요.
0: 어... 네. 이 단어들 말고도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 제가 몇 년 전에 공연을 하나 준비를 하면서
0: 예.
1: 민요 사람의 노래라는 그 공연의 타이틀로 예.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왜 사람을 사람 한자로 사람 인자도 쓰고 백성 민자도 쓸까?
0: 예.
1: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어찌 어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람의 노래 민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제 했던 게 있는데 그때 조사하면서 같이 조사했던 게 그
0: 예.
1: 노래 가짜하고 창하고
0: 예.
1: 요하고 또 우리가 뭐 시도 있지만 시를 읊을 때 그 영이라든가 음이라든가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오. 이게 그 글자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가리키는 단어마다 다 의미는 조금씩 다르겠죠, 선생님.
1: 그렇죠. 그러니까 오. 예전에는 그 노래의 어떤 그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형태로도 그렇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오.
1: 뭐 이미 말이 그렇게 있는 거지만.
0: 예.
1: 근데 그렇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즘 오히려 현대가 노래를 너무 한정적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감상하고 있고 또 예술을 그렇게 행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0: 오.
1: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문학적인 것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사라고
0: 예.
1: 하면 노랫말도 있지만 우리 전통 그 시조창의 가사도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시에 따라서 곡조를 붙여서 또 이것을 어떠한 격식을 갖춰서 노래를 부르냐도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래 가짜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같이 부를 때는 또 뭐 합창 그래서 또 이제 달리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고
0: 예.
1: 그 우리가 이제 범패처럼
0: 오.
1: 뭔가 이제 그 불교의 그런 이야기들을
0: 예, 예, 예.
1: 그 노래 좀 읊을 때는 또 뭐 그 패라는 말을 붙여서 하기도
0: 오.
1: 하고 또 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읽으면 아마 좀 서운하셨는지 뭔가 곡조를
0: 예, 예, 예.
1: 붙여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또 영 또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영이 청구영원에 나오는 그 영자가 이런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예. 7년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또 새로 하나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그 단어,
1: 네.
0: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세요?
1: 이 노래
0: 예, 예, 노래에 관한 단어들 중에
1: 저는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어떤 계기로 해서
0: 예.
1: 음이라는 것에 그 읊을 음
0: 예.
1: 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곡 제목을 낙화음이라고 붙였던 적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0: 예.
1: 뭐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0: 예.
1: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근데 음도 약간 그런 읊조린다는 것이
0: 아.
1: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 뮤지션으로 살다 보면
0: 예.
1: 어떻게든 그 굉장히 좀 화려하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좀 구성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쓰고 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0: 아.
1: 네, 어떤 그 자연의 음악적인 흐름에 따라서 을절인다라는 것에 좀 아 이게 굉장히 거기에 더 깊은 세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서 음이라는 것을 한 번씩 네,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0: 여러분들 제가 코너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선생님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게 되실 거라고. 이 음이라는 글자를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선생님이 이제 음유신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상당히 뭔가 문학적인 것과도
1: 그렇죠.
0: 예, 연관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1: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음유신 도대체 음유가 뭔가.
0: 우유보치님께서 강상풍월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소리네요. 북장단도 좋지만 대금과 함께하는 소리도 멋들어지더라고요.

0: 여러 선생님들 소리로 듣다 보니 좋은 계절 풍광에 유유자적 유랑하고 싶어지네요라고. 여기도 음유시인이 한 명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네. 네. 계절 따라 듣는 맛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강상 풍월은 딱 요 계절 네, 낮엔 뭐.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네, 네.
1: 예. 요즘 같은데 좋죠. 네. 네.
0: 떠나기 좋은 계절에 딱 듣기 좋은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를 한 곡 더 준비를 해 오셨는데 편시춘 준비 오셨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곡이지 않나요, 선생님?
1: 예. 그 창자로서는 굉장히 예. 어려운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배웠던 소리로 이제 강상풍월이 있다면 예. 두 번째로 모셨던 선생님이 박성희 선생님이세요.
0: 예.
1: 근데 박성희 선생님의 편시춘은 또 예. 그러니까 박성희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배웠던 노래가 편시춘이라는 이 단가인데 정말 또 다른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꿋꿋한 그런 네. 성음이 더해져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 곡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박성희 명창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들의 어떤 회고록이나 네, 네, 네. 이렇게 글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제 팬으로서의 감정은 네, 네. 당신 일생의 성실함이 제자들에게는 자애로움으로 네. 다가가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람 좋다라는
1: 네.
0: 이야기를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배우실 때도 그러셨나요?
1: 선생님 그 항상 그 오실 때의 그 옷 예. 내무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단아하셨어요.
0: 아.
1: 근데 그게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던 기억이 있고 제가 한번 정말 헛 노래를 해도 웃으시면서 네 정말 그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0: 그런데 곡목은 편시춘을 네, 제시하셨다는
1: 네,
0: 건
1: 네.
0: 우리가 사이는 좋지만 곡까지 쉽진 말자. 약간 이런 의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편시춘은 요즘에 무대에서 사실 편시춘을 단가로 선택하는 소리꾼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예,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이 곡을 배우셨을 때는 네. 소리를 배운 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을
1: 때. 한 1년 지났을 때죠.
0: 어떠셨어요?
1: 그때 저 좀 배웠지만 좀 막연했던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계면 성음 이런 것보다 아, 동편제 소리가 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고
0: 예.
1: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적벽가 선생님께 소리를 조금 배웠는데 이 동편제 소리에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쉬운 것 같은데
0: 예.
1: 막상 해보면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확실히.
0: 적벽가를 염두에 두신 일종의 그 몸풀기 훈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1: 것 같습니다.
0: 네. 예상하게 되는데 단가 편시춘 네.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2: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변시촌 장가소부야 웃던 파소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도 뭐가니 동유수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통도해 허니 하시오 부소유라 우산로 진원해논 제경공원 눈물이오 분소와 초폰 고건 안무제 서름이라 피죽죽 저두여나 성성제혈을 하는 마소 기천년 미기혼이 너도 또한 슬프련만 전고상심 우리 인생 보암마다

0: 종 낙화소식 공자 왕손이 철양구나.
1: 아이고.
0: 청춘구멀 놀랬겠니 백발스러미 더워.

만원 장안 정노손이 얻더라. 너 흥월 자랑 마랑 장강어 패를 띄워

0: 나 네? 어디서 김파옥쪽 인풀견 수봉청원 소상 고적이 방불로고 은풍이노 언디 탁랑업에 보이기라 차가나 성년요수절 강질씨가 분명구나 힘이 언제 사당에 상산사 흔적이요 이루어주 다진토록 만고사 암암보다 유령이 기주헌널 분상토에 술이 옳거나 살아생전에 많이 먹고 놀고 헐지르컬면서 놀아보세.
1: 쉬고.
2: 박수홍이의 소리, 박근영의 북창단으로 단가 편시춘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척언덕을 하는 대목에서 네. 선생님께서 아이고 예전에는 그냥 내셨는데 라는 말씀을 네. 들으니까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낭만적으로 들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들으시면서도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3: 네. 그때 뭐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비디오가 쫙 흘러가는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정말. 선생님, 네, 너무 그립습니다. 네.
2: 뒤에 이제 많이 먹고라는 대목이 그 가수 노랫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왠지 박성희 선생님은 밥 주실 때 고봉밥으로 주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선생님들을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명창들 소리를 배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아, 난 운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내력을 이렇게 딱 펼치면.
3: 그 운이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 없는 복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두 분, 세 분 선생님께 배웠지만 예. 또 이렇게 다니면서 예를 들면 성창순 선생님도 찾아와서 밤 뵙기도 하고 예. 박동 선생님 뵙기도 하고 이랬던 게 너무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께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재주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2: 아마 그 복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시간이 예, 오늘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노래 멋 시간에 예, 선생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하시면서 해주셨던 어떤 그 말씀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3: 저는 그렇게 성실하거나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막 예.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예.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전심수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선생님들께서 그 어떤 인연도 없이 찾아온 제자였는데 또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정말 성심껏 소리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들이 지금도 참 가슴에 남아요.

0: 맞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네. 그 마음을 제가 정말 100만 분의 1도 못 전해 돌려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러네요.
1: 소리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이 참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곡을 더 준비를 해오셨는데 역시나 단가 편시춘인데 이번에는 한농산 명창의 네네네. 소리입니다. 한농산 명창의 제자분들이 참 많으시죠.
0: 많으시죠.
1: 네. 선생님도 그중에 한 분.
0: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오. 네. 한농산 명창의 소리 들으면 약간 만석지기 그 논주인 같은 느낌이 네. 대단히 푸진 느낌의 네네. 소리가 있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을까요?
0: 그러신 것 같은데요.
1: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한농산 명창의 소리나 네. 들으시면 네. 이분은 또 다른 멋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0: 이게 뭐 판소리를 하다 보면 그 걸진 목소리라는 거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인상 깊게 들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뭐 사실 선생님들 노래 들어보면 약간 허스키한 네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 힘이 있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힘을 툭 빼고 가시는.
1: 아, 이거 또 나왔네. 미지의 영역. 네, 네. 알 수 없는. 예. 네.
0: 그게 그러니까 부담스럽거나 그런 것도 예. 아니고 그렇다고 막 내 소리 좀 들어봐 그러고 막 미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아, 좀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1: 그러니까 네. 그 경지를 못 가서 네. 다들 이 지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경지와 지경.
1: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끝곡인데요. 단가 편시춘을 한농산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보내드릴 텐데 아마 일부 끝곡이 될 것 같죠. 네, 음악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어서라 세상사 쓸고 덥다 온물견 통은돌이 편시춘 장가소 부야우들 마소 대장부 평생사업 거년 넘어가니 동료수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바삐 백천이 동동해 허니 하시오 부소유혈아 우산오 지난해는 재경궁은 운물이오 군소와 좁은곡은 판무지서로임이라 빈중중지알도이겨나 성성기 혀를 하늘 마라 희천년 미기호니 너도 또한 슬프련만 정고상심

야왕소니 처량구나 정중꿈을 울렸겠니 백발서로미 더욱 깊다 오른 그

정무소년들아 너 흥거를 야라

여기 방울하고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선왕님이 오시리고 황해도 구월산 선왕님이 오시리고 욕지도 전왕봉 선왕님이 오시리고 제주 한라산 선왕님이 오시는구나. 팔도 각도의 각면

집에서는 성주로다. 선왕 성주와 이동심하여 오실 적에 선왕 수부도 다 모시리고 각도의 선왕님이 오셔.

해라. 농사를 잘 시켜주옵시고 가가 호소 1년 12달 360날로 안가 태평 무수되길 백사여이 시켜주고 눈에는 안 보이고 수족에는 안 잡혀도 선영이야.

황민왕의 소리로 축원 보내드렸습니다. 6551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까지 박송희, 신유경, 조순애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박송희, 신유경, 조순의 세 분의 소리로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야금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이 주파 김난초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김난초 명인의 가야금 연주로 가야금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명창들의 목소리가 가을바람과 함께 울려 퍼지고 가야금 소리도 심금을 울립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055님께서도 삶이 담긴 노래 왕중의 왕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만선 깃발을 휘날리며 어영차 슬비로다. 슬비 타령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6186님께서는 황민왕님 가을다운 날씨예요. 저녁은 선선하고 낮은 덥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저희 집이 옥상이 있는 그 상태라 여름에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이렇게 틀었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에어컨 망을 찾고 있습니다. 예, 에어컨을 이제 씌워놔야 되니까, 예, 망을 찾고 있고, 선풍기도 창문 열어놓으면 새벽에 꺼도 되더라고요. 예, 새벽 3시에 우는 저희 동네 닭만 아니면, 그 닭은 수명이 왜 그렇게 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닭만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내내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이제 좀 다니

할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차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낮에 났던 땀이 좀 식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점점점 이렇게 누리기 좋은, 예, 그런 날씨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4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

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염창목을 올라서니 선유봉이 빛이 누나, 선유봉을 지나치니 장유들 술집에 불만 켰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염창목은 지금의 염창동이고 장유들은 밤섬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유봉은 겸재정선의 그림에도 담겨있는 산인데요. 안타깝게도 양화대교 건설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선 뱃노래에는 달이 뜨면 배를 띄우고 달 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가사도 등장하는데요. 달이 뜨고 지는 것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밀물 때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최종 목적지였던 마포에다 배를 대고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조기를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노랫말도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포에 몰려드는 시선배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이 노래를 조용승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첫달 뜨고 뜨자 배 띄우고 뭐 이런 식의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흘러간 노래가 이렇게 기억에 딱 박힌 듯이 남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조용승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명창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노래 들어보시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단함을 들으면 나의 피로가 좀 씻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들으시면 나의 고단함이 함께 씻겨간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처량함과 고단함과 피로함,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낭만까지 담푹담푹 들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인천 강화의 시선 뱃노래 노젓는 소리 조용승 외의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알리죠. 향조참에 올때여 보세. 자. 강빛 다리에 젊은 과부.

0: 저기 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처절 만나보세.
1: 참 노래 좋죠. 네. 조용승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인천 강화의 시선밴 노래 노 젓는 소리였는데요. 실제로 이 뒤에 소리로 후렴을 받는 분들의 소리도 들어보시면 앵차 이렇게 앵차 이렇게 박자대로가 아니라 앵차 이렇게 뒤로 미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 저을 때도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진짜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프로의 실력? 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참 이 현장감이 이 녹음 상태도 좋고 현장감도 그대로 잘 전달되는 좋은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앞서 들으신 시선 뱃노래와 또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곡이네요.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로 술비타령 준비했는데요. 5055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로 술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5055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8833님께서 황민왕님 제일 최고 이론 및 실기 편에서 라고 하시면서 오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선생님은 성함을 마지막에 이렇게 호명해 주시지 않아서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음악감독이자 탁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재효 선생님이십니다. 단과 편시춘 두 곡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제가 방송을 늦게 청취했네요. 우리 소리가 좋아서 횟수로는 20년. 와, 20년이면 저랑 비슷하신데요. 예. 네. 아마추어 동호인들과 함께 종로 5가 4층 옥탑 풍류방에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 귀명창님들이시죠. 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신데 앞으로 또 노래가 좋다 해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라는 얘기를 방송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웠던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저녁인데요. 그래서 끝곡도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안숙선명

0: 창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주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있지 못할 적에 공명인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파랍이라. 주유 질세가야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 주유에게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하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보고 탐복하야 물어왈 바람은 천지 좋아온디 어찌 인력을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의야 어찌하오리까. 500장조를 명하여 주옵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주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적은 소리 120정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어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섬일허려하고 노숙과 병마가야 남병산 올라가서 치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불그르걸 군사로 지추고 가야 삼층의 단을 높인 산의 방어는 24장이요 빼기를 친고 삼척 하판이 구척이로고 나가길 치기 18수각세기를 고자다 통방을 칠면 정기연한 교롱낙토 부고 포르다 포창용기 형아야가 통방을 총계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연한 해유목사 연여주로다 차견부지세하여 북방을 흑기를 세우고 서방은 칠로로 백기연한 남구지기 우국은이라 가을에구지기가야 서방은 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홍기연한 가양장막 녹사기니라 성주적기성하여가 남방은 공개를 세우고 제기를 정청력에 너는 황신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흑은 살게 육십 꾀를 한검 파리를 베리바야 한가운데 동두려 싣고 꼭 상일진 용사이기를 가기로 속발을 관대하고
2: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4: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가을밤 대구에서 우리 전통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두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대구시립국악단의 화요상설 국악공연 달구벌의 밤이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펼쳐집니다. 하반기 첫 무대인 이번 공연은요, 달구벌의 밤을 주제로 대구의 정서와 지역의 색깔을 우리 음악에 담아내는데요. 신화위 합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악기의 독주와 합주를 만나볼 수 있고요. 태평무까지 더해져 풍성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엔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풍류열전 2016 시즌 신풍류열전이 이어집니다. 이번 9월 무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9월 15일엔 젊은 농악인들이 모인 농악천하지대본의 농악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서로 다른 지역의 농악을 이어온 6명의 연희자가 각자의 가락과 몸짓을 한데 모아 오늘의 감각으로 농악을 새롭게 풀어냅니다. 9월 22일엔 창작음악단체 두다의 생과 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전통음악과 EDM을 결합한 색다른 무대로 새로운 풍류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통의 멋을 그대로 만나는 즐거움부터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난 국악까지 올가을 대구에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같은 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판소리의 깊은 멋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명품 국악 컬렉션 이태백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엔 소리와 곡법, 기악을 두루 섭렵한 종합예인 이태백 명인이 무대에 올라 장단의 맥을 들려줍니다.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창을 비롯해 소리꾼 임현빈과 김나영이 함께하고요. 다섯 바탕의 대표 대목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선 판소리 심청가의 깊은 맛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정회석 명창의 기획공연 정회석과 함께하는 보성소리 눈대목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선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아우른 보성소리로 심청가의 주요 눈대목을 들려주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 관현악의 지난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협연의 연대기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협연을 통해 국악관현악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무대인데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다섯 편의 협연곡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1978년에 만들어진 이상규 작곡의 대바람 소리입니다. 초기 창작 국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금 명인 이용구가 협연합니다. 이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박범운 작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이 펼쳐집니다.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가 만나 우리 장단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품으로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함께합니다. 1990년대엔 이준호 작곡의 생황협주곡 풍향이 이어집니다. 생황연주자 김효영이 협연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음악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널드 웜에게 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에서는요. 전통 산조의 즉흥성과 리듬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내고 김영섭의 가야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은 최지혜 작곡의 첼로 협주곡 미소입니다. 첼로와 국악관현악이라는 조금 색다른 조합으로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첼리스트 홍진호가 협연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저 높은 어딘가를 올려보다 보며 하늘이라 부르지만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하늘에는 닿을 수 없죠. 하지만 하늘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낫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바라보면 바다와 하늘, 땅과 하늘은 원래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선 땅 위부터가 바로 하늘이고 우린 알고 보면 그 하늘 속에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 사실 하늘은 푸른색이 아니라 그냥 투명한 공기인 거죠. 저 높은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건 태양빛이 지구를 감싼 공기를 통과하며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구를 감싼 푸른 빛, 그 빛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맑고 깨끗한 하늘을 지켜내야만 하는 게 그 하늘 속을 거닐며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하늘빛이 유독 고운 이 계절에 특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다운소리의 연주와 노래로 하늘길 들으면서 9월 7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절기 백로이기도 하지만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한데요. 더 정확하게는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줄여서 우리나라에선 푸른 하늘의 날로 부르고 있죠. 청정한 대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도하고 제안해서 지정된 기념일이라는 점이 조금 더 특별하죠. 사실 이렇게 해가 뉘어뉘어 저물어갈 무렵에 하늘색은 또 다르고 흐린 날의 하늘, 맑은 날의 하늘, 또 계절에 따라서도 하늘색은 미세하게 다르지만요. 그 다채로운 하늘빛 모두 지구를 감싼 공기가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때 가장 고운 빛을 보여주겠죠. 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자체가 전부 하늘인 거니까요. 맑은 하늘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푸른 하늘을 위한 나의 실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맑은 공기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 일들, 작은 거라도 공유해보면 서로 따라해볼 만한 좋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9월의 첫 월요일 저녁 맛있는 라디오 이번 주도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달맞이 꽃입니다. 아침 출근길 강둑의 지천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아 퇴근하며 찾아갔더니 꽃들이 다 자고 있어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한 그루 피어있는 곳에서 가로등 불빛을, 가로등을 불빛 삼아 사진을 남겼습니다. 보름달, 달빛 아래 달맞이 꽃을 찍는 게 바람인데 흔들리는 꽃을 야간 모드로 찍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여 빛 좋은 가로등 불빛을 이용했습니다. 카메라 후레쉬를 활용하면 더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저 주변 빛으로 꽃사진을 찍었습니다. 느낌을 살리려 괜한 고집을 부려보았습니다 하셨는데 어우 정말 잘 찍으셨는데요. 이 사실 밤에 이렇게 사진을 선명하게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밤에 꽃사진 이렇게 보니까 또 운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시를 터트리면은 좀 더 선명하지만 뭔가 또 색감이 약한 촌스러운 그런 게 있죠. 자연빛이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 누님,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저번 때 같았으면 걸어다니면 땀에 다 젖었는데 지금은 거의 젖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저는 오늘 한 11시경에 점심 먹기 전에 바로 직전에 또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그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달리는데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0118님께서요. 한 주도 보미님과 좋은 음악 함께해요. 첫 곡부터 저 멀리서 가을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첫 곡, 하늘길이라는 네, 곡 띄워드렸는데요. 정말 하늘길 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파란파도님, 보미님, 반가딘가 해주셨고요. 네, 환영합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꾸벅! 일단 인사를 하시면서, 2NE1의 히트곡,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인기 프로 만나가, 블랙핑크의 히트곡, 뛰어! 우리 만화 제작진 여러분들, 청취자님들 한주 신나게 뛰어봐요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곡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재치 있게, 네. 우리 한주 힘내보자고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4921님께서는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하늘빛이 너무 맑고 고와서 그리움으로 꽉 차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 하늘 정말 높고 맑아서 이 그리운 사람 얼굴이 하늘에 네, 그대로 그려지죠. 자, 9854님께서는요. 오프닝 곡이 퇴근하는 하늘과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차가 많이 막히지만 만나와 함께라면 지루하지 않아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네, 퇴근길에 오르신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즐겁게, 네, 또 만나 들으시면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 새벽에는 살짝 춥더라고요.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요. 혹시 한낮에 너무 덥더라도요, 여러분 꼭 얇은 긴팔 하나 네, 챙겨가지고 가방에 네, 챙겨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또 추울 때, 쌀쌀할 때꼭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백창우의 시 문진호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푸른 하늘을 본 지도 참 오래되었지.

백창우의 시, 문진호의 노래로 푸른 하늘을 본 지도 참 오래되었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박경수의 물의 시간 공연 초대 이벤트 당첨자를 지금 발표할게요. 전화번호 뒷자리 2219님 그리고 0389님 2755님 네, 이상 세 분 축하드립니다. 2219님 0389님 2755님 이 세 분 각자 신청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티켓 두 장씩 드리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보미님의 진, 선이 넘치시는 반김의 목소리가 정겹고 행복한 만나의 멋, 백로라서 더 아름다운 행운의 만나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이 진선이 그 진선미의 진선이겠죠.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늘 정말 푸르고 예쁘네요. 새로운 월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정말 확실한 우리 진짜 푸른 하늘 지키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자, 8888님께서요. 이젠 가을 하늘 좋아요 하시면서 아우 정말 맑고 푸른 하늘 거기에 정말 뭉게뭉게 구름 피어있는 네, 하늘 사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둘둘42님께서는요. 백로 노는데 까마귀가 웬일이냐. 이놈 저리 가거라. 얼쑤. 보미 씨 안녕하세요. 청주공항에 착륙하러 가는 비행기 찍어슈 하시면서 아유 푸른 하늘에 또 날고 있는 비행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저도 공항 근처에 살아서요. 이 비행기 착륙하고 또 이륙하고 하는 모습 많이 보는데 언제나 봐도 참 예, 설렙니다. 4878님께서요. 소극적이긴 하지만 가방마다 장바구니 넣어놓는 거요. 하늘에게 미안하네요. 요즘 하늘 정말 예뻐서 좋아요. 한 조각 오려서 방 천장에 붙여놓고 싶어요. 와 너무나 낭만적인 네,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건 정말 쉽니다. 그쵸? 하늘 한 조각 오려 내 방에 붙이리. 아, 너무나 좋은데요. 자, 파란파도님께서는요.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 금연을 3년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괄호 열고 인설님은 흡연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김인설님과 지인이신가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네, 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자, 7527님께서요. 재채기에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 가을이 왔나 봅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랑 같으시네요. 세상에. 저도 비염이 있어서요. 이렇게 한절기 때는 지금도 여러분 코가 제 코가 살짝 맥

0: 동맹한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나요? 네. 어제부터 저도 콧물이 줄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로,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요. 우리 7527님, 아유,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4333님께서요. 이른 아침 산책하러 나가는 길에 키우는 바질잎 위에 꼬마 나비가 산책 후에 와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꼬마 이웃에게 쉴 자리를 준것 같아 흐뭇해서 기뻤어요. 사진 3컷 모두 저랑 사는 아이들이에요. 네, 고마운 저녁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는 식물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나비가, 꼬마 나비가, 예, 예쁘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바질에서 놀고 있었네요. 어유, 귀한 사진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네, 오늘도 출석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김인설님, 네, 흡연하시는 중인 우리 인설님의 신청곡입니다. 허준이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방자분부 듣고,
1: 도련님, 광활로 구경 나오셔서 다면 경치를 바라보실제.
2: 방자야, 저것이 무엇이냐?
1: 아따, 이곳 월맷날 춘향이요.
2: 그래, 춘향이? 그럼 어서가 좀 불러오너라. 나와 같이 놀아보자.
1: 방자 도련님 붕도 받잡고 춘향이 부르러 건너간다.

세상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낱말 하나를 맞춰주세요. 이 낱말은 비유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요. 기본 의미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늘한 밤이나 아침에 풀잎이나 꽃잎 따위에 이것이 맺히죠. 오늘이 바로 날씨가 서늘해져서 이것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이기도 한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벼슬, 2번 금슬, 3번 구슬, 4번 이슬, 5번 휘슬, 6번 아슬아슬, 7번 곱슬곱슬.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날리고 새 연주와 노래로 꽃밥을 지어라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서늘한 밤이

이날 아침에 플리피나 꽃잎에 맺히는 작은 물방울을 뭐라고 부르는지 퀴즈로 내드렸는데요. 1번 벼슬, 2번 금슬, 3번 구슬, 4번 이슬, 5번 휘슬, 6번 아슬아슬, 7번 곱슬곱슬 이렇게 보기 드렸습니다. 자, 8078님, 1790님, 김영기님 정답 주셨고요. 3033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저는 이거 구경한 적이 없어요 해주셨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7527님께서 오늘은 이거 한잔 해야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엄청난 힌트죠, 여러분. 4921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1339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국악방송 처음 들어와 보는데 참 듣기 좋으네요. 라고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네,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자, 8833님, 이것이 아닐까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도 하얀 이것이 맺힌다는 백로의 떠먹이 문제도 너무 맛있네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둘둘사이님께서 보기 골 때리네요. 호호호. 하시면서 네, 정답 잘 주셨고요. 꽃분해님께서 네, 빠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 영감 이것 하면 잠도 안 자요. 술 이름이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4253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0118님께서 보미님 목소리와 해금 소리는 새벽에 머금은 이것을 따다 드셨는지 아니면 환절기 콧물 따다 소리를 내시는지요. 환절기에는 콧물을 따다 내 네, 소리를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참, 아유,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0093님, 월요일 저녁상 제육볶음 맛나게 먹어요. 부럽지요? 부러우면 집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좋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맛있게 드세요. 4878님, 술못 먹는데 술 이름 생각나요. 이것만 먹고 산다는 어느 광고 카피도 생각나고요. 이것만 먹고도 예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게요. 이것만 먹고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967님도 정답 주셨고요. 2379님께서 물방울로 변해서 플리피나 나뭇잎에 맺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 옆집이는 술,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젠 가을이 왔어요. 아, 이 이름 가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오늘도 보기가 재밌어요. 하하하. 정답은요. 아슬아슬이요. 아, 만나 방송 못 들을까 봐서요. 시간이 아슬아슬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재밌습니다. 2723님께서요. 와, 멋진 사진입니다. 멋진 사진 세 장이나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백로여서 주석으로 서늘하네요. 이젠 정말 완연한 가을이네요. 지난주에 바다 보고 왔어요. 시원하게 사진 한번 보셔요. 하시면서 정말 시원하게 탁 트인 푸른 바다, 네, 푸른 하늘과 바다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요. 바로 이것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죠. 이 백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얀 이것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벼슬, 2번 금슬, 3번 구슬, 4번 이슬, 5번 휘슬, 6번 아슬아슬, 7번 곱슬곱슬. 이 중에 정답이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선생님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김문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더 듣고 올 텐데요.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요. 제목에 오늘의 정답이 있습니다. 김민기의 원곡, 오늘은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아침 땡땡.

원곡 김민기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연주로 네, 아침 땡땡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6242님께서요. 가야금으로 듣는 아침 땡땡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아,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그슬 조롱조롱 거미줄의 옷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적어주셨어요. 마지막 자로는 안 적어주셨는데 풀잎에 총총 맺힌 이것이 쪼르륵 떨어지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시면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1319님께서는요. 제가 이것만 먹고 사는데요. 오늘은 철원 백골부대 신병교육대 취사장 기초공사 용접 작업 마치고 왔어요. 내일까지 하고 모레는 콘크리트 타설이. 근데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놈들이 깨톡에 문자에 난리네요. 놈 생일에 왜들이랴 오바야 오바 해주셨어요. 오늘 생일 맞으셨군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일까지 하셨네요. 네, 그래도 오늘 저녁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4802님, 0750님, 윤혜성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소주 이름도 있죠?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만나사랑님께서 늦은 출석으로 문제도 못 들었네요. 우리 아이 덕분에 출석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나타임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자녀분 멋지네요. 만나도 듣고요. 자, 1302님께서는요. 아이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것이 저한테는 보약이랍니다.

0: 보기 정말 재밌습니다. 범인님,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이게 보약이신 분들, 우리 만나야 청취자분들 중에 왜 이렇게 많으세요? 자, 5205님 정답 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우리 옆집 복슬복슬이요. 귀여운 강아지일까요, 뭘까요? 네. 자, 3401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5558님께서 무더운 여름 떠나고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이 왔어요. 해주셨어요. 바람 정말 좋죠. 자, 2395님께서는요. 라디오 켜자마자 퀴즈가 나와서 무조건 보내봅니다. 오늘 믿어볼게요. 정답은 이것. 해주셨는데요.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4번 이슬이었죠. 오늘이 절기 백로라는 건 이제 밤과 새벽의 기온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 즉 이슬점 이하로 떨어질 때라는 얘기인데요. 이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덧없이 금방 사라지는 것에 비유되기도 하죠.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요, 저기 길 건너편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월드컵 공원 중에서도 하늘과 가장 가깝다고 붙여진 이름이 하늘공원인데요. 해가 질 무렵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어 일몰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벌써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든 걸 보니 어느새 해가 많이 짧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아침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 백로를 맞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광복의 노래로 바람소리,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매듭달의 하늘길이었습니다. 1716님께서요. 아하, 이슬이지요. 저희는 어제 대구에서 풍물로 금메달 땄어요. 자랑 한번 해봅니다. 해주셨는데요. 우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1716님 정말 열심히 풍물 하신 거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 만나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금메달을 따셨군요. 어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열심히 우리 하셔가지고 이 풍물이 우리 1716님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이 오래오래 네, 되시도록 그렇게 응원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자, 만나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2242님의 신청곡이에요. 국악밴드 예락의 연주와 노래로 풍년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서현진과 김나니의 노래로 정읍사 487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푸른 하늘을 위한 나의 실천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흥앱 사연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093님께서 저녁 맛나게 먹고 후식 머루포도로 입가심 했네요. 모두들 맛있는 저녁 되세요. 만나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셨겠습니다. 2738님께서는요. 에궁 깜빡 잠들어서 이제 출석합니다. 아까운 1부를 놓쳤네요 해주셨는데요. 2부라도 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저는 푸른 하늘을 위해 만보 걷기 해보려고요. 너무 더워서 만보 걷기 못했는데 도전해보려고요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가용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면 더욱 좋겠지요. 만나사랑님께서요, 앞서 1716님 풍물대회에서 금메달 따신 것을 두고, 와와, 금메달 축하드려요 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금메달 따셨군요. 신받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추가로, 네, 축하를 해주셨어요. 1716님께서, 어머나, 이렇게 격하게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어디 가서라도 상 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우리는 왜 더 외로워져야 하나. 거리엔 촛불이 꽃을 피우고 메마른 정의는 춤을 추고 상처난 마음은 아물 줄을 모르는 디. 어제의 평범했던 이 거리도 한숨으로 덮어버린 풍년이 왔네.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네팔 대홍수 발생 이후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네팔에 투입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 KDRT는 네팔 당국과 협의해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DRT는 홍수 발생 11일째인 5일,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KDRT가 공개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진흙과 뻘로 뒤덮인 어두운 터널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들은 또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강물을 헤치며 생존자를 수색했고, 수력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남성 루하이 타오를 구조했습니다. 인근에 생사가 불명한 한 명이 더 있었다는 루하이 타오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상 악화와 네팔군의 도보 수색 불허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에선 실종자들의 생존 골든타임이 지나자 인형 장례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팔을 비롯한 힌두교 및 불교 문화권에서는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어 사망이 확실하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 인형을 만들어 화장해 고인의 영혼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누아콧 지역의 오래된 시장마을 베트라와티에선 이미 인형으로 장례식까지 치른 60대 실종자가 무너진 집의 잔해더미 아래에서 구조돼 생환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모래의 해금 병창으로 마음에 꽃피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월드뉴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실종자들 모두 구조되는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우리나라 구조대 대단해요. 빨리 실종자를 찾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안전기가 하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좀 찾는 네,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우칠님께서는요. 편하게 쉬면서 만나 듣고 노을 지는 저녁에 샛별이 뜰 준비하네요. 시원한 저녁 시간입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또 오늘 함께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1716님께서요. 많은 분들 축하해 만나 애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네 축하 인사 녹음 잘하셨다고 선생님께 자랑하시겠다고 네 그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4878님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716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이창선의 대금연주로 하늘 소풍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0: 된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희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희, 성금영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채 한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희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성묘하러 가거나 산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지?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정성껏 가꿔준 것도 아닌데 돌틈이며 산비탈이며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있는 야생화. 오늘은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였습니다. 백로 무렵이면 가을을 여는 꽃, 메밀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하죠. 한 송이만 보면 팝콘 한 알처럼 소박하기 그지없는 꽃이지만 그 작은 꽃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어느새 황토빛 들판을 온통 하얗게 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런 작은 꽃송이 같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한현이 쓴 시에 백승태가 곡을 붙인 메밀꽃 피어 있을 때 소프라노 신정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작은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는 곳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에 잘 오셨습니다. 백로가 되었다고 여름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닌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데 한낮에 햇볕은 여전히 뜨겁죠. 하루 안에 여름과 가을이 함께 있는 셈인데 재밌는 건 이 일교차가 농작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라와 광합성을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을 만드는데도 일교차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하루의 온도 차이가 자연에게는 계절을 완성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건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냉탕과 온탕 그 온도 차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가을에는 소프라노 김순영이 부른 음악의 환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장장식 시인의 시 메밀꽃 필 무렵에서 뽑았습니다. 푸르게 젖은 달밤

장장식 씨 신기복 작곡 메밀꽃 필 무렵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 작곡 수선화 소프라노 박순복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은상 씨 현재명 작곡 그 집 앞 베이스 오현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박순복이 부른 수선화, 베이스 오현명이 부른 그 집 앞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백로 절기, 들판에 피는 메밀꽃 한 송이는 참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꽃들이 서로의 곁에 피고 또 피어 마침내 들판 전체를 바꾸어 놓는데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세상의 풍경도 조금은 달라질 테니까요. 이 계절의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도 가을처럼 좋은 것들이 하나 둘 연결어가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산촌의 밤이 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산조라는 음악을 떠올리면 가야금이나 대금, 거문고 같은 국악기가 장구와 함께 긴 호흡으로 음악을 풀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산조를 어느 정도 완성된 형식과 가락을 가진

0: 그 음악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조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처럼 곡의 순서와 가락이 단단하게 그 틀이 정해져 있었을지, 아니면 연주하는 순간의 흥과 감흥에 따라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는 음악이었을지, 지난 7월 31일 선릉 아트홀에서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진 공연이 열렸습니다. 선릉 아트홀 복원음악 시리즈 추정연의 가야금 악흥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가야금 연주자 추정연은 김창조의 제자인 한성기가 남긴 오래된 음반을 찾아서 그의 가야금 산조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연주했습니다. 오늘 FM국악당 초대석에서는 이 공연의 주인공인 가야금 연주자 추정연 선생님과 함께 한성기는 누구였는지, 또 100년 가까이 된 유성기 음반에서 어떻게 산조의 가락을 다시 찾아냈는지, 그리고 옛 산조가 지녔던 즉흥성과 악흥은 무엇인지 그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FM과학당 초대석에 추정연 가야금 연주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예. 악흥의 순간, 이 공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공연이 지난 7월 31일에 네.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여름을 나셨나요?
1: 밖에 나가면 고생이니까.
0: 그렇죠.
1: 네, 그냥 안에서 연습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0: 네. 네. 그 공연 제목이 악흥의 순간이었는데 네. 악흥, 이 좀 사실은 뭔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좀 설레는 단어이기도 한데
1: 네.
0: 이 어떤 의미를 담은 제목이었나요?
1: 그 원래 그 악흥의 순간이 네. 그 슈베르트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품집에서 따왔고요.
0: 어렵다.
1: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0: 그러네요, 진짜.
1: 네, 왜냐하면 이 피아노 소품들이 6개의 악장 그러니까 6개의 소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번에 연주할 게 또 6개의 악장이라서 비슷한 게 있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되게 즉흥성이 살아있는 음악이 산조이기 때문에
0: 네.
1: 이걸 갖다 쓰면 되게 괜찮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0: 나중에 슈베르트나 라흐마니노프가 저승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은 제목 사용료를 좀 달라고
1: 예,
0: 할 것 같지만 연주로 네. 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공연 중심에는 한성기 가야금 산조가 놓여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산조라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가야금 산조란 어떤 음악인지 연주자의 입장에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은 어떤 음악이 될까요?
1: 산조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가야금 산조거든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그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전문적으로 가장 음악을 잘하는 집단이 바로 그 세순무 집단이었어요.
0: 세순무.
1: 네네. 네. 이제 그들이 이제 집안 대대로 구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새롭게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가야금 산조였어요. 네. 상당히 깊이도 있고
0: 네.
1: 정말 테크니컬하거든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지금도 산조를 뛰어넘는 기악곡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하고 있고 하면서도 네.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0: 그 답변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산조를 뛰어넘을 음악은 나오지 않을까요?
1: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0: 네.
1: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듣는 가야금 산조와
1: 네.
0: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선 말기
1: 네네.
0: 산조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에 그 음악의 양상은 좀 많이 달랐나요?
1: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1세대 김창조, 뭐 2세대 한성기, 3세대 뭐 김죽파, 뭐 함동정월 이런 분들을 거쳐서 이렇게 산조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0: 네.
1: 1세대의 그 틀은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3세대에서는 그거를 발전시켜서 조금 길어졌을 뿐이지 맥락은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 딱 틀 네. 그거 자체는
1: 네네.
0: 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이 오늘 FM과학당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추정연 선생님.

0: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거론하신 한성기입니다. 한성기는 어떤 음악가였고 또 가야금 산조의 역사에서 왜 중요한 인물인지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방금 전에 그렇게 세대 구분도 해주셨는데
1: 네.
0: 1세대인 김창조와의 관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이 한성기 선생님이 영암 분이세요.
0: 영암. 네. 네.
1: 김창조 선생님도 영암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그 거기서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영암에서 네.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한성기 선생님도 세습무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한성기 집안이 되게 영리하고 솜씨 좋은 무당집으로 되게 알려져 있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영암 일대의 굿을 다 맡아서 했대요. 네. 그리고 이분이 16살 때부터 김창조 선생님께 가야금 산조를 배웠어요. 뭐 산조만 네. 배운 게 아니고 뭐 병창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김창조 선생님이 1919년에 타계를 하시고요.
0: 네.
1: 1921년부터 어떤 어린 연주자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어린 여자를. 이제 그분이 바로 김창조의 손녀.
0: 김주파.
1: 네. 김주파 선생님을 그 목포의 양기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되게 부유하신 분인데
0: 예.
1: 그분이 이제 양딸로 삼아요. 김주파를.
0: 그때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1: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양기환의 집에 살면서 독선생으로 모시게 돼요. 한성기를. 그래서 3년간 김주파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0: 예.
1: 레슨 배우고 아침 먹고 또 가르치고 점심 먹고 가르치고 저녁 먹고 가르치고 자기 전에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독방을 내주고
0: 한 명의 제자에게만요?
1: 네. 3년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양기환의 그 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0: 그러니까요.
1: 3년을 배웠는데 가야금 산조뿐만이 아니라 가야금 병창이랑 뭐 풍류 이런 것까지 다 배운 거예요. 한성기 선생님께.
0: 네.
1: 그러니까 주파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난초라고 했는데요. 그 난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살았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워낙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자들 가르치러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김창조 선생님이
1: 네네 네. 그래서 그 손녀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손녀가 8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유전적으로는 네, 많은 걸 받았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김창조의 제자 직계 제자인 한성기에게 3년을 그대로 받으면서 대가 끊길 수 있었는데
0: 네.
1: 그거를 병창까지 다 고스란히 받은 거죠.
0: 야, 네. 3년을 꾸준히 배운 제자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 한성기라는 인물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그렇게 거의 독공을
1: 네.
0: 예, 쏟아내듯이
1: 네, 네.
0: 자신의 가르침을 그 쏟아낸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0: 예. 그 이번 공연 프로그램북에는 한성기는 김창조의 제자로서 그의 음원을 통해 가야금 산조 시조인 김창조의 음악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직접 적으셨습니다. 그 김창조 자신이 아니라 제자 한성기의 녹음을 통해 스승의 음악을 짐작한다는 것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한성기의 연주, 그 음원을 들으면서 김창조의 흔적 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으세요?
1: 우선 그 한성기 음원만으로 네. 아 이게 김창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0: 그렇죠.
1: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김창조의 직계 제자를 또 살펴보면 김병호라는 또 명인이 계시거든요.
0: 네.
1: 이제 그분의 이제 음악을 제가 전에 복원 연주를 하면서 전체를 한번 다 아우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분의 이제 60년대 음반을 가지고 복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의 음악에서 교집합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집합이 아 김창조의 음악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짐작을 한 거고요.
0: 네.
1: 우선 그 가장 이제 독특한 게 지금 김병호 산조 하면 저희가 김병호 산조의 특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진양조에서 이분박을 사용하는 거예요라고 가장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0: 단순하게 말하면 어려워요.
1: 아, 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진양이 한 박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하는 건데
0: 네.
1: 하나 둘 이렇게 잠깐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즘 산조에는 이분박 사용하는 산조가 김병호 산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김병호 산조가 되게 독특하다
0: 예.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

0: 하면서 그 유성기 음반에 진양조를 남긴 7명의 명인들 음원을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때는 2분박, 3분박 섞어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 그래가지고 김병호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자주 타는 유파기 때문에 아,
1: 네.
0: 이분 되게 독특한 산조다 했지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성기 선생님도
1: 네.
0: 2분박, 김병호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쓰세요. 2분박, 3분박을 여기저기 막 섞어 쓰고 2분박으로만 내리 계속 연주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1: 당시에는 그런 일종의 변박 계통의 진양조가 많았다. 하지만 요새는 또 다르고요. 달라진 점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가요 음악유저
0: 너무
1: 입장에서는.
0: 재밌습니다.
1: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그 복원 공연에서 사용한 자료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복원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뭐 정악 같은 경우에는 고악보에 있는 그 선율들을 복원한다거나 하는데, 산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대중 음반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930년대 그런 레코드들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런 오래된 음반들은 좀 어떻게 찾으시고, 또 오래된 음원에서 가락 하나하나를 찾아낼 때 오늘의 연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뭔가 본인만의 해석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다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네, 우선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유성기 음반은 되게 옛날 자료들이어서 이것들 보관하기도 힘들 텐데 그것들 어떻게 숙명처럼 다 이렇게 옥션 같은 데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잘 비치해 놓은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정말 어떤 상업적인 그런 전혀 목적 없이 이걸 다 복각해서 이렇게 음원을 나눠주는 분들도
1: 디지털
0: 계시거든요.
1: 음원으로.
0: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가 했던 다이에이그 레코드가 이미 디지털로 다 복각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전에 산조학회에서 1921년에 한성기 가야금 산조 모음이란 제목으로 사가반이 발매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대중의 육통이 되고 이렇게 저희가 살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1: 사가반이라 한다면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음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든 이제
1: 그죠?
0: 그런 음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창간 선생님 홈페이지를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소개해 놓은 그걸 보게 됐어요. 홈페이지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찾다가 정창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음반을 잠깐 받아서 디지털로 바꾼 게 제가 좀 음원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저한테 이걸 다 음원으로 바꿔서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1: 또 이렇게 숨은 영웅들이 계세요.
0: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체보를 하고 요랬는데 사실 이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원래 다스름이 없어요.
1: 한성기 산조에는
0: 그러니까 그 다이에이 음반하고 또 시에론 음반이 한장 있는데 앞에가 진양조 뒤에가 죽물이 딱그한 장이거든요. 근데 다스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전에 이제 김병호 가야금 병창으로 그 복원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논문 쓰려면 기존 연구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창 관련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2023년에 그 신은주 교수님께서 한성기 가야금 병창 어화청춘 고찰이라는 그런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1분 남짓 정도의 가야금이 독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1: 병창을 하기 전에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유성기 음반이 한 면이 길어봤자 뭐 3분 50초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분 이상을 할애해서 가야금 독주곡을 남겼더라고요.
1: 병창 앞에 독주곡이 붙은 거군요. 희한하네.
0: 그래서 그 가락들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의 김주파 산조의 다스름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가락이 붙어 있어서 이제 그 음원을 찾았어요. 근데 그 음원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데 그건 다 디지털화 돼 있어가지고 사실 누구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서 열심히 들어서 체보해서 이제 활용 점정이 됐죠. 그래서 6개의 악장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그 가야금 병창 앞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셔가지고 산조 앞에 다스름 격으로 또 후대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산조가 새롭게 조립되는 과정이기도 했네요.

0: 네.
1: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음원에서 체보를 하시고 가락들을 옮기실 때좀 어떠한 자세? 혹은 본인만의 어떤 해석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떠한 선율에 좀 집중해 보자. 뭐 이런 좀 시선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되게 단순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계속 듣습니다. 사실 그거를 그냥 듣는 데까지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잡음이, 그러니까 보존이 잘돼 있는 유성기 음반은 그나마 괜찮은데 보존이 좀안돼 있는 거는 잡음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씩 하는 소리 때문에 그 원래 원음 듣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1: 저는 처음에 그
0: 네.
1: 들었을 때 옆에서 누가 압력밥솥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0: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원을 먼저 받으면 그거를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게 그냥 하루 종일 듣는 거죠. 그냥 뭐라 그러죠? 자동 재생을 해놓고 계속 틀어놓고,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걸을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그냥 일상에서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체보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가야금에 옮길 수 있을 때까지 듣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선은 제가 해석하면 그때 당시 명인들하고 제가 지금 사는 거하고 지금 음악 활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삶이 달라서 그분들의 그때 당시의 마음이나 이런 거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의 시각에서 선조를 이렇게 체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제하려고 가장 노력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체보를 한 다음에 음원을 안 듣고 체보한 걸 보면 이제 평균율에 가까운 그런 음악을 자꾸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는 거리가 먼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주회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확인하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재미있는 게 그분들이 정말 극도의 피아니시모를 연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1: 안
0: 안
1: 들리죠.
0: 들리죠. 네, 근데 그거 들려요. 계속 들으면 어머나 이게 숨어 있었네 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1: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정말.
0: 거의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계속 들으면 그 아까 압력밥솥 같다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저한테는 안 들리고 그냥 정말 그 누에고치에서 실 뽑아내듯이 그 음원 원래 소리만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 들리죠.
1: 야, 이게 복원음악회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선율을 복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또
0: 네.
1: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의 마음을
0: 네.
1: 복원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악흥의 순간, 즉흥성인 것 같은데
0: 네.
1: 그 한성기의 산조가 정해진 틀에 고정된 음악이 아니라 연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음악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무대 위에 오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음원을 들어보면은 오늘날의 산조와 비교해 볼때좀 그런 자유로움이 많이 느껴지세요?
0: 예, 네,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요즘 산조는 진짜 비단을 뽑듯이 이렇게 중복되는 가락 다 피하고 이렇게 약간 작곡의 개념으로도 이제 짠 가락들이 있잖아요.
1: 깔끔하잖아요.
0: 예. 근데 이제 이건 유성기 음반에 녹음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락이 계속 반복, 똑같은 가락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른 잔머리 당악인데 그냥 자진머리의 그냥 연장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던 가락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즉흥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하고 작곡자적인 마인드로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진짜 막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타셨구나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1: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성기 음반에 담긴 산조를 들으면은 그 잡음도 그렇지만은 너무 어색해서 다못 듣더라고요.
0: 아,
1: 지금하고 다르고
0: 네. 네.
1: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여기서 음정이 안 맞는데 이거를 그냥 하시네?
0: 아,
1: 그런 생각이 드는 구간들도 꽤 있는데 연주자 입장에서 복원을 하셔서 공연을 하실 때
0: 네,
1: 그런 어색한 부분도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복원을 해서 연주를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하고는 좀 안

0: 맞으니까 나의 어떤 해석을 더해서 좀 마름질을 해야 되겠다. 어떤 타입이세요?
1: 우선은 네. 우선 있는 그대로를 다 우선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저희 생각일 수도 있고 그때 네.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유성기 음반에 이렇게 지금은 가야금이 지응 하면서 이렇게 옥타브를 잡는 주법이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네. 지응 말고 따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음 위에 음을 이렇게 같이 옥타브를 뜯으면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유성기 음반에 있어요. 그런 게 뭐 김종기도 연주하고 한성기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함동정월 선생님한테 가서는 그분은 정말 그 따흥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 시각으로 체보를 하면 그냥 을의 것 지응으로
0: 네.
1: 을의 지응으로 분명히 체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일부러 썼던 장치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우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 시각에서 이상한 걸 수 있는데 그때 네. 당시는 이상하지 않았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음이 이거 왜 이렇게 높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음악들을 다 체보를 해보면
0: 네.
1: 그 음을 다 높게 쓰셨어요.
0: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1: 네. 높게 쓰고 이걸 점차 음을 낮춰서 꺾는 네. 음을 약간 낮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야금 산조면 B플랫, E플랫에 이렇게 조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플랫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저희는 이제 만약에 B라는 음에 그게 걸려 있으면 저희는 네. B플랫으로만 딱 그냥 기계적으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악보를 안 보고 정말 음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면 음을 높였다가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음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더 다양한 것들을 산조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 화소가 정말 높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이제 이걸 확대하면 진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0: 다 보이잖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산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필터 씌운 걸로 하나 딱 찍어서 디테일한 걸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냥 너무 단순화돼 있는 틀에 이렇게 찍어낸 약간 과일 같은
0: 예.
1: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참 여기에서 찬반이 나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과거의 소리를 접하고 이 안에 담긴 어떤 깊이 있는 재미를 느껴보신 네. 분들은 또 복원의 대상인 그 네. 과거의 음악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주 좋은 감정과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시고 저처럼 예, 요즘 것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1: 아.
0: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0: 자, 한성기의 산조처럼 박의 운영이 자유롭고 또 즉흥성이 강한 음악을 연주할 때는 가야금과 장구 연주자의 관계도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한성기류 가야금 산조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좀 이분은 조선의 현대음악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1: 네.
0: 예.
1: 네.
0: 예. 굉장히 불협화음이 말도 안 되지만은 네. 또 듣다 보면은 설득이 되고.
1: 네.
0: 예. 박자 운영도 조금 독특하곤 했는데.
1: 네.
0: 그 이번 공연에서 장구 연주자 김웅식 선생님하고 네. 같이 했는데
1: 네.
0: 좀 이렇게 남다른 산조를 준비할 때는 고수랑 좀 어떤 작전을 짜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세요?
1: 네, 이제 처음 다 처음인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먼저 음원을 보내드리고
0: 유성기 음원을
1: 네네 들어보셔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체보했던 진양조 악보를
0: 네.
1: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드디어 만나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실 김웅식 선생님이 워낙 뛰어난 연주자시기 때문에 저만 네. 잘하면 되거든요. 그냥 다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미리 뭐 이런 한성기에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려서 연주를 하면 다 금방 다 그냥 맞춰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편하게 연주를 네. 했습니다.
0: 이번에 장단 흐름이 어떻게 됐죠? 진양조 다스름
1: 네. 진양조 중무리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유성기 음반 제목에는 엄무리라고 붙어 있는데요.
0: 네.
1: 그 엄무리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열박의 엄무리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지금의 중중무리 그다음에 늦은

0: 자진몰이가 있어요.
1: 네.
0: 늦은 자진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진몰이 휘몰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의 음악으로는.
1: 네. 선생님께서는 어느 장단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진양조입니다.
1: 진양조.
0: 네.
1: 아 산조에서 진양조를 뛰어넘는 장단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3박으로 끝까지 간다면.
1: 네.
0: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까 되게 현대음악 같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진짜 이때가 정점이지 않았을까. 이 선생님이 2박 3박 마음껏 섞어서 탔을 때가. 예. 이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선생님처럼 똑같이 타려고 노력을 했지만
1: 예.
0: 나중에는 저도 선생님처럼 안 타고 이거를 3박으로 나눌 수도 있고 2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제가 마음껏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음악이 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한성기의 스타일로 약간 탈 수 있지 않을까.
1: 근데 실제 유성기 음반을 들어보면 진양이 지금처럼 느린 진양이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던데요.
0: 약간 그러니까 그 유성기 음반만 들었을 때
1: 네.
0: 그게 약간 플레이가 빨리 된 상황에서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요.
1: 아, 그랬을 수도 있구나.
0: 네. 그런데 이제 그 한성기 선생님 음원도 빨리 녹음이 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빠른 데를 연주했을 때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1: 그런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좀 빨리
0: 네.
1: 녹음이 됐다.
0: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그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로 이제 조금씩 낮춰가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그 적정 그 선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2분박, 3분박이 섞여야 되는데 너무 얘가 느리면 2분박을 하는 게 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 3분박이 적절히 섞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되게 좋게 들리는 그 지점을 이제 속도를 잡아서 이제 됐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녹음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류가 생겼을 때
0: 네.
1: 이렇게 빨리 녹음이 될 수가 있구나.
0: 그런데 진양이 정말 빨랐던 건 사실이에요.
1: 네.
0: 지금의 진양으로 타면 그 2분박 맛이 안 나기 때문에
1: 네.
0: 네, 정말 빨랐던 건 맞습니다.
1: 네. 또 그러한 점들을 좀 잘 그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31일 선릉아트홀에 오른 보건음악 렉처 콘서트 추정연의 가야금 악흥의 순간 이날 공연의 주인공인 한성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 위에 오른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야금 병창 어와 청춘 이 레코드에 남아있던 다스름을 찾아서 넣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산조의 초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한성기 가야금 산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선릉아트홀 공연 실황입니다. 추정연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가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22분입니다.

0: 지난 7월 31일 성릉아트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추정연의 가야금 악흥의 순간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우선은 다 끝나서 너무 좋았다.
0: 늘 그렇듯이.
1: 네. 그리고 사실 그냥 고백을 하자면 네. 이제 그 당학에서 그 한성기 선생님만의 이제 이거는 김창조 선생님의 건 아닌 것 같고 한성기 선생님만의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3으로 따라라따라 이렇게 쭉 가다가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렇게 2, 3을 되게 섞어서 하는 부분이 나와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따라라라따라라라 그러니까 2, 3, 4가 막 섞여 있는 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한성기 선생님이 유일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가 렉처 때 막 설명을 하고 막 악보도 보여드리고 시연까지 해서 다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막상 공연 때
0: 빨리 거기를, 지나가니까
1: 아니 거기를 건너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들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인사말 하면서 너무 죄송한데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 그 부분을 연주를 못하고 넘어갔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0: 예. 렉처로만 하시고
1: 네.
0: 연주를 못하시고
1: 네.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0: 네. 그 유성기 음반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1: 네.
0: 사실 이게 뭐 학술지에만 머무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음원과 결론이 연주자들에게 가 닿으면서 이렇게 복원음악 시리즈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제가 가끔씩은 연주자분들을 만나면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서공철류도 그렇고
1: 네.
0: 한성기류도 그렇고 산조라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0: 혹은 산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즉흥적이고 어떤 순간의 감흥이 있는 음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연주가 안 되고 다른 산조에 밀리고 어떤 산조의 그 순위 그냥 편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게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연주자 입장에서는
1: 우선은 좋은 제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를 그러니까 서공철 산조 같은 그런 케이스는 강정숙 명인이라는 분이 그 산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연주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또 강정숙 명인이 보유자가 되셨고.
1: 네. 물론 이제 서공철류 보유자는 아니세요. 병창으로 보유자이시지만 이제 강정 선생님께서 하셨고 또 되게 좋은 제자들이 가야금을 잘하는 제자들이 이제 또 배우고 이러면서 서공철류가 지금 정말 많이 대세처럼 많이 연주가 되고 있거든요.
0: 그죠.
1: 예전에는 서공철류를 보고 산조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대학에서도 거의 안 그렇혔어요.
1: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건 이제 좋은 제자 덕분이지 않을까. 다른 산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즉흥성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저번에 갔을 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다음에 갈 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0: 그 일화는 뭐 어디나 따라갔다니죠.
1: 뭐 심상건 선생님은 정말 너무 그게 심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자가 이제 와서 자기 가락을 타면 같이 따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0: 참신하시네요.
1: 너무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오면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배우러 왔는데 뭘 가르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가락이 있어야 뭘 가르칠 텐데.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학생이 가면 나중에 이제 학생이 가면 그때부터 막 기가 막힌 가락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이렇게 방 앞에서 선생님의 가락을 듣고
0: 몰래 훔쳐 듣고
1: 그랬다는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0: 옛날 명인분들은 정말 기이한, 정말 긴 열전의 주인공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이번 공연 프로그램북에 한성기는 김창조의 제자로서 그의 음원을 통해 가야금 산조의 시조인 김창조의 음악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제자의 녹음을 통해서 스승의 음악을 짐작한다. 그렇다면은 한성기의 연주 속에 녹아있는 어떤 김창조만의 흔적들 좀 이런 것들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1: 우선은 이제 그 한성기 선생님의 유성기 음반만으로는 이게 김창조 선생님의 음악이다라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김창조 선생님의 직계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또 김병호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음악을 연구를 해서 그분하고 한성기 선생님 음악하고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스승한테 이런 걸 배웠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김병호 산조가 요즘에 많이 타는 산조잖아요. 한성기 산조는 이렇게 복원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김병호 산조는 지금 많은 분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김병호 산조의 가야금 산조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진양조에서 이분박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진양조는 한 박을 셋으로 나누는데 김병호 선생님만 중간에 가다가 2로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0: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 이제 그 부분이 한성기 선생님하고 이제 교집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귀곡성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 하모닉스 주법이 있잖아요. 악기들마다 다 있는데.
0: 귀신 울음소리를.
1: 이제 그 판소리에서 귀곡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야금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안조까지 했을 때 현이 있으면 딱 2분의 1 지점에 이 손을 대고 뜯으면 되게 신비한 구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음색이 약간 바뀌어서 나거든요.
0: 네. 한성기 그 산조에
1: 김병호 산조.
0: 김병호 산조에
1: 요즘에는 그걸 안 타는데 이제 김병호 선생님의 60년대 남겼던 음원을 들어보면 그런 하모닉스 연주법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럼 그래서 김창조 선생님도 하모닉스를 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삼청이라는
0: 생삼청
1: 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갓집 갔다 온다 그래서 외갓집 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양조하고 자진몰이하고 공통적으로 한성기 산조하고 김병호 산조에 이 생삼청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함 선생님과 함동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조를 배운 그런 학생들한테만 그 생삼청을 가르쳤다고 하셨거든요.
0: 약간 뜻밖으로나 들어오는 소리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진양조하고 자진몰이의 그

0: 두 분의 산조에 있고요. 아, 그래서 김창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겠구나. 근데 그걸 짐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 빠르게 연주하다가 갑자기 확 느려지잖아요. 무장단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것도 김창조 선생님의 연주법이었겠구나. 네.
1: 김창조 산조도 유성기 음원이 남아있죠?
0: 아니요.
1: 안 남아있나요?
0: 그게 있으면 이렇게
1: 아,
0: 안할 텐데.
1: 그렇구나. 그게
0: 에헤,
1: 결정적이구나.
0: 음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만 할수 있는 겁니다.
1: 조금만 더 시대를 늦게
0: 아, 네.
1: 타고 나셨으면은
0: 네.
1: 정말 이런 미궁의 실마리에서 예,
0: 네.
1: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추정현 선생님 모셔가지고 한성기류 가야금산조 이 만드는 과정부터 또 연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FM과학당 초대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31일 서늘 아트홀 보건음악 렉처 콘서트 추정현의 가야금 악흥의 순간 이 공연을 통해서 한성기류 가야금 산조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해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문학청년이었던 최동연. 그는 박동진 명창의 소리에 매료되어 판소리 연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소리꾼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예술을 기록했고 판소리의 역사와 가치를 학문적으로 정립했는데요. 연구와 저술, 강연을 통해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도 앞장서왔습니다.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명인 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판소리 연구자 군산대학교 최동연 명예교수를 만나봅니다.
1: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제 최동연입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뭐 7년째 되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한가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 꼭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저는 집에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바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195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신촌이라고 하는 그 섬지강가의 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최성자 학자, 어머니는 오정자 복자이시고요. 근본적으로는 농민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소장사를 하셨는데 소 중매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배를 잘 짜더래요. 그래서 배를 잘 짜서

위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마 18인가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전쟁 중이었으니까 결혼식 할 때는 전쟁 중이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입대를 하셨는데 입대를 하고 이제 그때는 훈련소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마치고 나왔을 때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뭐 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쟁 중이라. 그래가 전쟁 뭐 후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 뒤에, 저 낳고 딸을 넷 낳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남사녀입니다. 제가 첫째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소설책을 많이 봐서,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이제 그 사범대학 국어교과에 들어갔는데, 어차피 그것도 이제 뭐, 국문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문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읽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읽은 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읽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다 읽고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다닌 대학에 이기우 교수님하고 천이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 판소리를 본래 좋아하세요. 이기우 교수님은 이제 익산의 부잣집 이제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그 비타 춘향전 이런 걸 갖다 놓고 늘그 이기우 선생님을 다 무릎에 앉혀놓고 들으셨대요. 근데 이기우 선생님이 원체 두뇌가 명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뭐 맨날 듣고 그래서 거의 그냥 따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된 분이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실제로 소리를 한마디씩 하시면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프로에 못지않을 정도로 잘하시는 그런 분이고 천이두 교수님은 남원 출신이신데 그 옆에 이제 옆집에 이제 뭐 강동원 명창이 살아가지고 판소리에 접하게 되고 남원 사람 또 판소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사범대 국어교육과하고 뭐 인문대학의 그 국문과하고 이제 연합으로 그 축제 때나 이런 때 소리꾼을 불러다가 소리를 이제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박동진 씨가 와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마 73, 4년경이 아닌가 싶은데, 흥부 의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시를 써서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그건 좋아하더라도, 판소리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또, 뭐, 시 써서 시인이 되는 건또 시인이 되는 것이지, 뭐, 따로따로 오잖아요. 그랬던 시작,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70년대는 우리 국문학계로 말하면 그게 구비문학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전문학의 경우에 본래는 한글로만 된 것을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범위가 굉장히 좁고 역사도 짧잖아요. 얼마 안 돼, 작품이.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구비문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구비문학대계라고 해서 100권이나 되는 그런 책을 내게 됐는데 이때 구비문학에 대한

0: 관심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국문학의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볼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판소리가 가장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학자들, 뭐 조동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그 판소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판소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뭐 그냥 국문과 학생이고 판소리 좋아하다 보니까 뭐 책을 사서 봤는데 책이라고 해봤댔자 그때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고 뭐 그다음에 그 판소리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을 방법도 없어요. 우리 뭐 가난해서 그때 전축이 있었던 거, 그때 전축이라고 했죠, 오디오. 그 전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 한들 음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갔을 때는 이제 조그마한 소형 녹음기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판소리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된 전집을 춘향가 신청가하고 흥부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 전집을 팔러 왔더라고요. 뭐 그것도 월부로.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들었죠. 그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판소리에 관한 뭐 지식의 양이 상당했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은 교육대학원을 다녔는데 교육대학원이 계절제라서 여름하고 겨울 방학 때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규 교수님이 강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와서 강의를 하시고 그 연구실에 한 번씩 가면은 판소리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내가 대꾸를 잘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좀 독특하게 봤나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판소리 연구를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시 쓰고 시 연구할 사람이니까 하고 이제 석사 학위를 마쳤는데 본래 이제 저는 시를 연구하려고 갔죠. 그 시도 그때 이제 쓰고 있었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보사, 그 학교 신문에서 뽑는 무슨 그 현상 모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또 당선돼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 뭐 훌륭한 시인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때인데 판소리 별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고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기호 선생님이 자꾸 판소리를 연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시하는 사람이 뭔 판소리 합니까? 그리고 판소리는 고전문학 일 텐데 뭐그 저는 그 현대문화 그런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판소리는 말이야 꼭 고전문학이라 또할수 없대. 여기는 지금도 부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판소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시를 이해하고 쓰고 이해할 만한 지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뭔 글을 써와라, 막, 논문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그 학술지에 실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가다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판소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판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북을 배우자. 소리를 배울 수도 있는데,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하니까, 알아봤더니, 이제, 전주의 홍정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개인 주택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를 찾아서 갔죠.
1: 왕야젤루 봉필디 곽서자숙장모 성현야간문구 창량호 통수해가구 해군 완조원
0: 그래서 아마 그때 북 배울 때제 북에 제일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홍정택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라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세미.

맨날 북만 칠수 없으니까, 가서부터 이제 단가도 배우고, 뭐, 수군가도 좀 배우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이성근 선생이라고 전라북도 그때 당시 이제 인간문화재였는데, 그 양반이 김동준 선생 제자이고 적벽가도 잘하고 북을 잘 쳐요. 그래서 그몇달 나가서 북도 배우고 거기서 또뭐 소리도 단가도 배우고 적벽가도 조금 배우고 뭐 그랬죠. 그게 북 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판소리 조사하러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생판 모르는 젊은 놈이 가가지고 그때 30대 뭐 초반이고 그러는데 물어보고 어찌 그러면 내가 녹음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소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선뜻 해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죠. 아니 내가 북을 칠 때니까 한 장단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시라고. 그 북을 치면은 소리를 계속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단을 못 치면 어떻게 녹음을 하겠어요? 못 하지. 중요하죠. 다행히 부모님이 나를 잘 낳아주셔가지고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게 배울 수 있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우리 홍정택 선생님이 뭐 북치고 뭐치고 하니까 나를 꼬시는 거야. 아니 최 선생 참큰북 되겠네. 계속 하라고. 그래서 안 했죠. 왜냐면 내가 그러면 때려치고 고수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큰북 때문에 내가 뭐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로서의 북은 연구할 만큼은 되죠. 저게 판소리에 엇부침이 있으면 여기가 엇부침인지 어떤 가는지 그런 건뭐 충분히 알수 있을 정도고 이제 소리에도 잘 맞출 수 있을 정도고 아이 소리는 뭐 그냥 잘못 하죠. 뭐 한평천지 늙은 모임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적 이렇게 되는 거야. 학회 회원들로 치면은 뭐, 잘하는 편이죠. 아마 연구만 하는 사람들로서는 글쎄, 이기호나 뭐, 이기호는 사실 뭐, 반 프로니까. 그렇고. 그런데, 1987년인가? 대한고우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이기욱 교수님, 그 다음에 저 판소리 애호가로 유명한 뭐 송영주, 그분은 이제 아마추어 최고의 명고수죠. 아마추어지만은 뭐 북을 너무 잘 쳐가지고 또 고수들, 나중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는 대전에 무형유산 지정돼 있는 박근영의 아버지 박오용, 전라남도에서 그때 거기도 무형문화재 지정되었는가 감남종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뭐 아마추어 북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인데 송인섭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천이두 교수하고 또 의사인 천희두라고 있어요. 그분도 북도 잘 치시고 판소리를 좋아하시고 잘 하십니다. 그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고우회, 북치는 친구들 모임이다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어디서 했냐면 조소녀명창 그 학원에서 그 널찍이 해서 거기서 모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음식도 시켜서 먹고 그리고 이제 북치고 놀아요. 그냥 주로 소리는 뭐 조소녀, 조영자,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소리꾼들을 불러요. 소리꾼을 부르면 잘 옵니다. 금방 와요. 막 와서 소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들이 판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어그 소리판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0: 와서 소리를 하고 북도 치고 뭐 놀아요. 그러면 이제 판소리에서 쓰는 용어들을 거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듣고 정리하고 7년인가 8년인가 그 소리와 장단이라고 하는 8페이지 짜리 일종의 팜플렛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것을 거기다 써서 이제 하고,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까지도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 송영주 그 선생이 구수란 게 있어요. 고법에 관해서. 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고수들의 뭐 종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자세는 어떻고, 뭐. 그것은 이제 구수를 받아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누어 쓴게 있죠. 그게 그 저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고법 이론 그분에게 배운 것으로 그렇게 이론 체계를 세웠죠. 그분은 그냥 경험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저는 이제 학문적 체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라도 북부 지역의 북가락에 뭐에 관한 연구가 뭐 북가락 고법에 관한 연구가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명환 중심의 소위 전라남도 지역의 그 고법 이론하고 이분의 이론 좀 다릅니다. 그 판소리 이론 뭐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송영주나 뭐 김판철이나 뭐김 아까 원술 이런 분들은 뭐 국악협회 이사장도 하고 그런 분들이고 어려서부터 소리판에서 그냥 늘 지내던 분들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 속을 다잘 아시고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목구성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서술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다그 양반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엇붙임에 관한 용어들도 뭐 완자거리니 잉여거리니 뭐 밀붙임이니 당겨붙임이니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제가 받은 거죠. 뭐그 사람들 명고수들이에요 다. 나중에 뭐그 지방 무형문화재로 다 되기도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과 맨날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뭐 그런 소리도 익힌 거죠.
1: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판소리 연구자인 최동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1987년경부터 전주문화방송의 그 판소리 명창이라는 프로그램 해설을 계속 했는데 일주일에 한 시간씩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세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설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장단이 어떻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세히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담당 PD가 후배인데 같이 이제 시 동인을 같이 하는 이병천이라고 PD예요. 근데 가가 그 판소리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국 방송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MBC에서 진호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PD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판소리 그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판소리 유적지, 소리꾼 이런 사람을 만나기로 이제 하면서 3부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문화방송 계열사 콘테스트에서 금상인가 뭐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죠. 뭐 소리꾼은 다 만났다고 하면 됩니다. 김소희, 뭐 강도근, 뭐 그때 그 한승호, 성찬순, 성우양 뭐또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원래는 서천 출신인데 군산에 가서 맹인 소리꾼인 나성엽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장재백 명창에, 조선 후기 팔 명창인 장재백 명창에 솔려인 장로군 씨도 저기

0: 때 소리 안 하고 저 익산 저 성당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만나고 강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진주 가서 그 진주 근무하는 그 김수학인가 그분도 소리 하는 분이거든요 원래. 그래도 그 판서 유적지들은 다 가봤죠. 명창도 살던데 뭐 이동백 집이나 김창룡이 집이나 정정렬 집 뭐 살던데나 얘네 다 가봐서 보고 거기 있는 노인들한테 이제 증언도 듣고. 지금은 익산시가 됐지만 그때는 익산군이었습니다. 망성면 내촌이라고 하는 걸 갔어요. 그게 이제 정정렬이 살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어떤 노인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 분한테 물었어요. 정정렬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안다고. 그때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창이라고. 유명했지요. 막 그래.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럼 그 동생이 예, 북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 하고 나면 아 그 저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아, 둘이 형제간에 다니면서 참 북치고 소리하고 참 이름 날리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정이 어디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 살았다고 그 논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일러주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렬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이 양반이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정정렬의 호적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망성면 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정정렬이 없어요. 정정렬은 없고 정명섭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아느냐? 정명섭 부 아버지 이제를 보고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 동생은 정중렬이라고 있더라고. 같은 동네에 안 살고 다른 동네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거꾸로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정렬은 예명이고 호적에 있는 이름은 정명섭이에요. 그런데 정원섭은 예명이 정원섭이고 호적 이름은 정중렬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나 뭐 이렇게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게 형제간이 맞더라고. 살던 것도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 노인양반이 가르쳐준 곳이 딱 맞아.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명창 정정렬과 명고수 정원섭의 그 뭐 본적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으로 작년에 냈죠. 작년에 발표를 하고 내기는 학회지에 실리기는 오래 실렸구나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껏 해놓고 보니까 뭐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또 이거 가서 전화 댕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서류도 많이 띄었어요. 엄청 뭐 토지대장 뭐 이런 거 다 띄고 그렇게 해놓고 나만 알고 있기가 뭐해서 그래서 이제 학회지에 싫었죠. 그러니까 그때 91년에 다니면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 정렬의 동생이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북을 잘 쳤다. 그건 난 안 믿었어요. 정원섭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맞더라. 그렇지.
1: 자시여생 첫 불원 행사시

0: 양생만 물다.
1: 저는 수석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한 것은 고음반. 그러니까 옛날에 SP 음반을 복각하는 일에 제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뭐 내가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곳에서 신나라 레코드가 옛날 그 SP 음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유성기도 종류별로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복각 작업을 하는데 당신이 해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 소리 그냥 녹음만 해놓으면 뭐 들리

안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사설 체록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자연히 추적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됐죠. 그뭐이 망울 뭐 판소리 오명창들 뭐 되게 뭐 하고 뭐뭐 그다음에 뭐저그 폴리돌에서 나온 적벽가가 있어요. 폴리돌 적벽가. 폴리돌 적벽가는 그 녹음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그 원본 음반, SP 음반은 박동진 선생이 갖고 있다던가 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카세테이프로 녹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다 해가지고 내 손에까지 들어와서 복과가 그러는데, 아, 당신들 가지시라고. 복과가 건다는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한 거예요. 그건 뭐, 이걸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막 돈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과정에 제가 그 신나라 레코드 측 얘기를 했죠. 이거 어차피 이거 복가 가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이거 음반이 있으니까 놔둬도 없어지진 않는다. 실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녹음이 없어서 사라지게 생긴 소리들이 있다. 그걸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녹음한 게 이제 맨 먼저 한게 뭐냐면, 그, 박동진의 변광세가입니다. 박동진 변광세가. 변광세가를 부르는데, 뭐, 공연도 자주는 하지 않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중요하고 그런 거라서, 이거 녹음하자. 그 녹음했어요. 그 녹음은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 때나 안 돼. 박동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대개 녹음하자고 하면 명창들도 대개 뭐한 달, 두달 연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박동진 선생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하자 그래.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번에. 안 쉬고. 그러니까 중간에 딱한번 쉬었어요. 근데 왜 쉬었냐? 그때 북을, 주봉신 선생이 북을 쳤는데 가다가 북이 한번 삐었어.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그렇게 녹음 끝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도금 명창 걸 하자.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강도금 명창 녹음 못 한대. 그왜 그러냐니까, 강도금 선생은 녹음을 하면은 자기 소리를 너무 가져간다고 절대 녹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강도금 명창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런저런 데서 만났으니까. 최동현인데요. 음반회사에서 녹음을 하자고 그럽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자고 그래. 그러자고. 근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자고 단박에 그러더라고.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 자기가 흥보가만 잘하는 줄 아는데, 수군가도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데, 수군가를. 그럼 그것이랑 같이 합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틀을 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수군가. 아주 흥보가. 하루는 수군가. 그래서 흥보가를 이제 녹음을 쭉 하는데, 갑자기 오늘 수군가까지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좀 자고 내일 하자고. 나도 좀 쉬었다고 하게. 그랬더니, 아, 지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기어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가 녹음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반절은 뒤에 이제, 아, 내일 하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음날 해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어디, 외지에 가서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은 금방 남원으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한 번, 또 언젠가 한 번은 판소리 학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강동훈 선생 소리를 듣고 싶다고 나한테 강동훈 선생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간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돈은 얼마나 들 거야? 관심도 없어, 그 양반.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에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랑 잡아놓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아니, 나 자기는 지금 간다는 거야. 아니, 왜 그러시냐고. 여기 호텔에서 주무시고 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지금 가면 버스도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받은 돈 택시값으로 다 날라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 끝나고 기어

0: 택시 타고 가더라고. 아, 그 양반이 시골 자, 정말 저 촌스런 양반인데, 아니, 뭐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 남원까지 그렇게 포동대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대구서 자기 싫다는 거야. 자기 집에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기연이 가더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촌스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그냥 백해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어서 남원에 판소리를 이어온 거예요. 국립자극단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다그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다 월급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에요. 재밌어요. 더 재밌는 얘기도 있어. 뭐 서울에서 뭐 이렇게 광동선생 공연하고 그러면 뭐 제자들이 남원에서 양산한 제자들이 주로 여자들이 많잖아요. 아니 이제 공연하고 나서 이제 꽃다발을 막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동호 선생이 그러더래. 국도 못 긁어먹을 것을 준다고. 이게 꽃을 어디다 써먹냐 이거지. 그러니까 실용적인 용도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국도 못 긁어먹을 꽃을 뭐 어떻게 돈 들여가지고 사오냐 이거야. 아, 그런 사람이야. 재밌어요. 옷도 두루마기를 있는데 그 옥색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공단인가? 두꺼워요. 근데 그걸 김소희 선생이 해줬다네. 그저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니까 해줬나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만 입고 다녀. 공연장에 꼭 그렇게만 다녀요. 아유, 말도 못해. 그리고 뭐, 소리 갈 때도 뭐, 너름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채 손 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 예, 그렇게 하죠. 목소리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너름새에 신경을 안 쓴다. 그렇대요, 내가 보니까.
1: 흑모제비가 나온다. 흑모제비가 나와.

0: 살펴보니 어쩌고 제정 동계나 자막.
1: 제가 영어 자막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전통 예술인가 뭐 판소리인가 발전계 용역을 뭐 이렇게 맡겼나 봐.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원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세 명이 했습니다. 세 명이. 그래서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어 번역하려면은 영어는 사람이 판소리 사설을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설을 체록해서 주석을 다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사람이 번역을 해. 번역을 하면 이걸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영어는 읽을 줄은 아니까. 그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자막 시스템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자막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은 판소리 다섯 바탕 모든 바디를 다 해야 되잖아요. 단가까지. 그래서 양이 많아졌어요. 책으로 치면 뭐 21권인가 저는 분량 그렇게 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막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실용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연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기

그 분량이 한글하고 영어하고 비슷해야 돼요. 한글은 짧은데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설명을 붙여서 길게 하기 시작하면 자막을 못 만들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안 하고 했죠. 세 사람이 5년 걸려서 죽으라고 했죠. 책으로 치면 21권. 아, 뭐, 여기, 뭐, 어깨, 뭐, 팔꿈치, 뭐, 손가락, 막다 병들고, 수술도 두 군데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 자막을 만들어서 실제로 소리축제에서, 실제 사용을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잘 듣고 갔죠. 고맙다고도 하고.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시연할 때는 이제 전북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 있잖아요. 다 이제 외국인들 불러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내용을 알겠냐?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적벽가에 뭐, 군사소름 타령 이런 거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것 같구나. 그렇지. 그래서 해놔서 이게 텍스트로는 그, 전주 세계 소리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0: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군산대학교 최동현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제 연구 활동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박사 학위를 받기 전에 판소리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저기 뭐 연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전북일보나 뭐 또 전북문화전원이나 이런 데 쓰고 그것을 책으로도 되고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했죠.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대로 된 판소리 평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판소리 예술인데 평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잘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판소리판 소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장단이라든가 업붙임이라든가 뭐 목이라든가 성음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해 그걸 가지고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꾼들 많이 접촉해서 그 용어들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했죠. 그게 이제 박동진론이라든가 강도근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소리꾼에 관해서 뭐라고 쓰면은 뻔해요. 뭐 언제 나가지고 누구한테 소리 배우고 뭐 소리 잘한다 못한다 되게 그런 거예요. 짧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길어지죠. 제가 쓴 것은 그래서 뭐 다 100매 넘어가는 긴 그런 글을 쓰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이게 판소리 명창론이라는 게 이게 논문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위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문학이 그렇잖아요. 작가론 가지고 다 학위 받고 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했죠. 그걸 한 것이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아마 김소희론이었을 거예요. 김소희 명창에 관해서 뭐 글을 썼는데 그런 이제 다른 문학 분야의 학술 논문처럼 썼죠. 그 뒤에 이제 임방울론도 쓰고 뭐 그렇게 쑥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각주도 붙고 막 어찌고 복잡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판소리 명창론 또는 고수론도 마찬가지예요. 고수에 대해서도 북 잘 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잘 치는지 이 사람 북은 무슨 특징이 있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돼서 뭐 그 김동균 쓰고 뭐 저 김청만 눈도 쓰고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국악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사학위도 받고 막 그러죠. 그게 악보 들어가고 멋지고 설명하는 거 좀 붙여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나는 처음에 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하는 것이 뭐 관행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했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문학을. 그러면 나는 체본이 그런 악보에 대한 분석 이런 거 못해요. 뭐, 그런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그때 이기우 선생님께서 그 굉장히 여러 나라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같은 건 뭐, 굉장히, 일본어는 뭐 우리는 말보다 더 잘하시고,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리고 영어는 불어, 독일어 이런 것은 그냥 책을 이렇게 보고, 녹음기 틀어놓고 바로 번역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문과 교수인데 맨날 뭐 외국 책만 보고 그런 양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것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이런 데 약하죠. 그건 이제 이론서만 보시니까. 근데 그분이 민족음악학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민족음악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음악학하고 윤리학하고 합쳐진 학문입니다. 학문. 그것을 하게 돼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인문학자가 음악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건 음악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판소리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쓴 박사학위 논문이 판소리의 민족음악학적 연구입니다. 어떤 분은 민족음악학이 뭔지를 모르니까 민족음악적 연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민족음악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제 이제 이 판소리를 하게 된 이론적 기반은 이제 민족음악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은 민속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속음악. 자, 민속음악은 뭐냐? 그러면 다행히도 특이하게도 1958년인가?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세계의 민속음악학자들이, 민요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민속음악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성. 어느 시대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여기 이어 내려온 것이다. 두 번째, 뭐냐. 그건 뭐 변이. 변한다는 거야. 하여튼 이런 특성을 들고, 기본적으로는 민속음악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두전성되는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는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이론에 비춰본 민속음악이어야 돼요. 민속음악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판소리에 관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를 보고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의 기본. 서양 음악은 뭐 서양 음악, 서양에도 민속음악이 있죠. 그거 말고 소위 예술음악이라고 하는 소위 클래식.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소리는 이것도 다루네?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민속음악의 특징인 계속성, 전통성, 그 다음에 변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민중에 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음악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 좋다. 이렇게 해줘야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건 구두전성이기 때문에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면 없어져요.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왜 부르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없어져요. 좋아. 그렇게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본래 이제 구두전성되는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학회 이제 활동은 대부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학회에 이제 논문을 늘 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붓가락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로 한 것은 장단에 관한 거죠. 장단. 장단도 사실은 뭐, 그 리듬으로 보는 건데, 리듬에 관한 서양 음악의 연구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0: 사람들이 그 리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영어 책들을 잘안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하고. 그래서 나는 뭐 국문학자인데 음악 중심으로 오는 사람이다. 되게 이렇게 이제 소문나는데 사실은 음악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인류학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
1: 조종하든지 조종하려고 듣고 떠들어오는 병에 가만히 살펴보니 의심이 딱 났던가 봐. 눈두고 오고 방금 나올 것 같은 마음인지도 모르니 환기환선인지 정도 그 와프생이
0: 책은 뭐 이렇게 전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책 권수는 많고, 제가 또 편집해서 낸 책도 많고, 그래서 84권을 냈네요. 별거 다 냈어요. 뭐 어린이들을 위한 판소리 그런 것도 내고, 뭐 그리고 또몇 권이나 더 낼지는 모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뭐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판소리 연구라고 제 박사학위 논문 출판한 거죠. 이게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어렵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보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제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이제 기둥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이런저런 책을 많이 썼지만은 주로 이제 제 논문을 순수하게 논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뭐 사랑과 연구나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그다음에 이게 순창의 판소리 명창 이런 것은 이제 순창 군이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이제 판소리를 좀 쉽게 설명하는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판소리란 무엇인가, 뭐 판소리 명창 이야기, 뭐 판소리 길라잡이 뭐 그런 거. 제가 판소리 해설을 한 것은 2002년인가 그 무렵인가 월드컵 그 무렵에 전주에서 뭐그 전통문화센터라는 걸 짓고 거기서 판소리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주일에 두 번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판소리 막 들려주면 안 되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해설을 했죠.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설들을 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하고 뭐. 서울 가서도 하고 서울 그 국립창극단에서 완창 판소리 할 때도 그것도 몇년 했죠. 근데 이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거. 가령 이 판소리 이것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소리꾼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죠. 조덕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얼리즘 문학론에서는 소위 훌륭한 작가는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걸 제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런데 춘향전은 미래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해방을 이루어가지고 천민과 양반이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을 작품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잖아. 그건 우리나라 문학 작품 속에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춘향전은 그런 작품이에요. 사회의 가장 큰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그것이 실현된 세상까지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작품은 없죠. 춘향전을 지금도 왜 듣겠어요? 판소리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은 흥부가의 흥부놀부는 형제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보면 흥부는 19세기 말에 또는 뭐 조선조 후기에 몰락 양반 실상

이상해요. 왜냐면 양반이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양반은 뭐 3대 안에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가난해지고, 그 몰락 양반이에요. 그 소위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을 기술을 빨리 익혀가지고 일찍 적응한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천민인으로 나옵니다. 거기 논문은 형제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천민이에요. 뒤에 뭐 노루 박탈한 데 가면은 놀부 너 이놈이 니네 아버지가 우리 집 종이었는데 도망갔다고 다시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천민이에요. 천민인데 돈이 많어. 조선조 후기에 농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것에 빨리 적응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요새식으로 말하면 졸부야, 졸부. 저 도시 근교에 땅 가지고 농사짓던 사람이 도시가 확장하면서 갑자기 땅값이 올랐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졸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윤리의식이라든가 사회적 책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그런 삶을 안 살았어. 그래서 조선조 그 후기에 가장 문제적인 이 인물이었던 사람이냐면 바로 그 몰락 양반. 그러니까 신분은 높은데 돈이 없어. 그다음에 그 신흥 그 졸부. 천민인데 돈이 많어. 이거 다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갈등을 이제 다룬 거예요. 갈등을 뭐 끝에서 잘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안된 거죠. 왜냐하면 현실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낭만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낭만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건 아니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졸부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것이잖아요. 다르고 있어요. 지금도 유효하다. 그거죠. 그래서 들 가치가 있고, 아직도 부르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뭐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방치할 좋아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시인 최동현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시인인 줄 잘 몰라. 나 문학상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또 뭐 작가회 회장도 했고 판소리를 연구하면서 이제 글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를 많이 못 썼죠. 그러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를 그래도 이제 틈틈이 좀씩 써가지고 정년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시집을 한 건 냈죠. 덕분에 이제 뭐 문학상도 받고 그렇죠. 문학상은 목정문화상이라고 전라북도에 주는 상인데 뭐 상금도 많아요. 상당히 뭐 그런 상금도 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다른 애들 모여있는데 대학 이제 그렇지 7학번이 지금 다 75세 막 이렇게 됐잖아요. 4세. 얘는 다 이룬 놈이요. 얘는 그러더라고. 내가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 크게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서 시인도 써서 시인이 시를 써서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좋다고 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연구해서 이거 판소리 연구도 했고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도 있고 미술 평론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직접 소리 배우고 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됐죠 뭐. 아, 그 좋잖아요. 어디에 하나 몰두해서 산다는 걸 얼마나 행복한데. 남들은 몰두를 못 해가지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도다가 곤란해지지.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지. 예, 욕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그러면 뭐 불만이 있을 수 없고 뭐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뭐 적당히 하고 만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본업이잖아요. 적당히 하고 만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최고를 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내가 뭐 그림 수집가로서 최고가 된다든가 고수로 최고가 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별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고 그래도 뭐 한평생 살면서 그냥 놀고 지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정도는 하죠. 그것에선 동의하지만 얼마나 막큰 업적을 남겼다 글쎄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별일 없이 잘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죽을 때 편히 죽고. 지금까지 긴 지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제가 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고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교육자이자 판소리 연구자로서 판소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판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대중화의 길을 열어온 군산대학교 최동현 명예교수 편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빛만 보면 아직 여름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웬걸요, 살갗을 스치는 공기가 선선하니 은근히 가을로 변하는 중인 것도 같죠? 집에만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불러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 나와 나와, 날씨 진짜 좋아. 뜨겁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요란했던 여름을 잘 견딘 우리에게 이 정도 날씨면 선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해마다 받는 선물이지만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지금 이 계절 다들 최대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김광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노래로 들을 땐 좋은데 차가 진짜로 두 바퀴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앞바퀴 들렸거나 옆바퀴 들린 건데 어휴 야 빨리 바퀴 내려 난리가 나겠죠. 별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아주 파란 하늘, 선선한 바람, 맑은 공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요 며칠이었습니다. 역시 여름 지나고 오는 가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을은 참 줄을 잘 섰어. 자, 이 좋은 계절 놓치지 마셔야 되겠어요. 순수애님, 오늘 하루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그 기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좋은 기분 저희한테까지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나눠보도록 하지요. 미니원이님도 기분 좋은 밤입니다 해주셨고요. 예, 덕분에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7843님 토요일에 이세준 송창식님 나오는 공연 보고 왔어요. 지인들하고 힐링했네요 하셨는데 예 송창식 가객 송창식 with friends라는 공연이었죠. 송창식님은 당연히 나오셨고 기타리스트 함춘호님 나오셨고 유리상자 이세준 박승화 그리고 안예은 씨가 함께했던 저도 참 예, 뜻깊었던 너무 즐거웠던 공연이었고 오신 분들 다들 만족해하시는 표정에 예, 출연진 모두가 행복했답니다. 같이 예, 같은 시공간 우리가 같이 즐겼네요. 청명님께서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래요. 그래서인지 요 며칠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네요.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 하늘처럼 마음도 맑고 여유로운 한 주 보내세요 하셨는데 저 낮에도 이 얘기 들었는데 별날이 다 있다 싶었는데 푸른 하늘의 날도 있어? 흐린 하늘의 날도 있나요? 찌뿌둑 뿌리동동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하는군요. 아, 흐린 하늘의 날은 굳이 없어도 되겠다. 야, 이 노래 라디오에서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뭐 난 못 들었으니까.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듣고 왔습니다. 5299님,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쓰레기가 줄어들면 길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집 근처 쓰레기 줍고 왔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맑고 푸른 하늘을 물려줘야 할 텐데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아파하니 너무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예, 쓰레기 더미 옆에 쌓아놓고 그 집게까지 딱 기대놓고 예쁘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좋은 일 하셨네요. 그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 일본 선수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티가 없는 진짜 훌륭한 선수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워낙 예, 바른 친구라서 친구? 저하고 친구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라서 한국분들도 참 좋아하는 그런 선수인데 평소에 쓰레기 줍기도 참 많이 하나 봐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대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는 누군가가 흘리고 간 행운이라고. 아, 그래서 그걸 내가 주우면 나한테 그 행운이 돌아온다고. 실제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예. 아마 우리 5299님 오늘 행운을 잔뜩 남들이 흘리고 간 칠칠치 못하게 흘리고 간 행운들 잔뜩 끌어오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아, 8066님 어젯밤 닭발을 먹고 그대로 잤더니 오늘 저녁까지 얼굴이 둥둥 부어있네요. 그래도 운동은 가야 해서 PT를 갔는데 쌤이 보자마자 주말 동안 살쪘어요? 라고 하셨어요. 혹은 주말 동안 살쪘어요? 라고 하셨어요. 살찐 게 아니라 잠시 부은 거라고 해서 위로해봅니다. 오늘부터 다시 관리해야겠네요. 이야, PT 선생님이 티네. 그쵸? PT네, PT.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과가 있네요. 나쁘지 않네. 자, 오늘 월요일 월간 그 남자 박창근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박창근 씨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즐거운 사연, 속상한 사연 다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덩덕궁 앱은 무료죠. 당연히 2부에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박학기 씨의 노래죠. 우린 영화가 된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맞죠? 그 드라마의 OST. 예. 처음에 이렇게 음악을 보내줬는데 들어보라고 제목이 부기 영화가 된다는 줄 알고 야, 이 형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물욕이 남아 있으신 거야? 오해했는데 부기 영화가 된다가 아니고 우린 영화가 된다더라고요. 들어볼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밖에 잘 돌아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음밤 최고의 구릿빛 피부를 자랑하는 박창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셨습니까?
0: 네. 네. 아니 이렇게 구리세요? 아니 구릿빛이세요? 말이 진짜 이상해. 원석이요, 씨유.
1: 근데 네. 아니야,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네. 정답이에요.
0: 뭐가요?
1: 저 구린 거.
0: 아이야.
1: 진짜 구려요.
0: 구리 정. 집이 구리세요? 아니죠?
1: 아, 그 구린 아닌데 진짜 사람이 구린데 아,
0: 구리 빛이세요 왜?
1: 방구 냄새는 안 구려.
0: 그게 뭐야?
1: 진짜?
0: 아, 그 냄새 안 나는
1: 사람.
0: 아, 그게. 아, 그럼 지금 건강한 거지. 예? 건강한 거죠.
1: 아, 그냥 대낮에 예. 약간 이렇게 막 나갔다 오고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한 시간에 그냥 이렇게
0: 금방 타죠. 예, 예. 이렇게 뭐 안 가리시는구나 선크림.
1: 아니, 해요.
0: 해도.
1: 저도 선글라스 뭐 그러니까 하고 모자 쓰고
0: 선크림 바르고.
1: 예. 오? 마스크 쓰고 했는데도 막 주변에서 또 띄었냐.
0: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자, 그 쉽게 반응하는 피부들이
1: 너무
0: 있죠.
1: 너무 빨리. 예.
0: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벌게 지는 타는 게 아니고. 까매진 게 아니고
1: 백인 스타일이에요.
0: 백인? 어. 백치.
1: 백인 스타일이야. 자기는 백인 스타일.
0: 벌게 지는 스타일인데
1: 맞아요.
0: 그 구릿빛으로 예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창근 씨 정도의 톤이 나오려면 아주 온갖 꼬질꼬질 완전 저기 막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같아.
1: 그래도 친구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지. 우리 주변에 저 매니저랑 저 주변에 다 이렇게 분들은 네. 뭐라 그래요?
0: 뭐라 그래요?
1: 아까 좀 약간 이게 톤이 이렇게 화장을 해도 예. 예쁘게 안 나오니까.
0: 어 그래요?
1: 조금 핀잔을 먹어요.
0: 에이, 가만 있어봐.
1: 할 수 없지 뭐 근데. 예.
0: 아니 훌륭해요.
1: 내 피부인데.
0: 건강합니다. 예. 건강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읍에서 또 공연하세요?
1: 아 이번에 예.
0: 정읍에 이번에. 집 있어요?
1: 어? 아 정읍에 정읍이 이제 1년 됐나? 제가 그 이렇게 저 어줍지 않게 제가 정읍 홍보대사를 하고
0: 아,
1: 있어요.
0: 맞아요. 예.
1: 그런데 뭐 큰 도움이 됐는지 안 되는지 뭐 노력은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워낙에 이렇게 뭐 말이 이렇게 넓지는 못하고 예. 그래서 간간이 이게 공연 좀 함께 만들어서 아. 하고 또 팬분들이 이렇게 정읍으로 좀 놀러도 많이 좀 가시게
0: 오,
1: 해서
0: 그게 진짜
1: 거기서 즐기고
0: 그게 홍보대사의 제대로 된 역할이죠.
1: 생각보다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정읍이.
0: 아 그럼요. 제가 되게 가까운 분도 정읍 출신 분이
1: 아,
0: 계시는데, 예예. 예.
1: 되게 도시가 단아하고 작은데,
0: 네.
1: 어우 괜찮.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깨끗해.
0: 깨끗해.
1: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
0: 깨끗한 거 요즘 중요하죠.
1: 내 집은 더러워도 거리가 깨끗하고 산이 깨끗하고 막 그렇게 예. 천변도 깨끗하고. 골목골목이 깨끗해요.
0: 아 진짜 가보고 싶다 그 얘기 들으니까.
1: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시장님이 예. 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하신대.
0: 직접 주우신대? 아 그건 아니고.
1: 저거 뭐 저거 저 이렇게.
0: 아니 그렇게
1: 진짜 디테일,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거.
0: 디테일이 살아있으시네. 아 그래요.
1: 너무 시정을 잘 참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
0: 아름다운 곳.
1: 예.
0: 잘 어울립니다 박창근 씨하고.
1: 감사해요.
0: 공연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음밤 월간 그 남자 박창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참여 안내.
1: 네.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지금 사연 주신 분들 중 한 분에게 들려드려요. 노래와 잘 맞는 사연에 불러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머리 내 노래 달아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시면 돼요.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0: 네, 미리 보내주시는 사연

0: 분들도 많아요. 그중 한 분을 위한 노래를 이제 창근님이 네. 이미 골라 오셨는데 네. 어떤 분인지 사연 먼저 만납니다.
1: 아 예. 카라.
0: 카라.
1: 예, 카라 아님의 사연입니다.
0: 꽃일 수도 있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1: 카라. 우리 카라.
0: 예, 뭐라고 카라. 하는 거냐 이게. 한국말은 없나요?
1: 그러게. 어? 옷깃.
0: 옷깃. 아 옷깃.
1: 옷깃을 여미고 할 때 옷깃. 카라. 예. 친정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가까이 살고 있는 50대 K 장녀입니다.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얼마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50이 넘어 책을 펴고 공부를 하니 안경도 필요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유융 돌아서면 까먹고 한 번 볼 것도 두 번, 세 번 봐야 겨우 기억이 나네요.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요. 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 좀 팍팍 넣어주세요.
0: 진짜 대단하시다.
1: 50이 예. 넘어.
0: 예.
1: 예. 50이 넘어. 우리 세준이는 뭐? 이제 50 중반. 예.
0: 저만요? 아니. 가만있어 봐. 뭘 공부하신다 그랬지?
1: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 공부를.
0: 까먹었어.
1: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요즘은 영화를 봐도
0: 네.
1: 뭐 이렇게 보다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뭐 봤나? 전 모르고.
0: 네.
1: 또 찾아서 저거 볼까 해는 틀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본 거야.
0: 한 중간쯤 가면 알죠.
1: 야 비슷하구나. 같이 느끼는 거구나.
0: 그 다음 장면이 왜 내가 알지?
1: 그러니까 이상하게 계속한 저 주인공이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받는 거야.
0: 그리고
1: 큰일 났어.
0: 뭘 보다 보면 전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부부였는데 언제 저를 시집을 간 거야. 이거 보면 딴 거고.
1: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0: 네.
1: 배우들이 자꾸 이렇게 막 섞이니까.
0: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랬어. 저는 뭐 기집애는 언제 저기로 또 시집을 갔어. 근데 할머니처럼 똑같이.
1: 쟤 왜 저기냐. 큰일 났네.
0: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진짜 네. 그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1: 그 다큐 뭐 이렇게.
0: 아니 방송? 그냥 드라마.
1: 아 드라마로. 모르겠냐?
0: 그걸 보시다가 아우 어떻게 누가 몰래 가서 찍어 왔냐고. 저거 잡히면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1: 그러게.
0: 어떻게 할까?
1: 닮아간 야 진짜 이 그래서 좀 동병상련을 좀 느끼기도 하고.
0: 네.
1: 어쩔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계속 봐야지 뭐.
0: 아니
1: 계속
0: 한 번 볼 것도 두 번 세 번 봐야 겨우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되게
1: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0: 맞아요. 엘리트세요. 이 정도면 천재인데.
1: 열 번 스무 번 봐도
0: 그러니까
1: 안 외워져. 아 이거 어렵습니다.
0: 보세요. 우리 둘이 앉았는데 옷깃도 몰라가지고 지금 밖에서 안 가르쳐줬으면 끝까지 지금까지 몰랐을 거야.
1: 그 세준 씨 어떻게 이거 저 뭐 응원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0: 일단 응원보다 찬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1: 찬사.
0: 네, 시작하셨다는 것부터가
1: 그래. 예. 그래도 일단 다시 시작하고 뭔가를 또 도전해줬잖아요.
0: 네.
1: 그거면 됐다. 예.
0: 예. 그 이후는 덤이다.
1: 덤이죠. 예. 맞아.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0: 네.
1: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 좀 팍팍 넣어주셨는데 잘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복적인 거는 제가 뭐 장담을 못 하니까 떨어질 수 솔직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살기
1: 근데 사람 인생이 솔직하게
0: 무속인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저는 기복 신앙은 별로 제 선호 안 합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기대해 보. 정말 노력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 그래서 딱 시험지를 딱 보면 내가 연습했던 공부했던 거가 탁탁탁 보이시는 거.
0: 예, 예.
1: 그건 제가 기도를 제 드릴게. 진짜.
0: 그러니까 그 내가 공부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1: 그러니까.
0: 얼마나 좋은 거야.
1: 야, 이거 내가 많이 연습

0: 했던 공부를 했던 문제야. 아, 이럴 때면 좀좀 희열감, 성취감도 느끼시잖아.
1: 네.
0: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저희도 같이 옆에서
0: 예.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예.
1: 자, 됐고요.
0: 시간 다.
1: 노래로 딱 찍어주셔야지 또 장점을.
0: 그냥 우리 나이 때는요, 50대시니까 너무 큰 욕심보다 이렇게 음악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털어내는 작업이 오히려 맑아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털어내고 덜어내고, 예, 그 중요하죠.
0: 그래서 제 노래 중에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념무상의 시간이라는 노래를
1: 아, 좋아하실
0: 한번
1: 겁니다.
0: 해볼게요.
1: 예, 무념무상의 시간. 박창근
0: 예.
1: 씨께서 카라님께 전해드리는 선물 곡입니다.

0: 박창근 씨의 라이브 선물이었습니다. 무념무상의 시간. 세연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참 좋습니다. 선희님은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노래를 여기서 듣게 되다니. 찐사랑이님, 카라님 덕분에 좋아하는 노래 들어서 감사해요. 곽점이님은 너무 기다린 노래를 들으니 눈물이. 아하. 6544님 가을가을한 선선한 날에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가수님의 노래소리가 어우러지니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밤입니다.
1: 진짜 참 좋은 라디오 방송이에요.
0: 어, 진짜요?
1: 유명하지 않은 노래들이 이렇게 예. 흘러나올 때 네.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느끼시잖아.
0: 아, 그래요?
1: 그런 방송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0: 그러니까 뭐 물론 라디오 에서는 이제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많이 트는 게 청취율에
1: 그게 또 맞긴 해요.
0: 도움이 되긴 맞아요.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1: 가끔
0: 특별한 노래를 들으면서 새로운 노래를 알아가고 또 우리 그 포근이님들은 평소에 방송에서 듣기 힘들었던 라이브로 그렇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 아주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제로슈거님께서 빨강 하모니카 거치대 이쁜데요. 저거 아주 많은 가수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하모니카 홀더라고 하나요?
1: 홀더 예, 예, 예. 많이 이거 많이 뭐 우리 음악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하나씩 장만하세요. 그 저기 저한테 돈 드는 건 아니고 굉장히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 분이 계세요.
0: 그러니까요. 예.
1: 감동스러운
0: 그, 예. 사실 얘기되죠.
1: 네, 예. 네,
0: 저 창근 씨가 저도 하나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1: 네. 그거 학경님이 알면 안 된다. 학경님한테 그냥 링크 보내드렸거든.
0: 나도 승화영도 물어보고. 승화영도 없어갖고 내가 물어보길래 그냥 링크만.
1: 아, 빨리 방송 꺼.
0: 아, 그만큼 예쁘고 예. 무엇보다 되게 편해요.
1: 그죠.
0: 어, 진짜 너무 좋은 날. 예,
1: 저같이 이제 뭐 우리 같이 이제 머리 막 이렇게 막 산발하고도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
0: 그니까.
1: 진짜 모자 쓰고도 가능합니다.
0: 저 카드기나 머리가 커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아,
1: 저도
0: 쓸 때는
1: 그래.
0: 괜찮은데 예, 벗고 나면 옆머리가
1: 이렇게 다 올라가지.
0: 옆머리가 다 일어났잖아.
1: 어, 다 올라. 머리가 올라가요. 가발 같아요.
0: 동병상련의 시간? 아니 무념무상의 시간이었지. 듣고 왔고요.
1: 동병상련도 괜찮다. 아, 괜찮습니다.
0: 노래 하나 듣고 옵니다. 이문세 네. 씨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0: 기억이란 사랑보다 이문세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참 음악도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구랑 같이 듣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노래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스튜디오 안에 혼자 있으면 그냥 아, 좋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막 옛날 얘기하면서 이 노래가 어떻고 뭐 이영훈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가 훨씬 더 막 커다란 의미가 되었어요.
1: 풍성해지지.
0: 예. 이문세 씨 노래 즐겨 부르시죠.
1: 몇 곡 예 생각나는 노래들은 콘서트 때도 좀 가끔 부르고 아예 우리 세준 씨는 뭐 뮤지컬을 장기간 하가지고
0: 아 예 했었죠 예전에 그 아, 광화문연가 2를 해서
1: 저도 보러 갔었었는데
0: 아 그러시구나
1: 예. 아 락커
0: 아 그거는 볼륨
1: 아니야 아 그 아 그게 볼륨이었고
0: 어. 아 광화문연가는 이제 그 이영훈 작곡가님의 아, 곡으로만
1: 선배님 곡들로 이렇게
0: 맞습니다. 오,
1: 아 볼륨이었구나. 막
0: 그런 것도 있었지. 아니 창근님도 예전에 그 뮤지컬 하셨었잖아요.
1: 아 전 뭐 소극장 뮤지컬이라고 하기 그냥 아주 작은 극장에서 진짜 그냥 리얼하게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막 이렇게 군무 이런 거 없어요. 네. 없고 춤도 그냥 지멋대로 하고 없어.
0: 저도 있었으면 못했죠.
1: 야. 그냥 연극 같은 거? 네. 그냥 일상 연극 같은? 아,
0: 네. 나중에 그 뮤지컬 무대에서도 한번 만나게 되기를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카라님. 예. 자, 성함 선물 받을 주소 문자로 네. 부탁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자, 두 번째 파이팅. 노래의 주인공이 될 분.

0: 네. 만나봐야 되는데 사연부터 네. 볼까요?
1: 네. 5632님 작은 동서가 아기 출산했어요. 저는 결혼 7년째 아직 아기가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넌 언제 아기 낳니? 하실 때마다 서럽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낳을 때 되면 낳겠고.
2: 그러니까
1: 어르신들은 자꾸 그 어르신들은 큰 또 그건 없어. 큰 막 그런 거
0: 맞아요.
1: 그냥 이렇게
0: 어.
1: 말 그냥 이렇게 하기 좋아하시고
0: 안부듯이
1: 님 아는 아직 엄마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또
0: 맞아요.
1: 또 상처죠.
0: 아기 좀. 아기 없이 건네는 말들도 누군가에게 맞습니다. 상처가 된다라는 걸 어르신들이 잘 왜냐면 본 당신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듣고 자라셔가지고
1: 더 하셨겠죠.
0: 더 했겠지 맞아요.
1: 막 구박 받으시고
0: 예.
1: 예. 끊읍시다 이제 이 네. 대해서. 예.
0: 아유 어찌됐건 작은 동서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예, 축하해야지.
1: 예, 축하드려야 되나?
0: 5632님께도 예. 좋은 소식이 찾아오기를 저희도 네. 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1: 예.
0: 네. 다음.
1: 예. 8644님 새싹 딸이 예고 입시하는데 매일 새벽 미술학원에서 먹을 도시락 싸느라 힘들어요. 밤에는 연필도 20자루씩 깎아요. 아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박창현님 응원해 주세요. 아 이거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0: 아니 연필 20자루 이거 자동으로 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사비 연필 드릴 테니까.
1: 아 진짜?
0: 예,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1: 아니 자기 기타도 영혼을 넣으려면 기타 줄도 자기가 갈아야 돼. 알았나? 영.
0: 그렇죠 맞아요.
1: 깎으라 하세요. 아니 거기서 뭔가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0: 진짜 위대한 예술가가 되면 이제 그럼요. 진짜로 그걸 알 텐데 네, 아직은 모르나 보다.
1: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저기 이 성공한 그 예를 들어 만화가들이 막 그 왜 하수인들 수련
0: 문화인들
1: 다 쓰면서 막 다 시키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뭔가 사라집니다. 이 그 깊은 어떤 그 정서가 무뎌집니다. 자기들을 깎으라 하세요.
0: 네. 도시락은 이제 중학생이 돼. 중학생. 예고 입시 중이래니까 입시한대니까.
1: 예, 예고 입시. 모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깎다 보면 저는 더 뭔가 더 이게 저기 영감이 더 나올 것 같아요.
0: 그건 맞아. 그건 맞아.
1: 돌을 닦는 심정으로 깎아 나가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꼭 따님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야겠다.
0: 네.
1: 2923님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말처럼 가을은 마음까지 살찌우는 계절인가 봅니다. 요즘은 고개만 들어도 미소가 절로 나와요. 참 고맙고 다정한 가을이죠. 이런 계절에 잘 어울리는 박창근님의 노래 듣고 싶어요. 말은 살찐다.
0: 와. 이문세 씨 노래는 좀 아까 들었고 참 고맙고 다정한 가을이래. 아우 세상에.
1: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이 뭐 사고 많고 사건 많고 그죠? 이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 어쨌거나 즐겨야죠.
0: 예예.
1: 하늘이 깊고 막 파랗고 높고 마음껏 즐기셔야 됩니다.
0: 그래요. 예. 어떤 노래가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시고요.
1: 예. 뭐야? 4458님 예. 반년 만에 드디어 임플란트 마지막 날. 제 입 안에 줄이 틀기 제대로 당하고 왔네요. 집에 오니 하품도 먹는 것도 양치도 마음대로 못하는 신세예요. 마지막 관문이라지만 너무 과혹해요. 위로 좀 해주세요.
0: 아유 큰일 하셨네.
1: 해보시지 않으셨지?
0: 임플란트 안 해봤어요. 맞죠.
1: 저도 예. 안 해봤는데.
0: 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하던데 새로운 세상이.
1: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0: 진짜.
1: 그냥 우리 만나면 이래 살지나 않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진짜 우리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0: 어디 주기 연하니?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물어보고 예. 다니고 그랬어요.
1: 조금만 참으시면 네. 진짜 새로운 세상이겠어요.
0: 그래요.
1: 이가 튼튼해야 그죠? 다른 것보다.
0: 그럼요. 잘 먹고 잘 씹어야지. 예. 고생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예. 세상 기다리시면 됩니다.
1: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0: 예. 자리 잡을 때까지. 예. 예. 한 분만 더.
1: 네. 8540님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는 84세 친정엄마가 68세 옆집 아줌마랑 자꾸 싸워요. 아줌마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래서

0: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기 싫대요. 초원이라서 500m 반경 안에 다른 집도 없는데
1: 어머.
0: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아주아주 아주 넓어지는 노래 불러주세요.
1: 연마을과 500m
0: 오.
1: 떨어진 곳에 집이 딱두 개인데 옆집 아줌마랑 사이가 안 좋아. 어떡하니?
0: 이 미운정 들긴 하겠는데.
1: 나이
0: 야,
1: 차이도
0: 500m.
1: 16살 차이면
0: 아,
1: 요즘
0: 몇살 차요?
1: 16살 84, 68 맞지? 예.
0: 그럼 누가 먼저 성공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1: 누가 먼저 시비 거는지?
0: 예.
1: 글쎄요. 그날그날 하겠지. 뭐 성공격, 말공격 나 돌아가면서.
0: 이런 거 아니까 68세 저 아주머니가 뭐밥 자셨어요? 그럼 와, 뭐 네가 뭐뭐 뭐 나한테 뭐밥 해준 적 있나? 뭐 이렇게 싸우시는가?
1: 아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요.
0: 그게 어쩌면 그 우리 시골의 어떤 그 스타일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게 또 싸움처럼 또 보이기도 하겠고. 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아줌마가
1: 노래로 화해를
0: 노래로.
1: 예, 풀어드려야 될것
0: 아,
1: 같아요.
0: 이거 노래.
1: 어떤 노래 좋을까요?
0: 노래 지금
1: 두 번째 노래.
0: 시간이 좀 그죠? 빨리 해야 되겠죠?
1: 예.
0: 예, 지금 빨리.
1: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0: 준비된 노래는 저 이럽시다. 우리 저 아에이온 우
1: 아, 예,
0: 아에이오운데
1: 예민 씨.
0: 예.
1: 예.
0: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1: 예.
0: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게
1: 옥신각신.
0: 싸우고
1: 예. 예.
0: 해도 또 같이 손잡고 가잖아.
1: 티격태격 하다가
0: 퇴근길에
1: 손잡고 가는 거지. 예.
0: 퇴근길을 가잖아.
1: 예.
0: 이런 기분을 내시라고.
1: 8540님께? 아,
0: 바로
1: 그래요?
0: 사공님께, 바로
1: 예.
0: 사공님께. 예.
1: 예민 씨의 아예 이오우, 박창근 버전입니다.

0: 아에이오우 박창근 씨의 목소리로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뭐 어렸을 때 그 음악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1: 노래 네. 잘하셨죠.
0: 예, 아
1: 학교 때.
0: 학교 때 합창부였어요.
1: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때 노래 못했어요.
0: 어 진짜요?
1: 이렇게 노래 못.
0: 갑자기 노래 언제부터 잘했어요 그럼?
1: 아니 중학생 때 그냥 소풍 때 예? 가요를 불렀었어. 네. 제가 이런 예쁜 뭐 동요 이런 걸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0: 어 거기서 갑자기
1: 우울했었어 애가
0: 갑자기 그냥 갑자기 벼락스타가 되었구나 소풍 때. 해질럿님께서 아, 이 노래 부르실 땐 아이들 앞에서 노래 가르치는 음악쌤 같으세요. 풍금치며 부르셔도 잘 어울릴 듯. 오,
1: 진짜 배우고 싶다 풍금.
0: 괜찮다 풍금이라는 단어도 진짜 오랜만에 입에 올려보네.
1: 맞아.
0: 토끼경기님 발음도 정확하고 목소리 정말 기가 막히네요. 6161님 창근님 노래가 파란 가을 하늘과 닮아 친구 손잡고 가을 소풍 가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1: 아, 소풍 진짜 가고 싶네. 아,
0: 언제 예. 우리 소풍 갑시다.
1: 그러니까
0: 진짜. 야
1: 언제 가세요?
0: 김밥
1: 저, 나 끼워줘요.
0: 우리도 계획은 없어요.
1: 진짜 이은방 소풍 안 가세요?
0: 한번 계획해 보시죠.
1: 아, 진짜
0: 예
1: 좋다.
0: 너무 좋겠다 그러면 예. 예. 자, 예. 시간이 다 됐네.
1: 네, 다 됐습니다.
0: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만 네, 좀 네. 해주실래요?
1: 참여 안내, 예. 자,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남자가 사연에 맞는 라이브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어놨어요. 클릭하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예. 정읍 잘 다녀오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곧 이제 다음 달 개편이 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은밤 함께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1: 제가 작가님 한번 해볼까요 제가? 깜짝 놀라시는데.
0: 어, 예, 예. 잘 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1: 감사합니다.
0: 네.
1: 예, 감사합니다.
0: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대요 들으면서 창근 씨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에 뵐게요.
1: 고맙습니다.

0: 증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따따따당당당 최성수 씨의 풀립사랑 이은밤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0729님께서 종일 맥도 못 추리고 누워있다가 친구의 밥 먹자는 말에 밥 먹고 들어와 이렇게 이은밤을 만나니 너무도 평화스러운 날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걱정이네.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막 먹긴 먹어야 되는데 차리기도 귀찮고 시켜 어째 막 이러고 있을 때 친구가 밥 먹자고 연락해주면 너무 고맙죠. 예. 그래 예. 나한텐 네가 있었지. 뭐 그게 친구를 향한 말일 수도 있고 음식을 향한 말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와 만난 음식 먹고 들어와서 이은밤 만나시니 예. 방송이 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저한테도 고마운 친구분이십니다. 0060님, 제 감정이 요동쳐도 늘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받아주고 가을 하늘처럼 높디 높은 마음을 가진 제 친구 혜경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친구 내 마음속에 예, 내 곁에 있다면 진짜 행운이죠. 예, 좋은 인연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혜경님 생일 축하드려요. 아, 자 주말 풍경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여시고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지난 주말이 궁금합니다. 장을 봤는데 아, 과일이 너무 예뻐서 찍은 사진. 빨래를 했는데 가족이 돌돌 말아서 벗어놓은 양말 보고 잔소리하려고 찍어놓은 증거사진. 여러분의 주말 엿볼 수 있는 사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그 중에 한 분 스태프들 투표로 뽑아서 예, 장원을 뽑아서 유튜브로 사진 업로드 예, 업로드는 아니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실방에서 선물 하나 더 얹어서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만 받습니다.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드네요. 아, 이선희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정미조 씨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분위기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사연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녁을 먹고 좀 이른 저녁을 먹고 모처럼 좀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하천이 하나 작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한 10분 더 걸어가면 한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책을 잠깐 갔었어요. 바람이 시원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잠깐 그 물구경 하다가 저쪽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계단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면 뭐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길 한번 가봐야지 늘 생각만 하다가 못 가봤었는데 한번 올라가 봐야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카페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겠고 그 옆에 다리 위에 사람들이 좀 많아요. 카메라 그 막 대포만한 카메라라고 하죠. 뭐 그거 그런 거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슨 날인가 여기서 뭐 행사하나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AI한테 오늘 여기 사람 왜 많아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이게? 저쪽 여의도 쪽에서 불꽃놀이가 그게 불꽃 축제 전야제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전혀 정보도 없이 갔다가 완전 명당 자리에서 너무 예, 그 저는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에도 그리고 제 팬 밴드에도 거긴 아닌가? 아무튼 거기 이렇게 막 공유하고 그랬는데 예, 불꽃 축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막 차도 그때 많이 밀리고 예, 구경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던데 예, 그것만큼 또 예,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들을 잘 남기셨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53님 토요일에 보성 율포 해양 정화 활동 다녀왔는데 여기저기서 가져온 간식을 모아 예쁘게 데코했네요. 구운 계란에 닉네임을 정성스레 적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포근이 분들이시군요. 그래서 뭐 누구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항상 모여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예쁜 사진 예, 아주 의미가 가득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또 보성 율포까지 다녀오셨군요. 아 0982님 지난 주말에 빚 다 갚고 25년 만에 나만의 집 나만의 아파트에 입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란다를 꾸미고 새 가전을 들이고 세탁기를 돌리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토닥토닥 나를 안아줬습니다.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저 뭐야 세탁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다분히 의도한 듯한 그 발가락이 같이 찍혔는데 뭔가 조금 고단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묵묵히 걸어온 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듯한 당당함도 느껴지고 어우 발가락 사진 저렇게 멋있다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아, 0982님 9414님은 토요일에 엄마가 다쳤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오는 길에 이 아이가 절 보며 힘들지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멍돌이한테 위로받아 보셨을까요? 참 편하게 뒷좌석에서 절 바라보더라고요. 아, 옆에 지나가는 승용차에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턱을 딱 받치고 있는 개입니다. 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저런 강아지들 진짜 많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더라. 그러면 이 녀석들이 딱 자기 찍는다 싶으면 이렇게 고개를 딱 또 자기 자신 있는 각도로 돌린다. 쟤들도 많이 찍혀봐가지고. 얘는 근데 카메라를 제대로 응시하네. 앞모습에 자신 있나 보네. 그러게요. 예, 힘들었지?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어머니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안젤레나 주얼리어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 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풍경 계속 나눕니다. 4897님, 주말 손녀 보러 가는 길에 본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강아지 가족 같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찰칵했어요. 오늘은 큰딸 결혼 2주년 기념일이네요. 딸 축하해. 둘이었는데 넷이 되었네. 자, 따님 결혼기념일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가족이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하늘에 진짜 강아지들 막 이렇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조각구름들이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요즘 하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즘 진짜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더울 때 그럴 때

알고 요즘 같은 때 와가지고 파란 하늘도 보고 선선한 바람도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더 좋은 기억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파란 하늘은 우리나라 하늘이 진짜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7516님, 평소에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놀다 오거든요. 근데 노래방 옆에 복권방이 있었더라고요. 기분 좋게 목청 다듬은 기념으로 혹시나 해서 롯땡 구입해봤는데, 아, 이럴 수도 있나요? 정말 이럴 수가! 시험도 빵점 맞기 힘들잖아요. 이런 하시면서 5장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둘레 6개씩 5줄. 30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았네. 이런 사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5천원, 3천원이라도? 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진짜 번호가 30개나 있는데. 이야, 아쉽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꽝대나 줄마다 2개씩 해갖고 10개나 붙었는데도 꽝대나 똑같은 거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복권을 사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나 이렇게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눈에 저기 복권방이 확 들어와. 근데 그냥 다른 상점들처럼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걔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건 운명이야. 내가 복권방을 찾아온 게 아니고 저 복권방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딱 느낌에. 그래, 네가 날 드디어 찾았구나. 무언가에 이끌려 내가 여기 왔는지 몰랐는데 바로 너였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 앞에서 누가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사야 되나 나중에 사야 되나, 아, 이게 하나 차이로 막 수십억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먼저 하세요. 보내고 꽝 먼저 보내고 이제 딱사 그래. 그리고서는 내가 그 복권방이 날 기다린 게그 복권방 사장님이 기다린 수많은 손님들 중에 단지 한 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일주일이 채안 걸리죠. 분명히 느낌이 왔거든. 막 진짜 와이프 처음 만날 때 느낌이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야, 이건 운명이야. 어쩜 그렇게 안 맞니 세상에. 참. 6161님. 손주가 아픈데 며느리가 일이 있어서 제가 돌잡이 애기 봤어요. 병원에 입원한 우리 애기예요. 갑갑한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창틀에. 창틀은 아니구나. 저 테라스 문인 건가? 아유, 아무튼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앞에 뭐 이중창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이고, 애기도 답답하겠죠. 아이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세상에. 애기가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했을까요? 세상에. 아이고, 안 됐어라. 어머, 팔에 뭘좀 했네. 깁스 같은 거. 이 빨리 낳고, 빨리 낳고, 예, 파란 하늘 아래서 아장아장 예쁘게 많이 걸어 다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322님께서 예, 청해주신 노래가 있는데요. 이솔로몬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낮달까지 걸렸네요 하시면서 파란 하늘에 생뚱맞게 떠 있는 달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파란 도화지에 반달을 그린 것 같은 사진 예쁘죠? 하셨는데, 예, 예쁘네요. 노래 들을게요.

이솔로몬의 가을이 오면, 그리고 존박의 네 생각, 내 생각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주말 풍경 몇 분만 더 보겠습니다. 2120님, 저는 주말에 상잔의 소극장 다녀왔어요. 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진 속 파란 하늘 너무 예쁘죠? 세준님이 공연 날마다 날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날씨 요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과 찰떡인 세준님의 노래로 가득 채운 공연 덕분에 행복한 주말 보냈습니다 하시면서, 예, 저희 공연 그 티켓 사진하고 아웃포커싱된 파란 하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진 잘 찍으셨네요. 아, 그러게요. 왜 나 공연하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의아했는데 2120님 덕분이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공연할 때마다 좀 잘 부탁드릴게요. 특히 야외 공연하셨을 때 필참 부탁드리겠습니다. 9095님께서 저는 등산 다녀왔어요. 직장 동료들과 보통 직장 동료들과 등산이라 하면 이제 막 갑자기 사장님이 등산 좋아하면 그 밑에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거의 끌려가는 그런 고된 행군 이런 게 느껴지는데, 여자분 네 분 딱 있으신 거 보니까 진짜, 예, 마음에 맞는 분들과 힐링의 등산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게 무슨 산일까? 뭔가 되게 멋진 산인데, 되게 유명한 산일 것 같은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제가 무식하여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깝네요. 예, 아주 뭐 산도 멋있고 하늘도 굉장히 멋있고, 무엇보다도 이 네 분의 쭉 뻗은, 예, 그 팔을 닮은 기계, 예, 멋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 뽑았습니다. 7330님, 2120님, 9095님, 6161님, 7516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개별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포토는 6161님이, 예, 올라갔어요? 예,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손주가 빨리 낫기를 응원하면서 병원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기 사진 같이 봐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 아기의 쾌유를, 예,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가오, 아기가 그냥 뒤태가 숨 막힙니다.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거라. 자, 9073님의 신청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창문 방충망에 빛을 내는 두 마리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역시 청정지역 시골에 살고 있다는 증거죠 하셨는데, 반딧불. 어머, 저는, 여러분,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딧불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 아니면 옛날에 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돼서 반딧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누가 저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도 처음 봤는데. 신영원님의 개똥벌레 청해 주셨네요. 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춘향과 몽룡이 헤어지는 대목은 이별가라고 하죠. 두 사람의 달콤했던 시간이 덧없이 끝나고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이 몽룡이 떠나버리는 그 장면. 덩그러니 남겨지는 춘향의 슬픔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그 장면, 그 감정을 살리면서 거기에 오늘의 감성을 한 겹 입혀 부른다면 어떤 노래가 될까요? 소리꾼 이윤아가 그런 곡을 선보였습니다. 이윤아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풍류대장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았던 소리꾼이죠. 이별가의 한 부분을 모티브로 삼고 판소리 창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오늘의 노래를 부르는지, 과거와 현재의 감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아의 소리로 들어볼까요? 이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이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달만큼 별만큼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 고개 넘어 아주 깜빡 사라지니 그림자도 안 보이네 그려. 그대가 이젠 없네요. 자, 고개 넘어 사라지는 몽룡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춘향의 심경 느껴지셨습니까? 피아노와 바이올린, 더블 베이스, 그리고 대금, 해금이 함께하면서 그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이유나의 이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네요. 0672님, 습한 날이지만 너무도 행복했던 하루였네요. 저 멀리 하늘에서 찍힌 우리 부부의 모습. 보자마자 너무 흐뭇했던 하루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셨는데, 예, 큰 행사장, 공연장에서 맨 뒤에 앉으셨는데, 두 분이 아주 예, 사이좋게 돗자리 펴고 앉으셔가지고, 공연을 만끽하시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자, 4959님은 난생 처음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했어요. 지난 토요일 아침엔 10km 뛰었네요. 완주가 목표입니다.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어플인가 본데, 10.18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학교 때 10km 한번 뛰어봤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한 번에 무슨 대회 같은데, 물론 혼자 뛰다가 10km 뛴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히 이렇게 계측이 되어 있는 곳을 뛴 적은 없었거든요. 마라톤 완주? 설마? 42.19 풀코스를요? 아니면 하프마라톤인가? 하긴 뭐가 됐든, 10km도 이미 대단하세요. 중학교 때, 그때 무슨 아프리카 난민 돕기 무슨 대회여가지고 친구랑 둘이 참여했는데, 그 마라톤 할때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예, 트레이닝복 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편한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수많은 인파 중에 청바지 입은 사람 저딱 하나여가지고 너무 창피했는데, 저를 거기서 딱 만난 친구가, 야, 넌 청바지를 입고 오면 어떡해? 라고 걔를 딱 봤는데, 걔 우리 중학교 체육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연두색. 네가 더 창피해!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둘이 뛰다가 그 이우인촌 선생님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응원합니다. 4959님, 안정아 씨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라.

안정화 씨의 노래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노래가 반이 지나가도록 안 나오셔가지고 잘못 들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3분 지난 시점부터 아이고 천사 같은 안정화 씨의 목소리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이 좋은 나라라는 건 이제 천국을 뜻합니다. 원래 시인과 촌장의 노래인데요. 예. 거기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겠지?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슬프던 지난 모습들 다 잊고 예, 행복하게 반갑게 만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였죠. 좋은 나라. 예, 한충은 씨의 소금 연주도 일품이었습니다. 러블리 수님,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소리가 너무너무 고요하고 좋아요 해주셨고요. 8399님은 요즘 많은 생각에 늘 머리가 과부하지만 준디와 함께하는 시간은 머리를 비울 수 있어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애초에 저처럼 머리가 비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좀 복잡한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비웁시다. 예.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티안 나게 다 비워버립시다. 끝이에요? 벌써 끝이구나. 어머. 진윤경의 피리, 고희안의 피아노, 정영란의 퍼커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잎이 춤추던 날, 여러분 덕분에 2시간 동안 저도 춤추는 밤이었습니다. 예,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그 상쾌한 기분. 요즘 문득 스치는 바람에서 한결 높아진 하늘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가을의 세 번째 절기,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백로 절기답게 벌써 아침 저녁은 20도 안팎으로 시원한데요. 이 즈음에 느껴지는 그 특유의 상쾌함,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백로절기 즈음엔 유난히 하늘이 푸른데요.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로 아픈 하늘, 대기오염 때문에 하늘도 아프니 이젠 깨끗한 공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요즘 하늘이 파래서 참 보기 좋은데요. 우리가 이 파란 하늘 영원히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가진 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군악 다음에 이어 연주하는 세 곡,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들려드립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가진 회상의 끝에 세 곡이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정대석의 검고 연주였습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이면서 한편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의 여섯 절기가 찾아오죠. 8월 7일이 입추였고요. 23일이 처서, 그리고 오늘이 백로. 이 가을 세 번째 절기를 맞았고요. 이제 9월 23일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가 이때부터 밤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추분이죠. 10월 8일이면 찬 이슬 내리는 한로, 23일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까지 가면 가을의 여섯 절기가 마무리되고 11월 7일이 입동, 겨울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가을 여섯 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로절기 무렵에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뭉게구름도 보기 좋은 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오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건 자제하고 맑은 하늘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정식 명칭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란 의미도 있는 날이라서 오늘 백로절기와 함께 찾아온 푸른 하늘의 날, 그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역금지름시조 창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을 내고 싶다는 의미죠. 이 역금지름시조의 역금은 노랫말과 관련된 이름인데요. 사설이 많아서 촘촘하게 엮어 부른다는 뜻입니다. 장형시조를 노래하는 곡이라는 걸 제목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역금지름시조의 지름이란 말은 소리를 질러낸다는 의미인데요. 높은 음이라서 질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른 속도의 음악이라 휘몰이 시조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역금지름 시조 창내고자 들어보려고 합니다. 초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는 마음, 아마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초장이고요. 그리고 중장에 가면 창문의 여러 종류와 창을 만드는 다양한 도구를 쭉 늘어놓으면서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땅뚱 눌러봐가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하고 좀 길게 노래합니다. 중장에서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는데요. 그 부분은 마치 작가처럼 일정한 세박계열의 장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장으로 가면 두었다 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이렇게 마칩니다. 창을 내는 목적이 종장에 나오는데요. 님 생각이 나서 가슴 답답할 때 창을 만들어 놓고 열고 닫고 해보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금지름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 땅뚱 눌러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어고자 두었다 임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역금 지름 시조 창내고자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을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쇼씨에서는 임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여다쳐 보겠다 하면서 왜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도 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1958년에 연주된 수제천을 이 시대에 재현해서 무대에 올린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1년 9월 21일 한국문화의 집에서 열린 음악감상회 첫 곡으로 연주됐던 1958년 당시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을 몇몇 연주자들이 듣고는 참 신선하다.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곡을 재현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요. 실제 당시 수제천을 복원 연주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연주자가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구의 점고의 위치도 현행의 것과는 달라서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그런 지점 감안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58년 수제천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졸한 멋이 있는 그런 음악이죠. 1958년에 연주됐던 수제천을 재현해서 연주한 음악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우의 장구장, 안성우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이 곡의 시조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라는 이가 지은 시조시입니다. 송이와 해주 유생 박준환 사이의 이를 노래한 건데요. 꽃을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를 보고 방긋 웃는 꽃을 보고 저 둘의 사랑이 절절히 오는데 왜 우리의 사랑은 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해주 유생 박준한과 이 시조시의 저자 송이와의 이야기가 담긴 곡입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의 하나 처용모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정제곡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라 헌광왕 때에 전해지던 설화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춤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처음에는 1인 처형무를 추다가 조선시대에 오면 오방 처형무 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이 처형무는 후일 연향을 마칠 때 연주하는 파연 악무로도 쓰이게 되죠. 처형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수제천부터 웃도두리까지 이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즉흥 시나위 골랐습니다. 이 곡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즉흥 시나위인데요. 김영재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야금 즉흥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재 명의는 여러 악기의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죠. 그리고 해금의 명인 가야금, 또 철가야금, 작곡에도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즉흥시나위까지 연주를 하셨는데요. 진정한 예인의 모습을 갖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 곡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인데요. 오늘은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창부 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소리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백로 겸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백로즈음에는 어김없이 푸른 하늘을 보여주어서 늘 가을 정취 듬뿍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늘도 파랗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할 텐데요. 나날이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오염이 되고 있다 해서 오늘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고 경각심을 가져보자 했던 건데요. 마침내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하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높아졌죠. 산불 소식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근 사찰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불티가 산불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 공장 화재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과 산의 거리가 50m 이내로 무척 가까울 경우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산불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 이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산 속에 뭐 펜션, 음식점, 각종 휴양시설들이 참 많은 우리나라인데 산불 위험이 언제든 현실로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산불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자,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연구과 안수정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종로소방서 소방경 이인철 구조팀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안수정 박사님께 해마다 산불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산불 발생 추세가 예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500건이 넘습니다.
0: 예.
1: 피해 면적도 14,000헥타가 넘는데요. 80-90년대에는 1년 중에서 산불이 나는 날짜의 수가 네. 100일이 채 안 됐다면 최근 10년에는 지금 160일에 달하는 산불 발생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1: 봄철에만 예전에는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0: 네.
1: 초여름까지도 산불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인철 팀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산불 진압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즘 산불의 규모 또 확산 속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2: 네.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정말 큽니다. 직접 산불을 진압하다 보면 최근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던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계절 구분이 흐려지고 있고 산청과 의성 사례처럼 대형 산불이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밀접합니다. 겨울과 봄철의 강수량 감소와 장기적인 가뭄, 평균 기온 상승으로 산림 내 낙엽과 고사목이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불이 붙으면 마치 기름을 뿌린 듯 빠르게 확산됩니다. 여기에 강하고 변덕스러운 바람이 더해지면 화쇄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돼 대응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불을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1: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번개, 낙뢰나 아니면 나뭇가지가 마찰해서 일어나는 그런
0: 예.
1: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산불은 거의 드물어요. 산불 발생의 99% 정도가 인위적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들도 있고요. 시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0: 네.
1: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산불을 내는 입산자, 실화, 그리고 산림 인근에서 이런 쓰레기를 태우거나 그런 농업부산물들을 태우는 경우 담뱃불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이나 이런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면서
0: 예.
1: 이게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본다면 정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결국 산불은 예방만 잘해도 막을 수 있는 재난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얘기 얼마나 실감이 되시는지요?
2: 현장에서 느끼기에 산불은 예방만 잘도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는 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데 공감 많이 합니다.
0: 예.
2: 실제로 산에는 스스로 불을 만드는 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자연 발화보다는 입산자 실화,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좀 기울였다면 불씨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할 필요조차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예. 안수정 박사님은 영국에서 지리학 박사 학위를 따셨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또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형, 산림 환경의 독특한 그런 점이 산불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1: 각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을 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겨울보다는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해서
0: 네.
1: 여름이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0: 예.
1: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에 건조한 바람이 불고 또 겨울에 쌓인 낙엽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봄철에 조금 더 많이 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0: 예.
1: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토의 한 63%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상당 부분이 또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1: 그 산림 내에는 잎이나 가지, 낙엽 이런 것들이 이제 산불에 탈 수 있는 연료 물질이 되는데요.
0: 네.
1: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산불이 났을 때 끄기도 힘들고 번지는 것도 굉장히
0: 그렇겠죠.
1: 빨리 번지기 때문에
0: 네.
1: 더 위험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동해안 쪽에 쭉 이어져 있는데요. 백두대간을 넘어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동해안에 굉장히 강풍이 부는
0: 네네.
1: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곤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은 산불 원인 조사와 감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화마가

0: 다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잿더미만 남은 현장에서 최초 발화 지점, 원인 이런 걸 찾아내는 모습, 뭐 뉴스를 통해서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과학적인 단서를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산불은 이동하면서 흔적을 남기게 돼요. 특히 이제 불탄 자국들을 보고 이제 산불의 방향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나무에 이렇게 타서 생긴 모양들이 있어요. 검게 탄 모양들 보면 또 산불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숲이 탄 모습을 보고 예. 어느 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탔는지 더 강하게 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산불이 주로 확산되는 방향을 유추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산불이 처음 난 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작은 단서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돌멩이의 그을음의 흔적이라든지 방향, 갈대 같은 것들이 넘어져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보고 산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0: 예.
1: 전선이 단락된 흔적이나 불을 피운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화목 보일러의 굴뚝이 가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0: 예. 산불도 마치 움직이는 생물처럼 행동 패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1: 네. 기본적으로 산불의 행동을 이제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산불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0: 예.
1: 첫 번째는 기상 요소, 두 번째는 지형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연료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상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그리고 바람의 속도,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0: 네.
1: 지형에는 경사, 그리고 경사의 방향, 고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연료에는 산림에서 탈 수 있는 나무, 나무의 수종, 그리고 나무의 밀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그리고 연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1: 얼마나 연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경사면이 있을 때는 산불이 경사면의 위쪽으로 더 빨리 가열이 되고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위로 빠르게 이제 확산하는 특성이 있고요. 바람이 불어가는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불길이 기울기 때문에 그쪽이 더 빨리 연료가 가열되면서 번지게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는 뭐 계곡이나 협곡 이런 데서는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불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산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시간대별로 산불 확산 경로나 속도, 주요 시설물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많은 기술의 발전이 또 인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테지만 산불 예방에 있어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는 날이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철 팀장님은 실제 산불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거는 정말

0: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경북 지역의 산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예.
1: 당시 산불도 성묘객과 가수원 임차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쓰레기나 무목 등을 이 정도는 금방 태우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안 박사님 앞서 설명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기후적 요인이 산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2: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장마가 있고 뭐 태풍도 네네. 불고 비에 의해서 이제 연료 물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젖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잘 나지 않고 나더라도 작게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봄철이 되면 낙엽의 축적량도 많은 상태이고요. 그 낙엽이 봄에 바람을 받아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0: 네.
2: 특히 봄철에는 농업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산부산물을 태워서 경지 정리를 하시기도 예. 하고 또 쓰레기 정리도 하고 뭐 이러시면서 또 불을 내시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요. 등산객들도 아무래도 산의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산불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또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팀장님?
1: 대부분 등산객들이나 나들이객들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산속에 이제 풀도 많고 그러니까 습하다고 생각하셔서 예. 잘 안 탄다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예.
1: 실제로 요즘 산림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표면은 그럴듯해 보여도 낙엽층과 고사목은 성냥처럼 바짝 말라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예.
1: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속이 아니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등산로 입구 주변이나 인접도로에서 담배를 또 피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행동이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실제로 화재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산불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산자 실화와 담배불 투기입니다.
0: 예.
1: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공중의 습도가 낮아서 작은 불씨도 쉽게 꺼지지 않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 날아가는 비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0: 예.
1: 산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담배불 하나가 시속 수십 킬로미터 강풍을 만나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돌변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등산하실 때는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은 아예 집에 두고 오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예방법입니다.
0: 예. 논두렁, 밭두렁, 소각, 뭐 영농 부산물 소각 이런 거 위험합니다.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생활에서 쉬 사라지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정말 위험하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건조한 낙엽의 경우에는 이제 수분 함량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불이 붙는 속도가 35%일 때보다 25배나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0: 예.
2: 그런데 이제 논밭두렁 같은 것들을 소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굉장히 자신 있게 나는 이 불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불을
0: 네.
2: 피우시는데요.
0: 네.
2: 봄철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상태로 불꽃이 번져나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불꽃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0: 예.
2: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0: 예.
2: 그리고 봄철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따라서 불꽃이 번져나가는 방향도 바뀔 수가 있고요.
0: 예.
2: 그리고 강도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한번 내서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내가 평생 불을 태워봤지만 산불을 한 번도 안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불을 내세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점은 그분들이 이게 산불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불을 끄시려고 하시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0: 아이고.
2: 경우가 많이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두렁 소각이나 이런 영농부산물 소각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영농부산물들을 파쇄를 해드리고 있어요.
0: 예, 예.
2: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0: 예. 뭐 이렇게 위험한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라든지 아니면 산이랑 가까운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부득이하게 불을 다뤄야 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지켜주십사 하는 원칙 같은 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산림 근처에서는 가급적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농가 작업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대비를

0: 한 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고 네네. 용접이나 소각 중 발생한 작은 불티가 강풍을 타고 마른 풀밭으로 옮겨오지 않도록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실내에서 작업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1: 예. AI 기반 산불 예측, 현재 기상 데이터 지형 정보 이런 걸 분석해서 산불을 미리 막는데도 활용이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산불 분야에도 과학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산불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크게는 산불이 나기 전에 산불이 날 위험을 미리 예보하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산불이 난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어느 쪽으로 확산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해보는 확산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산불 위험을 0에서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환경 인자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 내는 산불이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 인자들도 반영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려는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산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일어났다면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피해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가 불을 발견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는 겁니까?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에서 이제 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을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입니다.
1: 예.
0: 초기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산불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자의 첫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산 이름이라든가 등산로 이름, 인근 마을, 표지판 번호, 그리고 연기나 불꽃이 보이는지 등을 차분하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119로 제일 먼저 신고를 해주시라.
0: 네, 네네. 맞습니다.
1: 산불은 바람을 타고 이제 확산이 되니까요. 대피 방향을 판단할 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기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2: 대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등지고 불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불 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예. 가셔야 되고요. 예.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내 뒤에서 불어오고 있으면 불도 같이 바람을 타고 저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1: 네.
2: 만약에 그게 정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하면 측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아래로 내려가야 해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곡으로 막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근데 계곡 지형 같은 경우는 연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약간 굴뚝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1: 예.
2: 연기가 올라오는 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질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1: 네네.
2: 어떤 경우에는 불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강한 화쇄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에는 주로 낙엽이 엄청 깊게 쌓여 있어요.
1: 그렇군요.
2: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2: 절대 계곡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1: 네.
2: 가능하다면 산림이 없는 논밭, 공터 내지는 도로, 주차장 이렇게 연료 물질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예. 초기 산불, 특히 산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 이 팀장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119 신고다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간혹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 이 정도면 뭐 내가 끄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시도를 일단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꺼보려고. 실제로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소방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산불은 규모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일반인이 직접 지나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는 불이 작아서 괜찮을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그 판단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예, 예.
0: 다만 예외적으로 화쇄 및 바람이 약하고 산불이 난 곳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의 초기 산불이라면 일반인도 초반에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주변을 살피셔서 소화기나 물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1: 예.
0: 소화기나 물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1: 만약에
0: 주변에 활용할 것이 없다면
1: 네.
0: 외투로 두드리거나 흙이나 모래를 덮어서 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초기 진압을 하지 마시고 대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 산불 현장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번진다고. 실제 산불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2: 산불 확산 속도는 지형 조건이나 뭐 바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극단적인 경우가 경북 위성의 대형 산불인 것 같아요. 그때는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산불이 번졌다.

0: 있다라고 하고요.
1: 예.
0: 내륙에서부터 바닷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대피를 할 시간도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강풍이 불고 경사가 있고 막 이럴 때는 산불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초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될수 있다. 만약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만은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팀장님?
2: 아, 네. 불길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은 절대 혼자 무리하게 진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간혹 불을 꼭 꺼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산불은 순식간에 방향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혹여 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화재 이미 분명하다 이럴 때는 이거 더 번지면 안 돼. 반드시 내가 꺼야 해. 이런 생각에 또 집착하실 수 있는데
2: 네.
1: 절대 금물이다. 다시 한번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행 중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불길을 딱 마주했다. 그러면 당황해서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 안 박사님이 한번 짚어주셨지만 연기 방향, 뭐 지형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일 안전한 대피 원칙,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2: 대부분은 불을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1: 그렇죠. 예.
2: 많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1: 네.
2: 바람을 등지고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하셔야 되고요. 골짜기는 좀 피해서
1: 계곡은 피해서.
2: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 예. 산불은 일반 도심과는 다르게 소방차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청 헬기, 뭐 의용 소방대 이런 쪽과 또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른바 골든타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2: 산불은 험한 지형 때문에 일반 소방차만으로는 접근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같은 특수 장비를 도입해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예.
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하나의 팀처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2: 산불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골든타임 사수가 생명인데요. 결국 빠른 발견과 빠른 신고입니다.
1: 네.
2: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나 불꽃을 보셨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숫자 119.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산불이다 싶을 때는 주저없이 빠른 신고가 필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서 산불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이 주택으로까지 번지는 순간부터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생명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산불이 뭐 마을가로 번졌다 이러면 주민들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2: 산불이 발생하면 불길만큼 무서운 게 생명을 위협하는 연기입니다. 가장 먼저 연기와 날아오는 불씨가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문과 창문을 꽉 닫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2: 그리고 커튼, 이불, 종이류 등 타기 쉬운 물건은 창가에서 치워주시고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이나 유리탱크 등은 가급적 산림이나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시고
1: 네.
2: 가스밸브와 전기를 차단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마당이나 건물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시는 것이 번지지 않게 막는 방법입니다.
1: 예. 집 주변 환경 관리, 산불 피해 줄이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평소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0: 집이 산림이랑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집 주변의 탈 물질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집 뒤편에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1: 예.
0: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마른 상태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화쇄에 불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거해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산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진압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느끼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2: 뉴스나 방송으로 접하는 산불은 불길이 작고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력은 상상을 더 초월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내뿜는 열기가 워낙 강해서 근처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고 그 거센 기세에 압도당하는 순간이 빈번합니다.
1: 예.
2: 특히 이제 골짜기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강풍이 불어올 때면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고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려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대피로가 막혀서 고립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들도 항상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압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1: 예. 대피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2: 대표

0: 피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제 생명에 직결된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소중한 집을 두고 떠나기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요. 대피령 전이라도 불길과 바람의 방향을 살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대피 지시가 있었다면
1: 예.
0: 개인의 판단보다는 안내에 따라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산불 예방 메시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이제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불을 내신 분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에 많이 놀라시고
1: 네.
0: 아 조금만 주의할 걸, 조금만 신경 쓸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시고
1: 예, 예.
0: 트라우마로 남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1: 네.
0: 한순간의 실수가 사람의 인생을 달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모두 산불 예방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산불 예방 포스터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글쓰기 그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상에 치여서 도외시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나올 때마다 나는 동떨어진 얘기였거니 남의 얘기였거니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안 박사님, 산불로 훼손된 산림이 예전의 모습 되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지 우리가 왜 예방에 더 힘써야 되는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불이 난 다음에 산림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예전처럼 그냥 비슷하게 푸르르게 보인다 이 정도로 회복되려면 한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동물들까지 다 이제 회복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토양의 경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1: 예.
2: 사실 이게 100년이 걸려도 다 회복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1: 네.
2: 회복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숲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환경을 지키고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뭐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산불 현장을 한번 목격했다. 그러면 목격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살아생전 다시는 전과 같은 그 산림 현장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산불이 엄청난 사건인가 사고인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 팀장님께서 앞서 현장에서 직접 보신 실화 사례들 여러 가지 들려주셨는데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죠.
0: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자면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 스스로 의식을 좀 변화해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불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만 버려도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나 쓰레기 소각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자라는 보수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예, 결국 산불 예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두의 신중한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난 예방 캠페인 산불편, 산불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2: 네, 산에 가실 때는 화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작은 부주의가 이제 수십 명의 이제 희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실 때는 화기를 가지고 가지 마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인철 팀장님.
0: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은 결국에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더 큰 산불이 안타깝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산불 예방과 대처 방법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시간, 안전한 계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안수정 박사님, 또 종로소방서 소방경 이인철 구조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중심인데 개고리는 못 알아잡냐 유왕들께 야진데 대령을 일려 잡았네
1: 오오오오랑오오라디야
0: 뒷동산 고목나무에 까마우집을 지었네 석자치 거동을 바라 쇠망치 손에다 들고 눈만이 끔찍이 잘 논다

이때여 흥보가 대사가 가르친 대로 이뜬 음악 뜯어다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하루는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새겨보는디 교동자 가르건자 3월 3주리 올해자 봄춘자가 주시오 행화분분 도하요 이와만지 부르게 무르니 실실동부부다자 나부접자 퍼르퍼르 춘추를 무자가 주시고 꾀꼬리 소리로 나란 노래 가짜가 주시고 길간 건 김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리군이 제비윤자가 좋다 이렇다시 집터 글자를 새겨볼 적에 하루난 제비 한 쌍이 들어와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마음씨 착한 흥보가 탕사실로 칭칭 덩여느니 흥보 운에 갚을 제빈이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펄펄 날아 말리 강남을 들어가는디 뚜뚜

dude.

0: 내 평안이 잘 가고라.
1: 제비.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거라.

각국 나갔던 제비 전보를 하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나리가 져서 전동가 그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구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졌노? 흥부 제비여짜오되 소조가 아르르다 소조가 아르르다 말이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기라야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잠깐 부르거든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제는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혼유는 은혜를 갑소리까지 말 턱부를 통주하오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편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오는 뒤 꼭 이렇게 찾아오던 것이었다. 허군 박차고 백군 무릎 쓰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쪽이요 동해 장망 허구나 중용봉으로 나가니 주작이 넘노온다 소경도 활격도 고작교 바라보지오 조동남가는 흥패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허야 저간이 원포 귀볼미기 아니냐 손벽산 명장한테 불송정원 강필이라 날아오난 저기로기 가르떼를 입에 물고 일점이 조금 떨어지니 평사 나가지 게 아니냐 백골백로 짝을 이어 청판상은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의 놀아 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다자원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기원성을 받아보고 왕대 올라가니 봉고대공은 강자유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등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소장가 도르게다 난내 화를 툭 자무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개명산을 둘러 장려방은 간구덕군 단병산 올라가니 칠송단이 피는 터요 연주지간을

0: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에 올라앉아 마루장안 구경하고 평양문 대달라 장단문 지내 동가를 들어가니 산비대기 백우기요 요동 칠백리를 숙숙히 지내요. 어주를 지내요. 석벽강을 넘어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광 자호령을 넘어 부산 파만 할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을 연광정 불병물을 대경호공 대동강 장님을 지내요.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촌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실강에 건너 삼박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 삼성 분개하고 준당 영춘이 휴두라 도봉방 월대 손사입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이하야 만만세 지금 땅이라 경상도는 안양이요 전라도는 문봉이라 문봉 한양 두월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봐 박씨를 집에 물고 남대문 밭성 내다라 칠패 팔패 배달이 지내 애국애를 얼른 넘어 동작강으르가 승방을 지내요 남다른 고개 넘어 두쪽 찢어 베끼고 그 중에 둥실 높이 흥부집을 낳고 안으로 벌을 벌 날아들어 집에 말로 군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구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한지표지 내지배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구나 내 집이야
1: 연씨를 물어왔소 제비가 흥부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초마 끝에 박씨를 심었더니 박세통이 열렸겄다 이때 흥부 마누라는 먹을 것은 없고 자식들과 앉아서 자탄을 하는디 가나니야 가나니야

포기라 하는 것은 의 헐면 잘 타는 고 복두 칠성님이 복 마르르고 그러고 셨는가.

이렇다시 설리 울지? 흥보가 들어오며. 예. 여보 마누라, 울면은 옷이 나오요, 밥이 나오요. 아. 우리는 저기 저 열려있는 박이나 한 통 따다.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 어린 자식들을 구원하여 봅시다. 예. 이때 흥보가 박을 따다 놓고 타는니 시르르르르르

톱소리를 알아서 막았어. 톱소리

장총 고풍거들 안건 치마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만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긁어먹고 나무 조상께 훔쳐넣어놨구만. 이것 갖다 내버리소. 이때 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여기 뭐라고 쓰였소?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 계택이라 하였거나. 아니 이건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여? 예. 한 교짝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고 또 한 교짝을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해요. 흥보가 어떻게 좋든지 괴 두 짝을 털어 비워보란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털어 보고 나면 널어서 무 톡톡 털고 돌었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었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뜨 쌀도 도로 하나가 뜨 돌었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네. 1,361원 그지요. 왔던지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라.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끼미를 들고 놀았니? 아이고 나 잘 쉬고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치고 누구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드는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래되고 시구나 돈을 봐라 주부 와라 큰 자식아 그런도고만 큰도가서 너그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경사를 모아도 우리 형제 보장을 시구하시오 주시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자라고 자세를 먹으고 그릇다고 하루를 마소. 엊그저껏까지 박흥보가 문주어를 걸쇠거리를 삼다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르르 경사가 어디가 있는지 어르시구 저르시구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두고 날부터 기별을 주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워져 죽는데 얼씨구나 절씨구야. 이렇듯이 춤을 추고 나서 또 한

사탕을 들여놓고 달았니? 실롱 실건 당거 유속 여유로 당거 유라 톱질이야.

조이라

실컷 시리렁 실컷 쓱싹툭탁 박을 딱 타놓고 보니 웬간 비단이 나오는디. 웬간 비단이 나온다. 웬간 비단이 나온다. 송관부산 한백척 벙떠웃다 일광단 곧손대하게 적승해비가 월광단 서황부유옥지어루 지른상고둔 천도문 자나고주 산천조목 그려내둔 지도문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제의 대단 난명 초당의 경주근대 전하여공화룡단 사해가 분불조란하니 내구함성의 영초단 풍진어리 시름으로 지니 태평군군 대운다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화세김 완자문 초당전 화계성 머루다래 포도문 화란 춘성 만화방채앙 봉여 분분의 화초단 꽃섭 불황까지의 얼그르짓는 줄문 통영치를 대모

소리불소 임보 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 상사단 주월 증막공단이오 심심궁국송이 인간에 무섭다 오피란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근주사 북이 다남 복수단 포식 화계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깨초단 절개진 듯 송중단

아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도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옷에 많이 줄였으니 실컷 마음껏 한번 골라보.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항상 송화색 삼호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흑공단이 제일 좋더구만. 그럼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그러세요. 흑공단 만건 흑공단 같건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파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행전 흑공

영락 없는 꾀꼬리 같네. 응? 영감은 꼭 물감하기 갔어.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시디렁 실곤 시디렁 실곤 시디렁 실곤.

실거그는 당거거주소. 실건 박동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 수군 대짜고 든 놈 소짜고 든 놈 끌든 놈 험해든 놈 가리든 놈 뭉치든 놈이 그저 꾸역 나오더니 금보지 벌진 난디 동서

알겠다 안방 중문 소소리 대문 명제하다 하나이 더욱 좋다 전사

안심면

있고 사랑치 볼짝시면 각장장 판소리 맞자 완전 밀차 화중문가 대부 책상까지도 있고 시전 서적 주역이며 이백두시 동사 아우루하고 모두 다 버렸나니 뭐가 좋아라고 여보아라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널 말을 건너가서 너 큰 아버지를 모시고 건너라 우리 형

드디어 놀보가 제 아우 흥보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흥보 집을 건너왔겠다. 아 이놈이 참말로 고부장자가 되었네. 내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 벗은 발로 뛰어나오며 아이고 형님 제가 건너가 배워야 할 텐데 이렇게 형님이 건너오시도록 있었으니 이런 죄송할 데가 없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건 네 집이냐? 예, 제 집이옵시다. 내 집하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흥보 안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건넌 마을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해 주시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국밥

벌렁 떨리나. 판장은 명령을 거역지 못하여 나오난디 흥부마

나 은금 부화가 없느냐 도종 인삼이 없느냐

앞에 다 쏘고시 인사를 하니 재수가 절을 하거들랑 맞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 흥보야, 너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놨니. 음식을 차려놓은디 안성유기 통영칠판 전운수저 구리저 집니서리 수보리도 주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반 네모양각 다가기 얼기설기 솔편 냉편 정절편 주르르 엮어 삼피떡과 빈자징편 생청 놓고 조락산집 우찜처 양회관 저녁국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나리 녹두채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청동화려 백단솥 부채질 활활 계단을 톡톡 깨어 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오라 꼬꼬르다 연계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땅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포기 한정 덮벅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 붕덩거리죠. 이렇듯이 화하죠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시숙님 앞에 상 올리며 시숙님 박주호나 약주 한잔 드시지요. 재수가 주는 술이거들랑 다소곳이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 흥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성미 잘 알지. 아, 남의 소대상 날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속말이다. 형님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아이 저수가 누구 옆에 내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라.

솔정.

놈이 공연한 짓을 저질러놓고 지손새 무색했겄다. 응? 야, 흥보야, 너 계집 버려라, 못쓰겄다. 그리고 내가 세장 가드려주마. 헌디,

저기 저 울목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형님, 그것이 박풍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옳시다. 화초장이 무엇이냐? 그 속에는 은금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러면 그놈 날 주라.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세상 사람은 날 보고 도적놈이라 할 것이다.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랑길 내놔라.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잊어버릴까 봐서 짊어지고 가면서 외우고 가는디. 화초장

주장 하나를 얻었네. 대장부 한 걸음에 화초장 하나를 얻었네. 도랑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다 까보여서 내가 못 살겠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으로 거리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누르누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오체. 자이부도 개괴를 지른다. 애나기 사람 요망한다. 넓은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무신 줄 내 몰랐어. 영감 무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고 16일이 와. 어따 이 사람아, 신목 쓰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짊어진 것이 무엇인가? 아, 그것이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화초장이라 갑디다. 아이고, 내 것이야. 아, 이 사람아, 그건 그렇고 내 말을 좀 들어보소. 흥보집을 가보았더니 참말로 거부가 되었대 그려. 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제비가 날개 공부로 힘을 쓰다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는디. 아, 흥보가 그 제비 다리를 당사실로 동여주었더니 아, 그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서 아, 보은표 박씨를 물고 와서 그놈을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려서 그놈을 타서 보았더니 그냥 그 속에서 은근 보아 비단이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아, 흥보는 제비 다리 한나 부지러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 열 개만 부지르면 거부 장자가 안 되었는가?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어서 제비 몰로 나가세. 이때야 놀부가 제비를 몰로 나가는디 제비 몰로 나간다. 제비로 후리로 나간다.

게임.

뮤직.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살면서 꺼내놓기에 참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짧은데도 참 무겁게 느껴지죠. 입 밖으로 꺼내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맴돌고 막상 꺼내고 나서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사과는 하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받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사과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래 묵어 풀리지 않던 감정들이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되고 또 서로 등을 돌린 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과라는 건 내가 옳고 그르냐를 끝까지 따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마음을 다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내 진심을 내어놓고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관계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개성 산년불입니다. 소리의 김보연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개성 산년불이었습니다. 소리의 김보연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안하다라는 말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남에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금방 고개를 숙이면서도 배우자에게 또 자식에게 형제에게는 그 말이 이상하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오래 함께 했으니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요. 더 오래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예전처럼 금방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가 바로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대답 없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는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 앞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켜두는 일일 겁니다.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는 도들뼛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 나르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견문록도 찾아갑니다. 자, 무장고 풀이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병천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리죠.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인들에게 녹음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방송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2015년 새 음원 시리즈 이재혁, 피리, 태평소 산조 앨범에 담긴 호적 산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호적은 태평소를 달리 부르는 이름인데요. 따라서 호적 산조는 태평소로 연주하는 산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평소 산조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독주로 연주되던 태평소 신화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민간 예인들이 창극 공연 중간에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태평소를 독주로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악기의 산조와 비교하면 태평소 산조는 첫 인상부터 꽤 강렬합니다. 음량이 크고 음색도 뚜렷한 데다 넓지 않은 음역 안에서 계면조 중심의 선율을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같은 가락을 되풀이하는 듯 하다가도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면서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오늘 들으실 호적 산조는 이재혁 연주자가 직접 구성했습니다.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지면서 점점 속도를 더해가는데요. 특히 이재혁 연주자는 기존 호적 연주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던 여러 연주법을 연구해서 이번 산조에 새롭게 접목했습니다. 전통적인 산조의 큰 흐름은 지키면서도 태평소라는 악기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펼쳐낸 셈입니다. 그럼 이재혁의 태평소, 김태영의 장구로 만나봅니다. 호적 산조, 10여 분의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0: 힘있게 뻗는 소리 안에서도 태평소만의 가볍고 애절한 결이 또렷하게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혁의 태평소와 김태영의 장구로 호적산조 10여 분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단가 백구가입니다. 소리의 김현수입니다.
1: 백구야, 훌훌하지 말아라. 들을 잡으려 내 안간나. 이 모임이 재주 없어. 성산이 관심에 공명을 문의로구나. 일시지 한가 허연 너와 두자고 차지 않노라. 강산우 토닥고 구멍 미소하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리고 누웠으면 장부 살림살이 가지만 허유록 녹을까. 일춘간 양매친 사람 일생 부모님 생각이라 목체악 행도 무거원지영부지 이별이가 속맥수양 푸른 가지 높더라 개근에 매고 녹이 홍상비엔들은 오고 가고 가고 가고 오라 가려고 추천을 하는데 우리 부안님은 어디 가고 다누어

0: 아시지요? 어린 줄 모르더라. 아들 아무도다 쓸데없네. 친구들아 가지 않으라. 승진아 구경할까 보다. 죽지 않을 끌고 망해시로 전리강산을 들어. 저기 저기 여기 구경하고 또한 곳을 당도거요. 지어다 보니 마라 천모이니요. 내리 구부어 보니 백사지쟁이라. 그리고 건널건 장송은 광풍을 묻니 이어서 오지 추모할 출자국 이괄물이 쪼르르르르 저괄물이 꼴꼴열의 열두골물이 간두로 앞서쳤다.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 구정 방울이 박금저 걷는 풍풍상이다. 마주 꽝꽝 마주 쇠로 박금의 복장 물렁거리 뒤덩그러져 거리론 꼴꼴 뒤둥그러졌네. 그 앞을 구워보니 조그만한 법당 안은 충들이 모여들어 제마지 불공을 하느라고 어떠한 대산이 문 법관을 쓰고 어떠한 좋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좋은 말아 들고 어떠한 좋은 광주를 들고 또 어떤 좋은 말아 들고 어떠한 좋은 목각을 들고 또 어떤 좋은 증세 들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 달에 목록 큰 목체를 양손으로 갈라주고 큰 목은 두둥둥 광신을 꽉꽉 목당은 도드락 준비는 천천히 증신은 당당 바라는 천천히 탁재한 판을 군무승하라 가사착복을 서로 지게 하고 꽃부어지 부르거니 상계 일시가 분명하라. 찾으러 찾아가서 제마지밥이나 마지거도 먹 우리 고향 돌아가서 걸지 눌러요 가면서 지내보자.
1: 단가 백구가였습니다. 소리의 김현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최장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부터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장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게 느껴지는데

홍원기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들으신 곡은 우조 두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앞굿 내는 굿 듣겠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 농악 보존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압굿 내는 곳이었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였습니다.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그리고 조선 견문록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어린이 뮤지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예림당 아트홀에서 창작 어린이 가족 뮤지컬 나는 반딧불이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연됩니다. 제목부터 참 따뜻하죠. 나는 반딧불 이 작품은 뮤지션 정중식 씨의 동명곡을 모티브로 한 그림책을 무대로 옮긴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아빠의 부재로 어둠이 두려워

두려워진 아이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아이가 작은 반딧불을 만나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기 안에 빛을 다시 찾아가는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용기를, 또 어른들에게는 아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전해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극 중에서 아이의 어둠을 밝혀주는 반딧불 반디역은 배우 이정훈 씨가 맡았는데요. 그는 관객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 사람마다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반딧불 하나가 캄캄한 밤을 전부 밝히지는 못해도 누군가의 마음 한쪽은 충분히 환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예림당 아트홀에서 만나는 창작 어린이 가족 뮤지컬 나는 반딧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심심 프로젝트의 연주로 듣는 반딧불입니다.

들으신 곡은 반딧불이었고요. 연주의 심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관동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백대웅 작곡의 작품인데요.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가야금과 서양 현악 사중주가 어우러지는 작품입니다. 익숙한 강원도 민요의 가락이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 어법을 만나 새롭게 펼쳐집니다. 김혜숙의 가야금과 현악 사중주의 연주로 신관동별곡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신 관동별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김혜숙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요, 서우재 소리입니다. 노래의 아리수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로.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면 참 편리해졌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대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그 나라 말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에서 중국 사신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왕 앞에서 중국 사신이 한참 말을 했는데 전하, 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다가는 큰일이겠죠. 조선에도 그래서 전문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관입니다. 그리고 역관을 길러내는 국가기관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역원이 그곳인데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립외국어학교와 통번역기관을 한 대 합쳐놓은 그런 곳?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는 언어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한학, 몽골어를 배우는 몽학, 일본어를 배우는 외학, 여진어를 배우는 여진학. 당연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중국어였습니다. 중국과 오가는 사신도 많았고 외교 문서와 의례에서도 중국어 실력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역관은 과거인 역과를 거쳐서 선발됐고요. 그렇게 선발된 역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실제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신이 오면 통역도 하고 또 조선의 사신이 외국으로 갈 때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 역관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나라의 예법도 알아야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어떤 표현으로 뜻을 전해야 하는지까지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외교에서는 말 한마디가 나라 사이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말과 말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들, 조선의 역관 이야기,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한양입니다. 연주의 첼로 가야금입니다.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한양 듣고 오셨습니다. 조선 견문록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조선의 역관에게 SNS가 있었다면 중국으로 떠나는 날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또 북경으로 출장을 떠난다. 말 한마디 잘못 옮기면 외교 문제가 되고 짐 하나 잘못 챙기면 수천리길에서 낭패다.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오기를. 그리고 북경시장에 새 물건이 뭐가 나왔는지도 잘 살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역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 일은 통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사정과 물가, 새로운 물건과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가는 사행에 참여한 역관들은 무역에도 깊이 관여했는데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는 중국에서 비단을 들여와 일본으로 넘기고 일본의 은이 다시 중국으로 흘러가는 중개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외국어를 할 줄 알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어디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으니 장사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역관 가운데는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역관 변승업입니다. 이름은 낯설죠. 그런데 이름은 낯설어도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기억나실 겁니다. 허생이 찾아가서 만냥만 빌려주시오 했더니 별다른 담보도 묻지 않고 돈을 내주었던 서울의 큰 부자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역관의 사회적 지위까지 그만큼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관은 대체로 중인 계층의 기술직 관리로 양반 관료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는 벼슬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역이라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왜 저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지까지 알아야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의 역관은 말과 말을 잇는 사람이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비단길 들려드리죠. 가야금 연주의 황병기입니다. 15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비단길 들려드렸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황병기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단원 들려드립니다. 대금 연주의 서승미입니다.

서승미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네 쌀 이한철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에 가을이 찾아왔다는 것은 날이 선선해졌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이는 밤을 다시 돌려받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던 북극권의 백야 현상이 이맘때부터는 막을 내립니다. 생각해보니 이 가을은 우리가 잃었던 몇 가지를 다시 돌려받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위에 빼앗겼던 단잠을, 또 누군가는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쓰던 공간을 돌려받았겠죠. 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도 곧 익숙해지겠지만 우선은 반갑게 맞이하고 고맙게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순간을 그리워할 날이 또 올 테니까요.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이상순의 기타 연주와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다시 계절이였습니다. 계절이 한 차례 바뀔 때마다 어떤 건 멀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계절 바뀔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가을에 뭔가 돌려받는 기분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름이 워낙 힘든 계절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더위 때문에 놓쳤던 잠이나 여유,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들 서서히 되찾는 시간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요즘 내가 다시 돌려받은 것들 뭐가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위에 빼앗겼던 단잠을 돌려받았다. 또 바깥에 걸어다니기도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미뤄뒀던 산책, 잃었던 입맛, 뭐 계절과 상관없이 친구한테 오랫동안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은 것 뭔지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의 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 난 이게 편하다 하시는 바로 그것으로 저희에게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엘라의 뷰티풀 데이즈에 이어서 0853님 어제 신청해 주신 노래 하루 숙성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가호가 부른 시작이었습니다. 청해드린 햇살. 자, 오늘 아침에는 가을 되면서 요즘 다시 돌려받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67님 왔어요 왔어 한디 입맛이 다시 왔어요. 여름에 날이 더워서 입맛 밥맛 뚝 떨어졌는데요. 드디어 입맛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됐습니다. 그동안 못 드셨던 맛난 것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6689님 역시나 여기도 먹는 쪽이네요. 여름에 불 앞에 서는 것도 싫어서 대충 먹었는데요. 요즘은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합니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오니까 요리할 마음도 같이 돌아왔어요 하셨어요. 그니까요. 아, 확실히 요리할 때는 한여름은 힘들어요. 그죠? 이제 선선해지셨으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도 또 직접 드시기에 좋은 음식들도 마구마구 해 드시기 바랍니다. 3187님 더울 때 머리 말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맨날 묶고 다녔는데요. 요즘은 드라이도 합니다. 패션이고 뭐고 시원한 게 최고였는데 요즘 슬슬 꾸밀 의욕마저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진짜 긴 머리니까 이 막 습기 많은 그런 한여름 날씨에는 머리 말리다가 또 땀나고 이거 뭐야 머리 또 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날도 기온도 선선해졌고 습도도 점점 사라져가고 확실히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최근에 다시 돌려받은 것 어떤 거든 좋으니까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302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산책입니다.

이한철의 산책에 이어서 정민아의 노래 오아시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을 만났는데 그래서 되돌려받은 거 뭐 있는지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파리사이님, 한디, 저는 비염을 돌려받았어요. 해마다 요때가 되면 꼭 아, 비염 터지면 너무 힘든데 점점점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요, 저도. 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네요. 뭐 하나 좋아지면 또 하나는 또 불편해지고. 아, 7316님, 더울 때는 집 앞 마트도 차 타고 갔었는데요. 요즘은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생겼습니다. 산책을 돌려받으셨군요. 잘하셨어요. 또 이 계절 지나고 나면 언제 또 추워질지 모르니까 다닐 수 있을 때 마음껏 산책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 9038님,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워가지고 주말마다 집에만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드디어 오랜만에 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또 여기저기 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다녀보시면 좋죠. 좀 다녀오시면서 멋진 풍경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눈으로라도 좀 구경해보게요. 자, 계속해서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넘어갔네 듣습니다.

고레아의 노래 넘어갔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은 것 뭐 있는지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7444님, 무더운 여름에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일로 정말 바쁘고 힘들었었거든요. 선선한 가을이 오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무더운 여름 애 많이 쓰셨어요. 8744님, 저는 늘 새벽녘길 걷기에 열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새벽에 걸으실 때 그 온도 습도 변화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시겠군요.

6632님, 가을 되니까 우리 부부 합방을 돌려받았습니다. 더울 때 각방 썼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날도 덥고 그런데 사람 몸에서 나는 열기,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정구, 노우나, 가민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낮잠 자는 당나귀 들어보죠.

권정구 노은아 가민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따라랄랄라라라 낮잠 자는 당나귀 듣고 왔습니다. 0020님 가을 되니까

저는 2학기 개강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선생님인데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거든요. 지금도 출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오늘 1교시 있으신가요? 와, 근데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아, 그걸 즐겁게 하고 계시니까 진짜 멋지십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15초 지나고 있는데 가을에 돌려받은 것들 사연 보내라고 하니까 창호에서 주는 선물을 아직 못 돌려받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얼른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어떤 선물이 있는지는 알고 지나가야겠죠.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 가지고 왔을까?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국악기 피리에 관한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이야 피리. 오 악기는 작지만 소리는 크고 힘찬 악기잖아. 좋다. 그러면 퀴즈 가보자.
1: 네. 바로 문제 드려요. 피리는 입에 물고 부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걸 서라고 불러요. 그럼 피리 관대에 꽂아갖고 부는 이 서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오동나무, 2번 대나무, 3번 대파, 4번 미나리. 아 진짜 피디님 피리 불다가 구끓이겠어요. 힌트 좀 드리면요 피리 몸통인 관대랑 서는 같은 재료로 만든대요.
0: 네
1: 이제
0: 오늘은...
1: 아시겠죠?
0: 아이고 미안했다. 네 오늘은 창호가 국악기 피리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피리는 몸통 부분인 관대에다가 입으로 부는 부분 서라고 한다죠. 이 서를 꽂아서 연주하는데요. 이 서를 무엇으로 만드는지가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오동나무, 2번 대나무, 3번 대파, 4번 미나리. 자, 창호가 피리 관대와 서는 같은 재료로 만든다고 힌트를 줬는데요. 피리 하면 떠오르는 재료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앞서 소개한 그득한 선물들 드릴 예정입니다. 도전해 보시죠. 자, 너드 커넥션의 노래인데요. 오늘 정답이 노래 제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숲 함께 들어보죠.

0: 너드 커넥션의 노래 땡땡땡 숲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땡땡땡이 오늘 창호의 퀴즈 퀴즈의 정답인데요. 오늘은 피리 몸통 부분은 관대, 입으로 부는 부분은 서인데 이 서를 무엇으로 만드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번 오동나무, 2번 대나무, 3번 대파, 4번 미나리 이렇게 보기를 택도 없이 드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답 아주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재밌잖아요. 오늘 첫 사연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1087님 2번 대나무, 0020님 2번 대나무 이렇게 정답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7444님 제가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요. 수업 시간에 예전에 피리 재료 대나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2번 대나무로 정답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5798님 정답 2번 대나무입니다. 이야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기장 아홉산 대나무 숲길 산책 가기로 했는데요. 이야 마침 정답이 대나무라서 너무 싱통방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그 기장 쪽에 산 이름이 아홉산이에요? 구? 아홉산? 와 재밌네요. 자 정답 나온 것 같은데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대나무였어요.
0: 그렇지.
1: 근데 한철이 삼촌 피리 연주자들 옆에 보면 물컵이 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0: 오.
1: 혹시 보셨어요?
0: 아, 그런가? 연주하다가 갑자기 벌컥벌컥 마시는 물은 아닐 것 같고

0: 혹시 피리 불다가 침 터는 용도일까? 뭐가 더러워? 내 침인데.
1: 암튼 그거 아니고요. 피리에서는 대나무를 얇게 깎아갖고 만드는데
0: 그랬어?
1: 물에 불려서 불어야 소리가 나서
0: 그랬어?
1: 피리 연주자들 옆에 보면 서 담가놓는 물컵이 있는 거예요.
0: 아, 맞다. 피리 연주자들이 물컵에 서를 담가 놓은 거 나도 본것 같거든. 역시 악기 하나 연주하는데도 이거 준비할 게 많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으흠.
1: 그리고 김유석 삼촌이 이따 2부에서 피리 이야기 제대로 해주실 거니까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798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5632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798 범장기지 떡, 5632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아는경의 피리 연주 듣습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창의 서도 소리로 청사초롱 듣고 왔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3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어떤가요? 저도 워낙 영화나 월드뉴스 쪽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카지노, 뭐 청부살인, 부패한 정부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필리핀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진짜 많아요. 뭐 우리 일상에서도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노래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때때로 만나게 되는데 노래 굉장히 잘하잖아요. 자, 오늘은 필리핀 밴드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리핀 전통음악 하는 그룹인데요, 탈라힙이라는 팀입니다. 처음에 2000년도에 결성이 됐는데요, 이때는 민중가요, 필리핀의 민중가요를 부르는 포크 4인조로 결성을 했고, 그 이후에 필리핀 토착 악기나 전통음악적 요소가 스며들고 또 다양한 음악 장르, 락이나 블루스, 레게 같은 음악 요소들을 자신의 음악에 흡수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음악의 영역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주로 가사의 내용이 사회적 불평등, 환경 문제, 원주민 문제, 평화와 연대 같은 것들을 노래에 흡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음악입니다. 마카이사 사카빠야반. 예, 노래 제목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카이사 사카빠야반. 이 노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될지 음악으로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 필리핀의 위시 FM이라고 107.5MHz라고 합니다. 거기 출연해서 연주한 라이브 실황으로 들려드리기 때문에 앞에 보면 뭐 107.5MHz 무슨 FM 뭐 이런 안내 문구가 들려요. 그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함께 들어봅니다. 탈라힙의 마카이사 사카파야판 들어보시죠.

107.5. 나는

탈라히 피플스 뮤직의 연주한 노래로 마카이사 사카파야반 함께 들어봤습니다. 필리핀 전통 타악기 또 현악기 이런 소리 들으면 못 가봤지만 그 필리핀의 밀림 막 이런 것도 생각나고 보컬 두 사람의 화음이 계속 다른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특별했지 싶습니다. 수연님 한디 덕분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세상에는 멋진 음악이 참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고고고고 다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한번 쫙 펼쳐놔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김유석 선생님 와 계시는데요. 바로 만나보죠.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아우!

0: 시원하게 뚫리네요. 귀뚤남 김윤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날이 좀 쌀쌀해졌어요.
1: 그렇죠.
0: 반팔 입고 오셨는데 좀 춥
1: 그래서 아 뭐 하나 걸치고 올 걸 그랬나 그랬는데 이미 나와서 그냥 왔습니다.
0: 오늘 어떻게 잘 따뜻하게 지내보시고요. 자, 요즘 저희가 악기 공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아증해금까지 했고 지난주에는 장구까지 현악기와 타악기를 훑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파트로 넘어간다고요?
1: 그렇죠. 벌써 우리 창호가 얘기해줬잖아요.
0: 오늘 스포를 빌리빌리빌리 피리로 네. 해줬습니다.
1: 줄로 소리내는 악기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이나 채로 치는 장구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남은 건 바람으로 내는 거.
0: 네. 네,
1: 관악기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피리. 악기는 작은데 소리는 절대 작지 않은 악기잖아요.
1: 그렇죠. 그 악기 크기하고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우와.
1: 예, 그래서 소리가 엄청납니다. 아마 그 플라스틱 피리 같은 거 이렇게 어렸을 때 불어 보셨을 것 같아요.
0: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저도 그렇고요. 리코더.
1: 네, 네,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0: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피리 당연히 해봤고.
1: 네. 뭐 심지어는 막 사탕 먹고 이렇게 얇은
0: 아 맞다 그런 것도 맞다, 있었고 맞다 맞다 예. 맞다
1: 예. 요 오늘 근데 피리는 그거는 좀 다른 피리입니다.
0: 예. 이름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악기죠. 자, 오늘 제대로 된 국악기 피리를 김윤석 씨 소개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근데요, 피리 원래 우리 고유의 악기인가요?
1: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피리라는 악기가 원래 서역 에서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역이라 그러면 서쪽 지역이거든요.
0: 예.
1: 그 저기 막 중앙아시아 더 서쪽일지도 모르는 아무튼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무튼 서쪽. 막 일단은 막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생각나는데요.
1: 그쪽을 다 거치는 서쪽을 전부 포함합니다.
0: 예.
1: 그래서 어딘지는 정확히 찍기가 어려운 거죠. 솔직한 얘기로.
0: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필률이라고 쓰는데요.
0: 예.
1: 이 악기가 서역의 구자국에서 왔다.
0: 예.
1: 지금의 신장 위구르 뭐 그런 지역이에요. 쿠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0: 예.
1: 이쪽 지역에서 비롯돼서 중국 한족 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뭐 한 삼국시대 정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로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온 악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피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의 악기로 지금은 이제 봐도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0: 예.
1: 실제로 뭐 중국과 뭐 그쪽 서쪽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불고 있는 피리랑은 또 다른 모습이니까 예. 이게 뭐 어떤 유래를 갖췄던 간에
0: 예.
1: 지금 우리가 부는 피리는 우리나라에서만 보이고 있다. 네, 이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피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피리 무슨 뜻인가요?
1: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률이라는 말이 들리는데요.
0: 예.
1: 요 필률이라는 그 발음 자체가 우리가 들으면 필률과 피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필률을 중국 발음으로 오늘날의 중국 발음으로 하더라도
0: 네.
1: 피리예요.
0: 네. 닮았네요. 네. 발음이.
1: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게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데 뭐 그 고대의 언어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0: 네.
1: 어찌됐건 그 맥락이 다 있는 피리, 필률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김석 쌤이 중국어도 잘하시니까 이 성조를 살려가지고 삐리 이렇게 해주시니까 와 느낌 사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발음 피리 하고 삐리 진짜 닮아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당나라 때 문헌을 보면 이제 신당서라는 그 문헌이 있어요.
0: 예.
1: 그런데 보면 의장행렬에 또 등장을 합니다.
0: 오.
1: 그러니까 의장행렬이라고 하면 임금이 행차할 때 갖추는 그 의식 행렬을 말하거든요.
0: 예.
1: 거기에 도피필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0: 도피필률. 필률은 네. 아까 필이라고 하셨는데 도피가 예. 뭔가 궁금하네요.
1: 도피. 복숭아도에

0: 피부 할 때 껍질 피자예요. 아,
1: 그러니까 복숭아 껍질요?
0: 그렇죠. 복숭아 껍질.
1: 무슨 너무 얇은데. 네,
0: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껍질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식의 그 이렇게 좀 거칠거칠한 딱딱한 그런 재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네, 복숭아 나무 껍질로 피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필률이라는 게 한 가지 형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네요.
0: 그렇죠. 예. 네. 또 같은 문헌에 보면요. 도피 필률 외에 대필률, 소필률 이런 이름도 나옵니다.
1: 아, 뭔가 크기를 가지고 구분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우리 음악을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지만 예. 뭔가 재료나 쓰임새에 따라서 같은 필률이어도 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당시에는 필률이 하나가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재료도 좀 달랐다. 필률 집안이 꽤 대가족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는 향피리는 그중 누구의 후손인지도 궁금한데요.
0: 그것도 뭐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죠.
1: 오늘은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들이네요.
0: 그렇죠. 이게 역사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1: 아, 네, 이래서 힘듭니다. 우리 국가 배우는 게 꼬집어서 얘기 못하는 부분 많고 이건 줄 알았는데 다만 이렇게 이어지는 예외가 많기 때문이죠.
0: 오늘도 다만 나오는데 어떡하죠?
1: 아, 그래요.
0: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갈래 중에 뭐 어떤 하나가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짐작은 가능하지만 예. 어떤 계통인지 꽉 집어서 뭐 천년도 넘은 그 전에 악기를 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참고로 일본 네, 요 필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1: 있어요. 네.
0: 히치리키라는 악기인데요.
1: 히치리키.
0: 네. 네. 그 악기를 보게 되면 아마도 대필률 계통은 아닌 것 같고 오. 소필률 계통일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만큼 꽤 다양한 역사가 얽혀 있다 싶은데요. 오, 필이 히치리키 또 필률 이렇게 연결이 동북아시아의 나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역사는 그렇고 이제 피리 자체를 좀 들여다보죠. 생김새가 비교적 단출하잖아요.
0: 네, 그렇죠.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관, 관대라고 그래요.
1: 예.
0: 관대가 앞쪽에 구멍이 7개, 뒤쪽에 1개. 뒤쪽은 엄지손가락으로 막는 거죠.
1: 예. 네,
0: 그렇게 지공이 나 손가락 지자 구멍 공자 지공이라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구멍이 지공이 나 있고요.
1: 아까
0: 오늘 창호가 내준 퀴즈 서라는 거를 이렇게 꽂아서 씁니다.
1: 예.
0: 근데 서 중에서도 이 피리는 겹서예요.
1: 겹서요?
0: 네. 오히려 오. 이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1: 네.
0: 무슨 색스폰이나 뭐 또 서양 악기 보면 리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1: 그렇죠. 이게 부는 악기는 리드 쪽이 있고 피스 쪽이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리드 중에 더블 리드라는 게 있잖아요. 위아래가 다 떨리는 거.
1: 오.
0: 예, 이게 겹서입니다.
1: 겹서가 겹 리드를 말하는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어렵게 겹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지 네. 마시고
1: 어허.
0: 그냥 아 리드 아 그게 위아래가 떨린다고 그래서 겹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1: 그 겹서 덕분에 소리가 좀 커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0: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훨씬 많이 떨리겠죠.
1: 네.
0: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또 창호가 이렇게 컵에 이렇게 물 담가 놓는 얘기도 했어요.
1: 예.
0: 그런 식으로 물에다가 불려서 이거를 한 뭐 최소 1, 2분,
1: 오.
0: 뭐 길게는 한 3, 4, 5분 이렇게 담가 놓는데요.
1: 그
0: 불려 놓은 개를 입에다가 물면
1: 예.
0: 부욱 하는 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사이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는
1: 아.
0: 그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1: 오, 야, 그렇군요. 이 소리가 크고 다소 거칠면서도 힘 있는 음색은 그 겹소로부터 비롯된 거군요. 야, 작은 악기인데 진짜 소리가 절대 작지는 않다는
0: 그쵸.
1: 대피리의 특징이에요.
0: 참 신기하게 작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떤 큽니다. 분은 이렇게 정장 입고 와서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지갑 꺼내듯이 피리를 네네. 꺼내던데요.
0: 아 그리고 피리 선생님들 보면
1: 예.
0: 이렇게 그 서를 또 따로 챙겨 다니세요.
1: 오.
0: 그러면 무슨 이렇게 예전에 그 담배 담는 굉장히 고급 자개로 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 명함 케이스 같이 생긴
1: 맞아요
0: 그 안에 이렇게 피리서를 이렇게 넣고 다니세요.
1: 이야 진짜 모양 난다.

0: 다른 분들은 막 낑낑대면서 뭐 거문고 이고 지고 다니는데 딱 안주머니에서
1: 아주 고급스러운 자개로 된 피리 서 지갑을 꺼내서
0: 네. 어디 보자 오늘은 어느 서로 볼까 이러면서
1: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0: 예. 피리 종류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주되고 있는 피리는 크게 네. 계량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0: 예.
1: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향피리.
0: 향피리.
1: 궁중음악 또는 궁중음악 안에서 이제 무용 반주나 잔치음악 이런 데 쓰이고요. 또 민속음악에 뭐 산조, 민요 반주 뭐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오. 그런 그 악기가 바로 향피리가 되겠습니다.
0: 예. 저는 처음에 향피리라 그래서 향이 좀 나는 건가 했는데 향토 할 때 그 향이
1: 그 향. 좋은데요.
0: 정말 택도 없죠.
1: 예, 그 향. 오, 제가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새피리입니다.
0: 새피리.
1: 네, 요거는 이제 훨씬 가늘고 소리도 좀 여리고 부드러워서 뭐 가곡, 뭐 정가 반주 뭐 요런 데 사용이 됩니다.
0: 아, 새피리 할 때 그 새자가 새발락지 할 때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1: 찰떡 비웃입니다.
0: 마음에 담고 있던 제 생각들을 다 드러내게 되네요. 네.
1: 새발락지 그 새입니다.
0: 맞아요?
1: 오. 네네. 네. 가느다랄 새자거든요.
0: 예.
1: 네. 맞습니다.
0: 오.
1: 네. 왜 그럴까요? 근데
0: 왜 가늘게 만드는 거죠? 근데
1: 이게 아무래도 그 노래가 메인이잖아요. 가곡반주 예. 같은 경우는.
0: 가곡반주에서는.
1: 근데 피리 소리가 뿌욱 하고 커버리면 노래가 죽잖아. 아,
0: 노래 부르다가 성나죠. 아, 너무 내 노래인데 내가 메인인데 왜 옆에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1: 피리가 반주 악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가느다랗게 줄인 거죠.
0: 아.
1: 네, 그래야 소리가 곱고 작게 나서 그 소리 노래가 메인이 되죠.
0: 오, 가늘게 만들면 소리도 더 섬세하게 가늘게 나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1: 그렇습니다.
0: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당피리.
1: 네. 당피리도 있죠.
0: 당피리.
1: 당피리는 이제 문묘제례악 또는 이제 중국에서의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그런 음악 계통, 우리가 소위 당악 계통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어요.
0: 예.
1: 여기서 쓰이는 게 바로 당피리입니다.
0: 아하.
1: 향피리보다 조금 더 굵어요.
0: 굵어요.
1: 네. 근데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소리가 납니다. 대신 꿋꿋하죠.
0: 그러네요.
1: 네.
0: 자, 정리하자면 향피리가 가장 두루 쓰이는 피리이고 여기서 좀 피리관이 가늘어지면 새피리가 되는 건데 가늘어진 만큼 소리가 섬세해지는 거고 당피리는 조금 더 관이 굵어지는데 굵어진 만큼 소리가 우렁차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그럼요. 정리까지 잘해주셨습니다. 오늘은
0: 고맙습니다. 자, 관악 합주에서 이 피리의 위상이 특별하다고 하던데요.
1: 네. 그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그 풍류.
0: 네. 아, 풍류. 네.
1: 기억나시죠?
0: 네.
1: 예. 그 중에 이제 민간의 풍류를 우리가 사면육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0: 네.
1: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면 해금, 대금, 그리고 피리만 두 대, 그리고 장구, 북 이렇게 여섯 악기가 어우러지는 편성입니다.
0: 예.
1: 잔치나 뭐 행차 또는 뭐 춤반주 이런 데서 두루 쓰였던 그런 편성이죠.
0: 그렇죠.
1: 기억나시죠? 네.
0: 다른 악기들은 다 하나인데 피리만 두 사람이 연주를 해요. 이 지분이 상당한데요?
1: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여섯 명 중에 두 명이니까 3분의 1이에요.
0: 33.33%.
1: 예, 네. 그만큼 이제 피리의 합주가 중심이라는 뜻인 거죠.
0: 예.
1: 네. 그 두 대가 완전히 똑같은 가락을 부는 게 아니고요. 한쪽이 중심 가락을 불면 다른 쪽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한쪽이 불다가 아 힘들어 그러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0: 그래서 피안하게 선율은 또 이어지겠네요.
1: 그렇죠. 오오. 그래서 이제 짱을 목피리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도와주는 이분을 곁피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0: 오, 잘 부는 사람이 목피리고 뭐 그의 뭐 후배나 제자가 곁피리고 이런 건가요?
1: 보통 실제 연주 상황에선 그렇게 많이 하죠.
0: 자, 사면육각 편성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거 들을까요?
1: 우리 뭐 여러 번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이번에 또 제가 보니까 국악방송에서 만든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0: 예. 대풍요. 그 중에 방송에서 그래도 좀 들을 만큼 한 6분 이내로 그게 딱 요약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음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대의 피리가 어떻게 소리를 끌고 가는지 귀 기울여서 보겠습니다. 자, 경기 대풍류 김승태, 박종현, 한송윤, 권도윤, 김태영, 안태원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0: 경기 대풍류 김승태, 박종현, 한송윤, 권도윤, 김태영, 안태원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흥미롭네요.
1: 네.
0: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실타래 엮듯이 쫙쫙쫙 엮어가면서 만들어진 음악.
1: 그렇죠. 이제는 좀 많이 들리시죠.
0: 아,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요즘 귀를 진짜 뚫어주셨어요.
1: 귀가 이제 점점 막
0: 피리는 피리대로 또 예. 해금은 해금대로 이렇게 막 나눠서도 들려지고 막 그러네요. 어쨌건 피리가 앞에서 소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좋습니다.
1: 이제 뭐 혼이 이렇게 다 뚫고 다니셔갖고 귀뚤람 탄생된 것 같아요.
0: 귀뚤람, 오, 귀뚤람, 귀뚤람, 귀뚤람, 오, 더 귀가 뚫리고 싶습니다. 이 독주악기로도 피리가 많이 쓰이나요?
1: 어, 그럼요. 예, 네. 그 뭐 관악 영산회상
0: 예
1: 이거를 따로 떼어내서 독주악기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0: 오.
1: 물론 뭐 상경산 정도 조금만 하지만
0: 예.
1: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국악관현악 이런 데서 협주 악기로.
0: 또 하고
1: 그러니까 뒤에 관현악 있고 예. 피리가 솔로를 하는 이런 형태죠.
0: 오.
1: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전히 그냥 피리 자체로만 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있고.
1: 네. 굉장히 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악기입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대중음악하고의 만남도 있죠.
1: 어, 그럼요.
0: 예.
1: 뭐 요새는 뭐 모든 악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네. 그냥 전통악 전통적으로 우리가 연주해온 거는 당연하고요.
0: 예.
1: 거기에서 아 그럼 요즘 대중들하고 만나는 방법은 뭔가를
0: 아.
1: 연주자마다 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다들 고민하시고 또 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예.
1: 뭐 영화 음악 크로스오버 뭐 국악 가요 뭐 그냥 뭐 어디 장르 하나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0: 그 피리 음색이 확실히 어떤 악기, 어떤 장르하고 합쳐져도 자신만의 확실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1: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 뭐 가끔 막 해금 보면은
0: 예.
1: 아우 내 마음을 너무 파고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피리는 반대로 또 글쎄요. 약간 남성적인 거에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적인 목소리가 딱 그냥 거의 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겠네요.
1: 네, 여기 뭐 아까도 다닝다니딩다닝다디라딩딩당딩 이렇게 하면 그 목소리로 흉내내는 그 인간의 그
0: 느낌이.
1: 뭐랄까요? 목소리 육성하고 꽤 닮아 있다라는
0: 아~
1: 느낌도 저는 있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노래하듯이 칸타빌레.
0: 아.
1: 예, 노래하듯이 악기 연주하는 그리고 그 연주가 그대로 반대로 또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0: 그러네요.
1: 네,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0: 오호.
1: 싶습니다.
0: 자, 이번에는 피리가 요즘 음악에서는 어디까지 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거 들을까요?
1: 네. 이 뭐를 들어볼까 고민을 네. 하다가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0: 예.
1: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겠다.
0: 그리고 피리의 매력을 잘 잡아주실
1: 그렇죠,
0: 수 있겠다.
1: 그렇죠. 동시에.

0: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안 되나? 너튜브를
1: 유튜브 되죠 뭐.
0: 이렇게 보다가 제이필이라는 분이 제가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들이 올라가 있는데
1: 예.
0: 그 중에 프랑스 샹송 네. 오 샹젤리제를
1: 오 샹젤리제 그건가요? 네.
0: 이거를 피리로 하셨더라고요.
1: 삐삐삐삐
0: 잘 나가다 오늘 미스 삐끝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좀 듣기 좋습니다. 많이.
1: 아 그런가요? 와, 네. 아 이거 피리로 이 오 샹젤리제를 연주한 거네요.
0: 네, 그래서 우와. 아 피리로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제이 피리의 연주로 오 샹젤리제 듣습니다.

0: JPD의 연주로 오 샹젤리제 듣고 왔습니다. 와, PD로 이 음악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되게 듣기 편안한데요?
1: 네, 듣기 와. 편안하지만 또 우리 그 샹송의 네. 오 샹젤리제 하던 그거에 약간 우리 식임새가 들어가 있는 거 들으셨어요?
0: 네. 디디디용, 디디디용. 네. 요 태성, 태성.
1: 오, 네네. 오.
0: 그냥 어떻게 내릴 것인가.
1: 네. 태성도 있었고요. 또 네. 추성도 있었어요. 낭이낭, 낭이낭. 이렇게 끌어올리는, 밀어올리는 이런 건 추성이에요.
0: 와. 국악 입문자에게 듣기엔 참 좋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관악기 첫 번째 주자 피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실크로드를 건너온 오랜 역사부터 향피리, 새피리, 당피리, 그리고 목피리와 겹피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악기는 작지만 역사도 길고 음악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큰 악기, 지분이 크다. 이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김윤석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악기 준비하고 계신가요?
1: 네, 오늘 이제

0: PD 했으니까 이어서 좀 큰 거 예, 예. 대금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1: 가을의 정치와 잘 어울리는 악기 대금이잖아요. 네. 기대됩니다. 김현석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이

0: 사랑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된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전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통의 매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색다른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2016 서울무형문화축제가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서울의 무형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전통문화축제인데요. 한옥마을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과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함께하는 신명마당에서는요. 다양한 전통 예능을 만나볼 수 있고요. 예술가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인의 솜씨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솜씨마당, 전통의 맛을 경험하는 미감마당,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마당, 서울의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탐방마당까지 마련되는데요. 걷고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29회 서울 세계무용축제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9월 19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두 차례 공연됩니다. 현대무용 안무가 김모든이 이끄는 작품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고향을 찾은 주인공이 오래된 집에서 젊은 시절의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공연 일정,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 남산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오랜 전통을 오늘의 무대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전주에선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 공연 이수자전 9월 무대가 펼쳐집니다.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인데요. 9월 12일엔 가곡 이수자 이희재와 판소리 이수자 신진원이 함께하는 창작 소리극 리진 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9월 19일엔 처용무와 진주건무 이수자 이하경의 장구전, 처용의 울림 다섯 개의 궤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연희를 새롭게 풀어낸 신명나는 무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상주연희단 매개 기획공연 K판 연희한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김천시립문화회관, 9월 17일 목요일 영천시민회관, 10월 17일 토요일엔 상주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가을을 맞아 남원과 진도에서 우리 소리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원에선 국립민속국악원의 2016 K국악 스테이지가 9월 12일과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음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의 개성과 기량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종합 악가무 공연을 시작으로 판소리 연창과 전통 무용, 기악 독주 등 다양한 민속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도 같은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국악이 좋다인데요. 9월 12일엔 이북 5도 무형유산 평안도 배뱅이굿 보유자 박정욱 명창이 배뱅이굿을 완창으로 선보인다고 하니 재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매력을 만날 수 있겠고요. 9월 19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가 9월부터 10월까지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열리는데요.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전문가의 해설과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9월 16일로 박정경 학예연구관이 풍류를 주제로 우리 문화 속에 담긴 멋과 여유의 의미를 들려주고요. 9월 30일엔 이태화 연구교수가 일제강점기 소리

0: 꾼 이화중선과 임방울의 삶과 음악을 조명하고요.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심청가중 추월만정 등을 들려줍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약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세기의 인류의 영적 스승이었던 토머스 머튼은 글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글을 쓰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토머스 머튼에게 의미 있는 글이란 바로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라 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좋은 글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글은 사랑에 대한 고백과 증거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하나의 글쓰기가 될 수 있는데요. 토머스 머튼이 이야기한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 의미 있는 글이다라는 표현처럼 사랑이 담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을 향한 제사 중에서 조상을 향해 사랑을 담아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 힘은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